0: 한국 입장으로서는 이란이 중요한 게 왜냐면 위안화 결제망입니다.
1: 네.
0: 여러 가지 원유를 할 때도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압적으로 이란 보고 종전하라는 것보다도 이란의 요구사항도 많이 들어주고 미국도 중재해서 서로 간에 약간씩 양보해서 절충하도록 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이란을 보고 손해보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런데 미국이 정상회담 직전에 대이란 제재에 나섰잖아요. 세컨더리 네. 보이콧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란 항공기의 급유나 착륙을 도울 경우 제재하겠다라고 했는데
0: 네.
1: 그러고 나서 중국 공항에 이란의 네. 항공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0: 네.
1: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란하고 중국이 미국을 테스트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호르무즈해에서 종전 협상 MOU가 깨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사실상 미국과 이란이 교전이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이란의 전면적인 경제 봉쇄입니다. 2차 제재, 제3국에 대해서도 생션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네. 게 원유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항 항공 문제인데 요번에 그 이란의 비행기가 중국에 도착했으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미국하고 전면전을 하겠다. 미국의 어떤 대이란 제재를 거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 예, 잠시만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만찬을 앞두고 있고요. 양국 정상은 짧은 연설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은 백악관 이스트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펑리 위안 여사도 국빈 만찬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2: 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만찬에 앞서서 공개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낮에 미중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돼서 양국 정상이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한 발언을 할지가 또 관심사입니다. 또 정상의 연설이 끝나면요. 한국 시간으로는 8시 55분쯤 조만간 네, 국빈 만찬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백악관 이스트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네, 일단 발언을 시작했고요. 네, 국빈 만찬 자리에는 양국 대표단과 재계 인사, 정부 관계자도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또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CEO,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오픈AI의 샘 알츠먼 등 미국 대표 기업들의 CEO들도 참석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알리바바와 샤오미, 비아디 등의 기업 CEO들도 참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대표단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국빈 만찬이 또 이어질 텐데 멜라니아 여사가 주도를 해서 준비를 했다는 부분에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백악관은 미국산 식재료 중국 요소를 또 가미를 해서 미국과 전통에 어우러지겠다라고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 중국어로 동시통역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대표단을 환영을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또 이번 국빈 만찬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1972년에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기념한 와인 건배로 시작이 된다고 밝혀졌죠.
1: 네. 네, 백악관은 당시의 평화를 위한 건배를 기리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잠시 뒤에 진행될 만찬의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성악가 크리스토퍼 마키오와 미국 해병대 군악대 육군 합창단의 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대표단을 향해서 여러분이 10년 만에 워싱턴에 돌아오신 것에 환대한다는 입장을 방금 밝혔습니다.
2: 네. 시진핑 주석과 또 대표단 여러분께 환영을 한다는 인사말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고요. 10년 만에 워싱턴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대한다. 그리고 유럽 탐험가가 오래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라는 지금 연설도 이어가고 있네요.
1: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0: 뭐 중동 정세,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고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AI 주제에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 조절론 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개발 가속화한다는 입장이었고요. 반면 시 주석은 인간의 통제 아래 AI가 있어야 한다면서 AI 부분에서는 조금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1: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연설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연설이 끝나면 시진핑 국가주석도 중국 주석도 연설을 이어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연설이 끝나면 국빈 만찬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양국 대표단 그리고 재계 인사,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을 할 예정인데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 제프 베조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미중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회담 결과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두 정상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AI 등 일부 의제에선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관련 내용 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1분) 1분 터.
4: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배기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배기성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9: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8: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9: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8: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9: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 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YTN is FM.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차간격을 넉넉히 두시고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1.

습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는 차츰 주춤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6도, 춘천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나흘간 모두 면제됩니다. 민작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모든 차량이 적용되니까요. 연휴 동안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귀경길 정체가 가장 극심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이 짧은 덕에 좀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체가 출발 시간에 따라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가 지나면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나들이 차량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북부 간선도로는 구리 방향 종암 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한남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도 다시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 북단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부터 동작대교 북단 사이도 이제 정체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을 이어드리는 YTN 라디오 오전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추석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또 보고 싶었던 사람들과 웃음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에는 2000년대 큰 사랑을 받은 팝송과 가요 전해드립니다. 첫 곡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와 빌 위더스가 함께 부른 Just the Two of Us 준비했습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2: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 빌 위더스의 Just the Two of Us 듣고 오셨습니다. 9월 25일 민족 대명절 추석 당일 함께하는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간도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계속 받아볼게요. 문자창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보름달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지금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후부터 차츰 전국으로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비가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오다가 그치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제주는 내일 저녁까지 계속 내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추석인데 보름달 보면서 소원 하나 빌어야 하잖아요. 달이 구름 뒤에 가려서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한번 빌어보시죠. 저는 가족 건강과 무탈함, 또 지금처럼 평범한 일상을 오래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 생각입니다. 어릴 때는 좀 더 거창하고 좀 야심찬 그런 소원들을 남몰래 빌었던 것 같은데 점점 더 그냥 지금 이대로의 일상, 또 소박한 작고 소중한 일상들이 오래도록 좀 지켜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소원을 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바 댄싱 퀸, 아하의 테이크 온 미, 어스 윈드 앤 파이어, 부기 원더랜드 노래 세 곡 들으시고요. 간추린 뉴스로 돌아올게요.

아바 댄싱 퀸, 아하의 테이크 온 미, 어스 윈드 앤 파이어, 부기 원더랜드 세 곡 차례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운데 20년 초과 노후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신축 아파트 상승폭을 웃돌았습니다. 최근 강북 재건축 아파트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이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20년 초과 아파트 지수가 102.6을 기록하며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101.9를 제치고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5년 이하 신축 아파트가 한 달 전에 비해 0.88% 상승한 데 비해 20%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오전 9시 뉴스의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신청곡 두 곡 보내드릴게요. 먼저 9849번님 신청곡 이글스의 I Can Tell You Why, 7596번님이 청해주신 웨스트라이프의 I Have a Dream.

신청곡 두 곡, 이글스의 I Can Tell You Why, 웨스트라이프의 I Have a Dream 함께 들으셨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봅니다. 모레노호로 새 출발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오현규, 손흥민, 이동경 선수의 연속골에 힘입어 에콰도르를 완파했습니다.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이 지휘

하는 우리나라 대표팀은 어제 경기도 수원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에콰도르와의 평가전에서 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며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끝곡 3곡 준비했습니다. 릭 애슬리의 Never Gonna Give You Up, 조지 마이클의 Face, 필 콜린스의 수수디오 들으시고요. 10시 20분 뉴스 앤 뮤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아시바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성묘나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는 최대 80mm, 전남 해안에 20에서 60mm, 서울 등 중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가위 보름 따른 구름 속에 가려져 대부분 지역에서 감상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팔탄 분기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 터널까지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 서평대 분기점에서 서평대 나들목 지나 서해대교까지 이제 12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가는 게 덕소 3패 나들목에서 서종 나들목까지 15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나란한 영동고속도로 강릉 가는 게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나들목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고 마성 터널에서 양지 터널 사이도 이제 12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AI를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국빈 만찬에서 미중 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4: 추석 당일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는 내려가는 길과 서울로 올라가는 길 모두 심하게 막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정체가 심한 시간은 오후 4시로 예상됩니다.
3: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국은 공급망 분야와 관련해 원유와 핵심 자원을 논의할 양국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4: 우리나라 여자 기계체조의 간판 여서정 선수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카약 4인승 500m 경기에서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미중 정상회담 국빈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로 다른 체제지만 미중 관계가

0: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미 관계가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중 정상회담 일정 끝났습니까?
2: 네, 이 시각 백악관 이스트룸에서는 국빈 만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에서 시진핑 주석 부부를 다시 맞이했습니다. 어제 입국 환영식과 오늘 오전 국빈 환영식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직접 시 주석 부부를 맞이한 겁니다. 국빈 만찬에 앞서 양국 정상의 짧은 연설이 있었는데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탐험가들이 중국으로 가는 길을 찾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예전에 발견한 거라면서 양국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8년 전 중국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고 워싱턴에서 미중 첫 국빈 만찬이 있었다며 첫 만남의 정신을 오늘 되살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체제는 다르지만 시진핑 주석과 국가 리더로 잘 지내왔다면서 미중 관계가 더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3: 시 주석과 저는 우리가 서로 다른 체제를 대표한다는 점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국민의 유대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시진핑 주석은 미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양국이 대국으로서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솔직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많은 사안에서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이 잘 지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짧은 연설 직후 한국 시간으로는 9시 15분쯤부터 국빈 만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앞서 오늘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정리해 주시죠.
2: 네, 미중 정상회담은 이곳 시간으로 24일 낮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비공개로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관영 매체를 통해 먼저 소식을 전했는데요.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중 무역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양측의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중 경제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 주석은 국가 통일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미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회담 이후 타이완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훌륭한 회담을 했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란의 조속한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포함해 전면적인 합의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시진핑 주석이 밝혔는데요. 정상회담에 앞서 연설에서 밝혔던 인공지능 AI에 대한 논의 결과도 중국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은 물론 대화를 통해 AI의 악용을 함께 방지해야 한다며 인간이 AI 기술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양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취재진에게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고 밝혔지만 이 백악관은 구체적인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알리바바와 비아디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이 워싱턴에 도착했지만 공식 수행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현지 시각 2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측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당시에 상응하는 기업인 대표단을 추진했으나 대미 투자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공식 통행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백악관 국빈 만찬 참석 여부는 미중 간 막판 통상협의 결과와 연계돼 있으며 미중 양국이 무역 휴전을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만찬 참석 가능성은 일단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소식통들은 중국 기업인들의 행사 참석 문제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간 협의 과정에서도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미국에서 제외한 시진핑 국가주석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맞이했습니다.
1: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트럼프가 역대급 황제회전을 한 속내는 뭘까요?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전용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시진핑 국가주석.

0: 화려한 레드카펫 위에 21명의 미군 각군 의장대가 도열해 시주석을 맞이합니다. 시주석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양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예포가 발사되고 전략폭격기가 환영 비행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떠들썩한 행사를 위해 꼬박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5월 베이징 방문의 답방 성격이라고 해도 이례적인 역대급 황제 의전입니다.
1: 공항에 영접하러 갈 때 대체로 장관급 인사나 의전장이 나가거든요. 그걸 고려해 본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시진핑 주석을 맞이했기 때문에 파격적인 의전을 할 수 있고.
0: 누구보다 손익 계산이 빠른 트럼프가 견제 대상인 시 주석을 파격적으로 영접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의 정치 상황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전과 고물가라는 악재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2: 이런 문제에 대한 핵 문제 근본 해결에 대한
3: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입니다.
2: 국민들에 대한 어떤 여론전에도 활용하고 싶은데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란 전쟁을 미국의 의도대로 끝내기는 어렵다.
0: 또 히토리와 AI 패권 문제로 담판을 지어야 하는 현실에서 시진핑을 한껏 띄워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속셈도 읽히고 있습니다.
1: AI 불안, 통제 부분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에서 어떤 핫라인을 구축하자 이 정도는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하지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시 주석은 알맹이 없는 회담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성과보다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4: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회담도 괜찮다며 다급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특유의 뜸들이기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유인책으로 무엇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미국 백악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이 어렵다면 전화회담도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전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북미회담을 원하는 트럼프의 마음도 간절해지는 모습입니다.
7: 김정은은 항상 나를 아주 존중해줬고 우리는 실제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나는 김 위원장을 이해하고 김 위원장 역시 나를 이해합니다.
6: 김 위원장은 그러나 북미회담에 열려있다는 신호만 보낸 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특유의 뜸들이기,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회담의 목마른 트럼프로부터 얻어낼 것을 최대한 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8: 북미 정상 외교를 정말 재개하고 싶다면 교수입니다.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면 너희부터 뭔가 성의를 보일 것이지 우리에게 혹시나 이런 군사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뭐 핵무기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제안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6: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로 대북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도 북한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9: 앞으로 있을 뭐 북미회담 같은 데에서도 역시 자신들의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존중한 상태에서 핵 군축 협상을 하자. 이제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내포돼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6: 트럼프는 그동안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 입장으로 하는 상황. 북미 회담을 갈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어떤 카드를 내밀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0: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동안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어서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 양은 전남 해안에 최대 60mm, 광주 전남 내륙에 10에서 40mm, 강원도에 많게는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6도, 춘천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모습인데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가는 길 미사나들목에서 서종나들목까지 17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전 10시가 지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나들이 차량이 부쩍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먼저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 종암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도심방면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골 앰플 일대까지도 차간

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연희램프부터 정릉터널까지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뉴스와 음악을 이어드리는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죠. 한가위처럼 먹을 것도 내 마음도 넉넉 하나로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 당일입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더 포인터 시스터스의 점프 듣고 오시죠.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YTN 라디오 10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포인터 시스터스의 점프 듣고 오셨습니다. 추석 당일 생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초나 성묘 가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특히 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9월이 1년 중에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은 시기고요. 또 올해에는 벌집 제거 출동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고 하거든요. 벌집 보이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음식을 또 준비하실 때나 또 불이나 전기 제품 사용하실 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전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하시고 꺼진 불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샵 0945 오물정 0945번으로 신청곡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10시 뉴스앤뮤직, 넷킹콜의 러브,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세 곡 듣고 뉴스 전해드릴게요.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네, 노래 세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가장 많이 입력된 관광지는 에버랜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티맵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관광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에버랜드로 17만 9천 건이었습니다. 2위는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3위는 과천 서울대공원이었습니다. 올해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가까이 늘고 최근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추석 명절 가족 친척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을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주 차부터 37주 차인 9월 둘째 주까지 전국 210개 병원급 이상 장관 감염증 표본감시기관에 신고된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는 모두 3,4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2,977명보다 14.8%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바로 이어지는 곡은 한 곡입니다.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남자 3대3 농구 대표팀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3대3 농구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백일태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남자 3대3 농구 대표팀은 어제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긴조 후토역 광장 특설코트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중국을 22대 13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0시 뉴스 뮤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끝곡으로 새 곡 보내드릴게요. 데뷔분의 You Light Up My Life, 댄 포겔버그의 Longer, 록시트의 In Must Have Been Love. 저는 11시 20분 뉴스 앤 뮤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0: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에 참여해 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 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연휴 동안 하늘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어젯밤부터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일요일 새벽이면 그치겠지만 남부와 제주는 일요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최대 80mm, 남해안에 10에서 60mm,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26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한가위 보름달은 흐린 하늘 속에 선명하게 보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지금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선동 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종 부근에서 서도 물대까지 2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양양 가는 길 미사 나들목에서 서종 나들목까지 이제 17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나 영동고속도로 강릉 가는 길 서창분기점에서 월급분기점 사이도 2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미중 정상회담 국빈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다른 체제를 대표하지만 어느 때보다 잘 지낸다고 강조했습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미 관계가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특파원 차례로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3: 네, 워싱턴입니다.
1: 네, 강정규 특파원은 중국이죠?
4: 네, 베이징입니다.
2: 네, 먼저 홍상희 특파원, 미중 정상회담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국빈 만찬이 진행됐는데요. 양국 정상의 연설이 있었죠?
3: 네, 지금 이곳 시간은 24일 밤 9시 50분을 막 지났습니다. 국빈 만찬은 8시를 지나 시작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서 시진핑 주석 부부를 다시 맞이했습니다. 만찬 직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유럽 탐험가들이 과거 중국으로 가는 길을 찾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면서 양국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8년 전 중국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고 워싱턴에서 미중 첫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면서 이 첫 만남의 정신을 오늘 되살린다고 말했습니다. 체제는 다르지만 시진핑 주석과 국가 리더로 잘 지내왔다며 미중 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5: President Xi and I both understand that we represent different systems, but the ties between our people endure. We've never gotten along better.
3: 시진핑 주석은 미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양국이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솔직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 많은 사안에서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 모두 두 대국이 잘 지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네,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습니까?
3: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질문에 훌륭한 회담을 했다고만 밝히고 이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습니다. 오늘 미중 정상회담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낮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이 비공개로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오늘 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앞으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백악관은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슈퍼지능, SI로 지칭하면서 안보와 기술 등 시급한 문제를 오늘 논의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시진핑 주석 환영식 연설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AI 분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AI 문제를 지금 상태 그대로 두고 싶다면서 중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I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5: 이번 방문에서 우리는 또한 안보와 기술, 슈퍼지능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분야에서 내리는 결정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AI 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AI를 규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해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중 무역위원회 구성을 언급하면서 양국이 협력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더 균형 잡힌 무역관계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여러 차례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양국이 2차 대전에서는 동맹이 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함께 일했던 것처럼 시진핑 주석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일할 거라면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중일전쟁 당시 중국이 일본에 맞서기 위해 만든 군수물자 생산 협동조합 조직인 경호를 언급하면서 미 해병대가 아직도 위대한 열정을 표현하는 말로 이 경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 네, 강정규 특파원, 중국 쪽에서 나온 시진핑 주석 방미와 정상회담 소식 정리해 주시죠.
4: 네,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선수를 쳤습니다. 새로운 무역 합의를 희소식으로 전하면서도 협력은 양방향이라는 시 주석의 쓴소리를 덧붙였습니다. 협력의 목록은 늘리되 갈등의 목록은 줄여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꼽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타이완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훌륭한 회담을 했다며 즉답을 피했던 트럼프의 태도와 대조적입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 AI에 대해선 인간의 기술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개발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AI 안보 위험의 각도에서 사실상 중국 견제를 노리는 미국의 속도 조절론과 차이를 보인 셈입니다. 신화통신은 또 양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이란, 우크라이나 정세 등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특급 환대를 받으면서도 핵심 현안에 대해 할 말은 다 했다는 선전이었습니다.
1: 네, 중국 관영 CCTV 보도 화면에서도 차이점을 드러냈다고요?
4: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 영접을 나간 특급 의전,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CCTV는 시진핑 주석을 1시간 동안 기다린 트럼프의 모습을 부각하면서도 일부 화면은 삭제했습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이 전용기에서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미국 쪽 생중계 화면을 보면 시 주석이 오른손으로는 계단 난간을, 왼손으로는 펑리위안 여사의 손을 꼭 붙잡고 내려오는 장면이 담겼죠. 마치 부축을 받는 듯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는데요. 앞서 키르기즈스탄 방문 때 비슷한 장면이 건강 이상설을 촉발했었던 만큼 이번엔 삭제한 거로 보입니다. 앞서 CCTV는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장면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중국인들은 원칙적으로 해외 TV나 외부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만큼 내부 선전용 편집

0: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미국과 중국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회담도 괜찮다며 다급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특유의 뜸들이기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유인책으로 무엇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미국 백악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이 어렵다면 전화회담도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전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북미회담을 원하는 트럼프의 마음도 간절해지는 모습입니다.
4: 김정은은 항상 나를 아주 존중해줬고 우리는 실제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나는 김 위원장을 이해하고 김 위원장 역시 나를 이해합니다.
3: 김 위원장은 그러나 북미회담에 열려있다는 신호만 보낸 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특유의 뜸들이기,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회담의 목마른 트럼프로부터 얻어낼 것을 최대한 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5: 북미 정상 외교를 정말 재개하고 싶다면
4: 김재천
5: 김정은을 만나고
4: 서강대
5: 싶다면
4: 국제대학원
5: 너희부터
4: 교수입니다.
5: 뭔가 성의를 보일 것이지 우리에게 혹시나 이런 군사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뭐 핵무기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제안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3: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로 대북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도 북한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6: 앞으로 있을 뭐 북미회담 같은 데에서도
4: 박원근
6: 역시 자신들의
4: 이화여대
6: 핵
4: 북한학과
6: 보유국으로
4: 교수입니다.
6: 사실상 존중한 상태에서 핵 군축 협상을 하자. 이제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내포돼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3: 트럼프는 그동안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 입장으로 하는 상황. 북미회담을 갈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어떤 카드를 내밀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북한 김성경 외무성 부상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해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김 부상은 쏟아지는 질문에도 침묵한 채 공항을 빠져나갔고 취재진을 따돌리는 과정에선 심야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7: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은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8: 네, 지난해도 됐는데 올해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어떤 말씀 가져오셨나요? 혹시 저 친서 가져오셨습니까? 혹시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 입장 있으신지요?
7: 지난해 한국 취재진을 향해 도덕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올해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8: 대한민국 정부랑도 혹시 좀 접촉 계획이 있으신가요?
9: 저희 지난해 도덕이 없다고 혼돈났어요. 혹시 말씀 주셔야 돼요.
7: 김 부상의 차량에 취재진이 따라붙자 북한 측 차량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것도 모자라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취재진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심야 추격전이 벌어졌고 당황한 북측 차량은 엉뚱한 길로 둘러가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숙소에 도착한 김선경 부상은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과 쿠바,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측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김 부상의 뉴욕 방문을 계기로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부상은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한 이후 오는 28일 오전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8: 북한이 올한해 급변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판단과 핵 보유 의지를 국제사회 앞에서 어떻게 피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0

0: 201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전남 남해안에 내일까지 최대 60mm, 광주 전남에도 10에서 40mm, 강원도에 많게는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6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에 오늘 보름달을 감상하기는 대부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오전 11시가 지나면서 간선도로 곳곳에도 정체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잠실대교 남단에서 한강대교 지나 방화 일대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6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도 성수대교부터 서강대교 지나 방화대교 일대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반대 구리 방면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이후 서강대교 지나 강남 동호대교 일대까지도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와이티엔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내 추억의 인기 가요가 준비돼 있네요. 그때 그 시절 신나게 즐겼던 가요들 들으시면서 운전 중이신 분들은 잠을 쫓으시고요. 또 추석 음식하고 계신 분들께는 에너지를 팍팍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디바의 I Will Get Your Love 준비했습니다.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4: 9월 25일 금요일 추석 당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디바의 I Will Get Your Love 첫 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 반주를 듣자마자 아 이게 그 노래였구나 무릎을 탁 쳤습니다. 1999년에 발매된 곡이네요. 아 이번 시간에 이렇게 잊고 있던 추억의 인기가요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고요. 8616번님, 추석 당일 오전 뉴스 앤 뮤직 진행은 최휘 아나운서님이군요. 수고 많으십니다. 차례만 지냈을 뿐인데 힘이 없고 졸리네요. 기름진 갈비랑 전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명절이 그런 것 같아요. 연휴라고는 하지만 쉬면서도 분주하고 피곤하고 일이 계속 있고요. 또 분주하고 피곤한 와중에도 또 그게 쉼이 되고 틈틈이 휴식이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게 명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 임무 11시 뉴스 앤 뮤직까지 잘 마무리하고 추석 음식 먹으러 얼른 가봐야겠습니다. 저희는 두 아들과 부모님 뵈러 가고 있어요. 8953번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고단하지 않게 어서 부모님 댁에 안전하게 도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953번님.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곳은 샵 0945,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쪽엔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 연이어 듣겠습니다. 장나라의 스윗드림, 박혜경의 고백, 리치, 사랑의 이말 밖엔

네, 잔나라 스윗드림, 박혜경 고백, 리츠 사랑의 이말 밖엔 차례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뉴스입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을 만나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재임하는 동안 잘 챙기겠다며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멕시코 시티에서 가진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2030년 6월은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로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오전 귀성, 귀경 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까지 8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이 밖에 목포 6시간 40분, 울산 8시간 20분, 대구 7시간 40분, 광주 6시간 10분, 강릉 4시간 10분, 대전은 3시간 5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50분, 목포 7시간, 울산 7시간 30분, 대구 6시간 50분, 광주 6시간 50분, 강릉 3시간 30분, 대전은 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어제부터 시작된 귀성길 정체가 오늘 오후 1시에서 2시쯤 정점을 찍고 오늘 오후 7시에서 8시쯤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2308번님. 93세 왕할머니랑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배고픔을 잊을 수 있게 신나는 노래 틀어주세요. 자두의 김밥 신청합니다. 그리고 김이안에게 이렇게 전해주세요. 김이안, 너 왕할머니 만나면 인사 잘해.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왠지 따님 김이안 어린이에게 당부하신 것 같은데요. 들으셨죠? 왕할머니께 인사 꾸벅 잘 하셔야 합니다. 왕할머님과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노래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두의 김밥 그리고 쿨의 운명 두 곡입니다.

신청곡 자두의 김밥, 쿨의 운명 두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사격 추가은 홍수현조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추가은 홍수현조는 오늘 일본 아이치현 토요타시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본선에서 582점을 합작해 21개 팀 가운데 3위에 올랐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현재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28개 획득했네요. 연휴 기간에도 경기가 열리니까요.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서 우리 태극전사들 열정적으로 응원하며 재미난 시간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끝곡으로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서태지와 아이들 환상 속에 그대 세 곡 보내드릴게요. 12시 20분에는 성인가요 듣는 뉴스 앤 트롯이 이어집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가위 보름달처럼 밝고 넉넉한 추석 보내시고 또 아름다운 가을도 만끽하시면서 남은 연휴도 꽉 채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2: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3: 답 나왔네.
4: 가자.
2: 어딜요?
4: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5: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6: 평택시.
7: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얼마나 걸릴까요?
7: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4: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7: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8: 세계 반도체 수도,
4: 대한민국 수소 1번지,
6: 바로 평택시.
9: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8: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성묘나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있다. 전국에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는 최대 80mm, 전남 해안에 20에서 60mm, 서울 등 중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은 구름 속에 가려져 대부분 지역에서 감상하기 다소 어렵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귀경길 정체가 가장 극심하겠습니다. 특히 성묘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684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총 50km 구간에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경주 터널 부근 갓길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여파로 서경주 나들목에서 3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도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강천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가평 휴게소에서 설악 부근까지 9km 구간과 서정 부근에서 파도 분기점 사이도 2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추석인 오늘은 오후부터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전국에서 보름달을 감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추석 당일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는 내려가는 길과 서울로 올라오는 길 모두 심하게 막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 정체는 오늘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절정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미중 정상회담 국빈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다른 체제를 대표하지만 어느 때보다 잘 지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시 주석과는 달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2: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국은 공급망 분야와 관련해 원유와 핵심 자원을 논의할 양국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1: 우리나라 여자 기계체조의 간판 여서정 선수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카약 4인승 500m 경기에서도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미중 정상회담 국빈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과 다른 체제를 대표하지만 어느 때보다 잘 지낸다고 강조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시진핑 주석과는 달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과 중국 특파원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홍상희 특파원.
3: 네, 워싱턴입니다.
1: 네, 이어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4: 네, 베이징입니다.
1: 네, 먼저 홍상희 특파원, 미중 정상회담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국빈 만찬이 진행됐는데요. 양국 정상의 연설이 있었죠.
3: 네, 국빈 만찬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서 시진핑 주석 부부를 다시 맞이했습니다. 만찬 직전에 이뤄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유럽 탐험가들이 과거 중국으로 가는 길을 찾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며 양국의 인연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8년 전 중국 대표단이 미국을 첫 방문했고 워싱턴에서 미중 첫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면서 첫 만남의 정신을 오늘 되살린다고 말했습니다. 체제는 다르지만 시진핑 주석과는 국가 리더로 잘 지내왔다며 미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5: 시 주석과 저는 우리가 서로 다른 체제를 대표한다는 점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0: 한국 국민의 유대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시진핑 주석은 미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양국이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솔직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많은 사안에서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이 잘 지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네, 국빈 만찬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1: 네, 백악관에 마련된 국빈 만찬장은 카펫과 이 탁자, 꽃과 양초까지 모두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장식이 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만찬장 장식으로 이 따뜻함과 축하를 표현했다면서 중국의 전통적인 붉은색의 문화적 의미를 활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멜라니아 여사와 달리 펑리위안 여사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만찬장에 입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손자에서 순원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나라라면서 존중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 수리 조각상을 선물하면서 이 자신과 멜라니아 여사가 디자인을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 응답하듯 미국의 국부인 조지 워싱턴이 중국 도자기를 수집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중국과 미국이 일본에 맞서 함께 싸운 역사도 강조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 국민이 미국 조종사 수백 명을 구하기도 했다면서 역사적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국빈 만찬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 샘 올트먼 등 미국 대표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인들은 만찬에 참석하지 않아서 대조를 보였는데,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네, 이어서 강정규 특파원, 중국 쪽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소식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4: 네,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선수를 쳤습니다. 새로운 무역 합의를 희소식으로 전하면서도 협력은 양방향이라는 시 주석의 쓴소리를 덧붙였습니다. 협력 목록은 늘리되 갈등 목록은 줄여야 한다며 미국의 중국 견제를 에둘려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꼽는 타이완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타이완 문제를 논의했냐는 질문에 훌륭한 회담을 했다며 즉답을 피했던 트럼프의 태도와 대조적입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 AI에 대해선 인간의 기술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개발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AI의 안보 위험의 각도에서 사실상 중국 견제를 노리는 미국의 속도 조절론과 차이를 보인 셈입니다. 신화통신은 또 양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중동, 우크라이나 정세 등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특급 환대를 받으면서도 핵심 현안에 대해선 할 말을 다 했다는 선전입니다.
2: 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CCTV 보도 화면에서도 차이점이 나타났다고요?
4: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 영접을 나갔던 파격 의전,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겠죠. 중국 관영 CCTV는 시 주석을 1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트럼프의 모습을 부각하면서도 일부 화면은 삭제했습니다. 바로 시진핑이 전용기에서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미국 쪽 생중계 화면을 보면 시 주석은 오른손은 계단 난간을, 왼손은 펑리위안 여사의 손을 꼭 붙잡고 내려옵니다. 마치 부축을 받는 듯 걸음걸이가 다소 불안해 보였는데요. 앞서 키르기스스탄 방문 때 비슷한 장면이 노출되면서 건강 이상설을 촉발했던 만큼 이번엔 삭제한 거로 보입니다. 앞서 CCTV는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장면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중국인들은 원칙적으로 해외 TV나 외부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만큼 내부 선전용 편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3: 네, 미국과 중국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화회담도 괜찮다면서 다급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특유의 뜸들이기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유인책으로 무엇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미국 백악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이 어렵다면 전화회담도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전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북미회담을 원하는 트럼프의 마음도 간절해지는 모습입니다.
0: 김정은은 항상 나를 아주 존중해줬고 우리는 실제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나는 김 위원장을 이해하고 김 위원장 역시 나를 이해합니다.
5: 김 위원장은 그러나 북미회담에 열려있다는 신호만 보낸 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특유의 뜸들이기,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회담의 목마른 트럼프로부터 얻어낼 것을 최대한 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6: 북미 정상 외교를 정말 재개하고 싶다면
0: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6: 뭔가 성의를 보일 것이지 우리에게 혹시나 이런 군사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뭐 핵무기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제안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5: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로 대북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도 북한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7: 앞으로 있을 뭐 북미회담 같은 데에서도 역시 자신들의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존중한 상태에서
0: 군축 협상을 하자. 이제
7: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내포돼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5: 트럼프는 그동안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 입장으로 하는 상황. 북미회담을 갈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어떤 카드를 내밀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도록 초청했다며 러시아는 언제나 북한 지도자를 기쁘게 맞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2: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중국 해관 총서에 올해 1월에서 8월 대북 수출 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공급을 금지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코드에 해당하는 32개 품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VOA는 이들 품목의 수출액은 모두 29만 달러, 우리 돈 약 3억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VOA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품에는 별도의 제재 면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에 수출이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2: 양국은 자원 공급망 안정을 위해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신설하고 방산과 우주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한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대한민국 정상의 16년 만에 국빈 방문. 멕시코 대통령궁에는 양국 국기가 번갈아 내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나란히 입장해 군악대의 양국 국가 연주를 지켜본 뒤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추가 원유 공급에 도움을 준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 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7년간 진행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의 실질 협력도 확대됩니다. 오는 11월 민관 사절단 방문을 시작으로 항공우주와 디지털 협력을 본격화하고 멕시코의 군 현대화 과정에 우리 방산 기술이 기여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9: 한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이 멕시코 현지 생산으로 이어져 멕시코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양국이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인바움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8: 아울러 멕시코 현지에서 K컬처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콘텐츠 공동 제작을 위한 실무 그룹도 올해 안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 말씀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K-팝 문화센터가 설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또다시 한번 2027년도에 BTS 방문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원과 방산, 문화를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YTN 한현입니다.
3: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현지 시각 2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를 공동 주재하고 양국 기업의 투자와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회장이기도 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9명의 한국 기업인을 포함해 양국 고위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고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한가위 둥근 보름달을 감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남부지방은 내일 낮에, 제주는 내일 저녁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성묘 가는 차량과 귀경하는 차량이 겹치면서 고속도로나 이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모두 혼잡한 상황인데요. 일단 강변북로에는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양화대교에서 이 성수대교를 지날 때까지 쭉 밀리는데 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양화대교를 못 간 지점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추석날 오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12시 뉴스앤트롯 시작합니다. 저는 양수진입니다. 도로 위에 차가 많습니다. 조금 막히더라도요. 여유 있게 마음 먹으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12시 그리고 1시 두 타임은 트롯 음악 함께 즐겨볼게요. 첫 곡은 이 노래입니다. 미스터 T의 둥지.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재능대학교가 함께
0: 만들어
1: 만들어갑니다.
0: 갑니다. 재능대학.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5: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8: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9: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10: 경동산업 주식회사.
1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5: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7: 나흘간의 추석 연휴 중 이틀째 날이자 추석 당일 오후 함께하는 12시 뉴스앤트롯입니다. 복작복작 가족들 점심 준비 중이에요.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뉴스앤트롯 듣고 있습니다. 빠질 수 없는 제 루틴입니다. 우리 청취자님. 아유, 그렇죠. 신나게 더 맛있게 음식하실 수 있게 제가 브금을 잘 넣어드리겠습니다. 임신 5개월 된 막내딸 만나러 충청도 가는 길입니다. 딸과 뱃속에 아기 만날 생각에 설렙니다 하셨어요. 지금 길 어떤가요? 되게 많이 막히죠? 조심히 가셔서 따님과 뱃속 손주 반갑게 만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태담도 많이 해주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2302님, 3751님. 5519님,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 뉴스앤트롯 환영 인사 나눠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3025번님도 입장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은 트로트와 성인가요 즐겨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의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노래 세 곡입니다. 지원이의 쿵짜라, 박상철의 노래방, 박구윤의 뿐이고.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지원이의 쿵짜라, 박상철의 노래방, 박구윤의 뿐이고 만나고 오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논의와 관련해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멀리 또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강경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며 독소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거의 합의했는데 누군가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삭제도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5.501%까지 올라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도 가점 계산 실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최근 6년 동안 5만 4천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전국의 아파트 청약 당첨자 79만 1,856명 중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5만 3,867명으로 6.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12시 뉴스 엔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49분 지나고 있고요.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을 만나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재임하는 동안 잘 챙기겠다며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멕시코 시티에서 가진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적대 행위를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이끌 7일간의 계획을 제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된 이 제안에는 미국이 7일 이내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여러 조건이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2시 뉴스앤트롯은 성리의 오늘 이 밤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시 20분 뉴스앤트롯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인 오늘 하늘이 흐립니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서 비가 시작이 되겠고 저녁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외출하신다면 우산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비가 내리며 오늘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한편 오늘 흐린 날씨 속에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서 덥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이 시각에는 귀성길, 하행선 정체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은 양방향 모두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모두 앞에 95km 구간이 밀리고 있고 반대편 부산 가는 길도 70km 구간 정체가 되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는 64km 구간.

반대 목포 쪽으로도 31km 구간이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역시 인천 쪽으로 25km 구간 주춤하고요. 반대편 강릉 쪽으로도 27km 구간이 정체가 되는데요. 현재 가장 길게 밀리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구모에서 칠곡, 신탄진 휴게소에서 주감 휴게소, 청주에서 청주 휴게소, 천안에서 안성 휴게소, 다시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한선 부근 1, 2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추석 당일을 맞아 늦은 귀성길에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2: 기차역에는 이른 귀경객들도 교차하면서 점차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3: 네, 대전역 대합실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지금 기차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대전역에는 현재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늦은 귀성길에 나선 사람들인데요. 사람들 손에는 선물 보따리가 들려 있고 또 대전의 명물인 빵을 잔뜩 싸서 들고 가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모처럼 만의 고향을 찾는 만큼 가족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챙겨온 건데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저 밝기만 합니다. 아이를 캐리어 위에 태우고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귀성객부터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젊은 청년까지 눈에 띄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귀성객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4: 명절이니까 다 같이 가서 많은 친척들 뵙고 인사드리는 게 저희도 좋고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5: 기분이 오랜만에 만나서 약간 기대되기도 하고 오랜만에 가서 재밌을 것 같아요.
3: 기차역에는 일찌감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른 귀경길에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를 껴안기도 하고 손을 흔들면서 헤어져야 하는 아쉬운 마음을 애써 달래기도 했는데요. 조심히 가라며 손자를 향해 손을 흔드는 할머니의 표정에도 아쉬움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이 시각 대전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기차표는 점차 매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입석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후 시간대 많은 표가 매진된 상태입니다. 반면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표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요. 오후 2시 이후 열차에는 좌석들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귀성객보다는 서둘러 귀경길에 나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휴가 아직 이틀이나 더 남은 만큼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역 대합실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1: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때 오히려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추석 연휴 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는 2023년 937건, 2024년 1049건, 2025년에는 1145건이었습니다. 3년 동안 평균을 계산하면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가정폭력 신고가 51.5% 많았고 설 연휴에는 25.4% 많았습니다. 긴 명절 연휴 집을 비울 때는 애지중지하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할지 걱정하는 애견 애묘인들이 많죠.
2: 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이른바 펫 호텔을 찾는 사람이 느는가 하면 연휴 때마다 오히려 많은 동물이 거리에 버려지기도 합니다.

0: 고운 한복 차림의 복슬복슬한 강아지가 송편 모양의 간식을 야금거립니다. 친구들과 뛰놀기도 하고 장난감을 당기면서 꼬리를 흔들어댑니다. 강아지 놀이터와 잠자리를 갖춘 이른바 펫 호텔은 명절을 앞두고 반려견을 맡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1: 아무래도 추석 시즌이나 설에 연휴 때 많이 맡기시는 편이고, 한 2주
2: 애견
1: 전부터
2: 호텔
1: 문의를
2: 직원입니다.
1: 많이 주시고, 한 일주일 전부터는 예약이 쭉 차는 것 같아요.
0: 또 다른 애견 유치원에선 강아지가 꽃단장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아니더라도 해외여행이나 이사 기간 반려견 맡길 곳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3: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이런 방학 시즌에도 요즘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실 때 많이들 맡기는 것 같습니다.
0: 하루 숙박비는 5만 원가량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홀로 외롭게 두지 않는다는 만족도가 큽니다.
4: 이번 연휴를 앞두고 호텔에 2주 가까이 투숙하는 반려견 두리입니다. 두리는 이곳에 등하원하는 반려견들과 함께 어울리며 추석을 보낼 예정입니다.
0: 하지만 모든 반려동물이 주인 없이도 이처럼 푸근하게 명절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설까지 명절 연휴 기간에 버려진 동물은 5천여 마리나 됩니다. 특히 추석 때 동물 유기가 더 잦았는데 지난해엔 하루 평균 127마리가 거리에 내버려졌습니다.
5: 이제 동물 유기라는 것도 가볍게 그냥 버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2: 동물권
5: 있는
2: 행동 카라
5: 범죄다라는
2: 정책 지원
5: 거를
2: 팀장입니다.
5: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0: 반려동물이 가족에게 버림받는 씁쓸한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6: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인당 18,000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국민카드가 지난해 추석 연휴 7일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결제한 금액을 분석한 결과 1인당 17,595원이고 평균 1.9건을 결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이래 1인당 이용 금액과 결제 건수 모두 지난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민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6: 이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명절 인사에서 국민 한분한 분의 삶에 환한 빛이 고루 비춰질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8: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외 동포 여러분. 유례 없는 폭염으로 유난히 힘겨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한가위를 맞았습니다. 평소 미처 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르는 때입니다. 저 역시 이 기회를 빌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거리로 나와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 우리의 밥상을 위해 땀 흘리는 농어민 여러분, 밤낮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 경찰, 소방관과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머나먼 타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자랑스러운 제외 동포 여러분까지. 저마다 살아가는 곳도 하시는 일도 걸어온 길도 다르지만 나라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모두 하나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고 또 내일을 열어가고 계신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 같은 보름달을 만날 수 있는 한가위입니다.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 한분한 분의 삶에 환한 빛이 고루 비춰질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습니다.

0: 그리운 이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는 이와 행복을 나누는 귀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1: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추석 명절을 맞아 주한 파키스탄 대사가 YTN을 만나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4: On the joyous occasion of Chuseok, I extend my warmest
5: 즐거운 추석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와 함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가족과 함께 감사를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명절에 한국 가정의 평화와 행복, 번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파키스탄 대사관과 국민을 대표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평화롭고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입니다.
4: T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2: 어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중식당에 괴한이 침입해 페인트 테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용의자 두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용의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은 거죠?
6: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두 명이 달아난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용의자 검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이 중식당 문을 부수고 들어가 간판과 기물에 검은색 페인트 칠을 하고 집기류를 훼손한 건 어제 새벽 2시 40분쯤입니다. 이어 어제 아침 8시 반쯤 건물 관리인이 현장을 발견하고 식당 업주가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2: 네, 범행에 앞서서 용의자들이 식당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도 확인됐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범행 1시간 전쯤부터 용의자들이 중식당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상가 관리인의 휴식 시간을 기다렸다가 식당에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프레이 페인트와 농약, 둔기 등 다양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이처럼 이전부터 해당 식당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2: 네, 용의자들이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확인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6: 예, 정확한 범행 동기는 용의자를 붙잡은 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당 주인은 중식당 상호가 중국 최고 지도자 이름과 같아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게 이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손님들이 있었고 지난 7월에도 누군가 간판에 페인트를 칠하고 달아나 한 차례 경찰 신고도 했다는 겁니다. 식당 주인은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고 가게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연휴 첫날 이런 일이 벌어져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2: 네, 앞선 사건도 이번 사건과 같은 일당의 소행일까요?
6: 예,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경찰은 지난 7월 사건과 이번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사건의 용의자도 현재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용의자가 달아난 경로 가운데 일부 구간에 CCTV가 없어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두 사건의 연관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2: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다낭으로 가려던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이륙 전 보조배터리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어젯밤 9시쯤 인천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228명을 태우고 다낭으로 떠나려던 에어서울 RS-511편 기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승객 좌석 아래 가방에서 시작됐고 가방 안에는 파우치 안에 담긴 보조배터리가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이 불을 진압했고 소방차도 출동해 화재 진압 상황과 승객 건강을 확인했습니다. 승객 일부가 호흡기 이상을 호소했지만 병원 후송 환자는 없었습니다. 에어서울은 항공기를 교체 투입했고 이에 따라 당초 예정 시각보다 3시간 정도 여객기가 지연 출발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인천 논현동에 있는 공장 부지에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가 모두 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강원 동해시 쇠운동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10대 남성 운전자 A군이 발목을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A군의 친구도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군의 무면허나 음주운전 혐의점은 없는 가운데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얼죽신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에서는 그런 추세가 좀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강북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기봉 기자, 노후 아파트 상승폭이 신축보다 더 큰 걸로 나타났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보면요. 지은 지 20년이 넘는 아파트들이 준공 5년이 안 된 신축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올해 8월 서울 아파트의 연령별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가 101.9에 머문 반면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는 102.6을 기록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전달인 7월에 비해 0.88% 오르는 사이 20년 초과 아파트는 전달보다 1.21% 상승한 것입니다.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의 이 같은 가격 상승률은 5년 이하 신축뿐 아니라 전 연령 아파트 가운데서도 최고의 상승률입니다. 특히 노원, 도봉, 강북, 성북구 등 서울 동부권의 20년 초과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7월에서 8월 한 달 사이 1.78% 오르면서 서울 전역에서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은평, 마포, 서대문구 등 서울 서북권 역시 20년 초과 아파트 가격 지수가 103.3으로 5년 이하 신축 101.1보다 큰 격차를 보이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2: 네, 유독 서울 강북 지역에서 신축보다 노후 구축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 건 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네, 일단 서울 강북 지역은 신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최근 노원구 일대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노후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값이 많이 오른 신축보다 노후 아파트를 통해 재건축을 노린다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 값이 앞서 올랐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 가격도 뒤이어 상승하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아파트의 이 같은 약진 현상은 서울 강북 지역과 달리 강남권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강동구의 경우 지난달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가 101.5로 가장 높았고 20년 초과 아파트 가격 지수는 100.89로 오히려 전월 대비 소폭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 발표에 따라 실거주 비율이 낮은 강남권의 주요 노후 아파트들이 수억에서 최대 10억 가까이 가격을 낮춰 내놓은 급매물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기봉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8: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7: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9: 햇빛에도 끝달 없는 선글라스 체크.
10: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4: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 안에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서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도 당장이라도 비가 내릴 듯 하늘이 흐립니다.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저녁에는 남부 지역으로도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가양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 으로 방화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이후로 다시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올림픽대로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행주대교 부근부터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올림픽대로의 경우는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방화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성수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긴 구간에서 밀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양방향 정체가 꾸준한데 의정부 쪽으로는 중랑교부터 노원교까지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추석 오후 함께하는 뉴스앤트롯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1시 뉴스앤트롯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아침과 점심 추석 명절 음식으로 배 든든하게 채우고 활기찬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도로 곳곳에서 사고 소식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조심 운전, 양보 운전, 배려 운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음악과 뉴스로 채워가는 명절 오후 1시 뉴스앤트롯의 시작은 이 노래로 출발해봅니다. 태진아의 동반자.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시민필.
8: 추석날 함께하는 YTN 라디오 뉴스 앤 트롯 한시 때문은 태진아의 동반자로 열었습니다. 어떤 추석 보내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날은 흐리지만 마음에는 해가 반짝 떠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요. 명절 연휴를 채우고 있는 뉴스들까지 살펴봅니다. 오은주의 돌팔매, 진혜성의 찰랑찰랑.

YTN 라디오 1시 뉴스 앤 트롯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오후 1시 32분 51초 지나고 있고요.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여야는 추석을 맞아 민생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단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신현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올해 추석에는 국민의 차례상 준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2.3% 하락했다며 장바구니 부담은 낮추고 민생의 책임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충권 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차례상을 마주한 국민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기만 하다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인당 18,000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국민카드가 지난해 추석 연휴 7일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결제한 금액을 분석한 결과 1인당 17,595원이었고 평균 1.9건을 결제했습니다. 연휴 기간 휴게소 이용 금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40대로 281% 증가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인 이른바 서학길리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다시 2천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를 보면 이번 달부터 21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974억 7천만 달러, 268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 5월 2041억 6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에 두 달 연속 줄었다가 지난달부터 반등했습니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다시 늘어나는 주요 이유로는 인공지능 낙관론에 힘입어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시 뉴스앤트롯 이어지는 음악 세 곡입니다. 마이진의 옹이, 신성의 빈지게, 황영웅의 당신 편.

아프지 마오. 내 곁에 머물러 주오. 삶이 그대를 힘들게 한다면 내가 그대 편이 되겠소.

마이진의 옹이, 신성의 빈지게, 황영웅의 당신편까지 노래 세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시 뉴스 앤 트롯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9명이 실종된 지 내일로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수색은 마무리됐지만 기업들은 현지 수색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실종 직원 3명의 가족이 현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남동발전은 추석 연휴에도 규모를 유지하며 수색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원 6명이 실종된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추석 연휴에도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배달 종사자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늘렸지만 교육 이수자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 황운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교육 예산은 2024년 3억 7천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4억 5천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6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올해 12월 3일부터 신규 배달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20세 미만이 산 주택이 올해에만 100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20살 미만이 산 주택이 115건에 금액은 259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10살 미만이 사들인 주택은 12건에 24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또 10대가 산 주택 건수는 103건으로 금액은 234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주택 거래 건수 가운데 2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0.4%에서 지난해는 0.028%를 기록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1시 뉴스 앤 트롯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시 20분에는 뉴스 앤 뮤직으로 가요와 팝들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유진아의 속 깊은 여자, 은가은의 부산 갈매기, 춘길의 간대요 글쎄까지 세 곡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죠.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6: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New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차츰 비구름이 확대돼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에,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낮에, 제주는 내일 저녁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아쉽게도 보름달을 감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어디를 가시든지 정체는 감안하셔야겠는데요. 고속도로나 서울시내 곳곳에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는 사고도 발생을 했는데 판교에서 일산 지나 구리 쪽으로 가는 길, 판교에서 하기,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조남에서 자유로까지 밀리고요. 이후로도 고양에서 사패산터널, 남양주에서 강일까지 더디게 이동을 하고 상일 부근 하위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차로 변경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는 긴 구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현재 멀리 서경주 부근 일대로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도 다시 비룡에서 대전터널, 신탄진 휴게소에서 주감 휴게소, 청주 휴게소 부근 일대로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북천안에서 안성 휴게소까지도 밀립니다. YTN

0: 라디오 57번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편안한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YTN 2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 그리운 얼굴 보러 떠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고속도로는 오늘 오후가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휴게소도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곳곳에 나가 있는 YTN 캐스터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문상아 리포터 휴게소에 나가 있죠.
5: 네, 화성 휴게소 서울 방향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맹희정 캐스터는 도심에 나가 있죠.
6: 네, 저는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먼저 문상아 리포터, 귀성 귀경 행렬에 휴게소가 북적이고 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 9시부터 이곳에 나와 있는데 휴게소를 들리는 차량 행렬이 정말 끊이질 않습니다. 예, 비교적 짧은 연휴에 추석 당일이지만 고향을 방문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꽤 보이는데요. 먼 길 떠나는 귀성객 귀경객들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도로비 오아시스입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전기차 충전도 하며 정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갑갑한 도로 상황에 피곤하기는 하지만 모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만큼 행복함이 엿보입니다. 오전부터 도로에 나선 시민들은 각종 간식거리로 허기를 달래고 있는데요. 군침 도는 오징어부터 붕어빵 등 가족과 나눠먹는 간식은 명절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그럼 귀경객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7: 이제 가는 길에 너무 출출하면 이제 길이 막힐 때 화가 날까 봐.
8: 뭐 이런 기회 아니면은 멀리 계셔서 잘 뵈기도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막히고 사람들 많이 움직이고 하더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5: 추석 당일인 오늘은 귀성객과 귀경객, 숙녀객까지 집중적으로 몰리며 고속도로 통행량이 최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귀성길 정체는 오늘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절정을 이룬 뒤 저녁 7시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귀경길 정체는 오후 4시에 절정에 달한 이후 내일 새벽 3시쯤 풀리겠습니다. 한편 추석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료 가격은 리터당 100원씩 인하되며 통행료도 전액 면제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두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4: 네, 이어서 도심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지금 비가 조금 내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추석을 맞아서 한옥마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요?
6: 네, 시간이 갈수록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활만들기 체험이 한창인데요. 이렇게 약하게 비가 내리는 상태지만 시민들은 직접 활을 만들면서 전통공예 체험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추석을 맞아 이곳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남산 달빛마당 축제가 한창입니다.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번 연휴 고즈넉한 한옥 풍경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서해상에서 점차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서쪽 지역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녁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남부지방에는 낮에, 제주도는 저녁이면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보름달을 전국에서 볼 수 없었던 건 202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18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부산 24도가 예상되며 덥지는 않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찬바람이 불어들며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대비해 건강 잘 챙겨주세요.

0: 챙기셔야겠고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상아 맹희정 캐스터 연결해서 추석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산 북항 인공수로에 등장한 상어 북항이의 열기가 추석 연휴에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어제 무려 10만 명의 관람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화면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오늘도 상어 북항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 부산 북항이의 친수공원입니다. 현재 모습인데요. 수리반 난간에 빽빽하게 서 있는 관람객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 북항에 머물러 떠오른 상어 북항이를 보기 위한 인파입니다. 상어는 오늘도 인공수로로 가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지 벌써 8일째입니다. 북항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나타낼 때마다 관람객 사이에서는 연신 환호성과 탄성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부산을 찾은 귀성객 그리고 여행객들의 발길도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북항이를 보려는 인파가 정말 엄청난 것 같은데요. 오늘 현장 방문객은 어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2: 네, 아직 집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상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시의 집계 결과 연휴 첫날인 어제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평소 휴일 방문객이 2천 명 수준이라는 걸 고려하면 무려 50배에 달하는 인파가 몰린 건데요. 오늘도 이와 비슷한 숫자의 관람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관람객이 급증하자 부산시는 하루 50여 명의 비상근무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서 난간 밀림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을 막기 위해 매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수로변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상어 북항이의 인기가 대단한데 기업이나 지자체에서도 이른바 상어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항이가 전국적인 화제가 되면서 지역 상권은 물론 기업과 지자체까지 마케팅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인근 카페와 편의점은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고 커피 프랜차이즈와 아쿠아리움, 지역 소주업체 등은 SNS에 북항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와 이벤트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부산 동구청은 북항이를 구의 공식 마스코트로 지정하고 캐릭터 공모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부산시 역시 북항을 전국에 알릴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1: 네, 북항이라는 귀여운 애칭과 달리 사실은 3.5m 크기의 대형 상어잖아요. 구조나 방류 대책도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2: 네, 당국은 우선 이번 추석 연휴까지는 북항이가 스스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휴가 끝나도 수로를 떠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구조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로 폭에 맞춘 50m 크기의 그물을 준비해서 스크린처럼 활용해 북항이를 바다 쪽으로 밀어내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본격적인 구조가 시도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두입니다.
1: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젊은 세대에게 결혼은 언제, 어떻게 할 거냐 물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값비싼 비용과 허례허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결혼식 자체를 건너뛰는 부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른바 노웨딩족 김다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 경기도 수원에 사는 문병석, 이영은 씨는 올해 초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함께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면서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4: 다음 컨텐츠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5: 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여행 컨텐츠를 하고 싶은데.
3: 결혼식은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비용을 아껴 다른 곳에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 자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많다 보니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3: 이들 부부처럼 이른바 노웨딩을 선택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 부담입니다. 미혼 남녀 1,000명에게 결혼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선택할 대안을 물었는데 응답자의 27%가 노웨딩을 꼽았습니다. 청첩장을 누구에게까지 보낼지, 예식 촬영과 복장, 화장, 이른바 스드메는 어떻게 할지, 이런 골치 아픈 고민도 예식 없는 결혼을 고려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6: 허례허식적인 거, 보여주기 위한 거, 그런 부분에서
7: 결혼 좀 제약을 하고 대표입니다.
6: 자신들의 그 소중한 결혼의 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3: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자녀 가정의 멋진 출발을 보고 싶은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고

0: 축의금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영은 씨 부부는 결혼식 사진 대신 신혼여행 추억을 담은 스냅 사진을 찍었습니다. 청첩장 대신 알림장으로 결혼 소식을 전하고 아쉬워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겐 식사 자리를 만들어 축하받았습니다.
1: 가장 큰 거는 후회하지 않겠냐? 라는 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끼리 좀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0: 한편으로는 노웨딩 확산이 예식의 혼수 비용까지 날로 치솟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 사회의 씁쓸한 단면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속을 쫓는 MZ세대의 가치관이 예식 문화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여야는 추석을 맞아 민생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단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신현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올해 추석에는 국민의 차례상 준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2.3% 하락했다며 장바구니 부담은 낮추고 민생의 책임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정부의 추석 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1,930억 원을 투입하고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에 1.6배로 확대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대책이 되도록 힘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충권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차례상을 마주한 국민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기만 하다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진 이재명 정권과 여당은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삶을 더욱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0: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덕담 일색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진핑 주석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이어진 만찬에서는 미국과 중국 참석자들이 각각 턱시도와 인민복을 맞춰 입고 나와서 대조를 이뤘는데요. 처음 알려졌던 것과 달리 중국 기업인들은 빠져서 반쪽 만찬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1: 네, 베이징입니다.
0: 네, 먼저 미중 정상회담 결과 짚어주시죠.
1: 네, 직접 공항에다가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면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도 덕담 일색이었습니다. 위대한 방문, 위대한 우정 등의 표현을 써가며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으로 평가했습니다. 타이완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과 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한 셈인데요. 반면 시진핑 주석의 말엔 뼈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무역 합의를 반기면서도 협력은 양방향이라고 쓴소리를 한 겁니다. 협력 목록은 늘리되 갈등 목록은 줄여야 한다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독립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훈계했습니다. AI 화두에 대해서도 인간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개발은 계속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에 손을 그었습니다.
0: 네, 의상도 화제였는데요. 이어진 만찬에서는 턱시도와 인민복이 대칙을 이뤘다고요?
1: 네, 나비 넥타이에 턱시도 차림으로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은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양국의 다른 참석자들도 각각 비슷한 복장으로 맞춰 입어서 대칭을 이뤘는데요. 미국식 자본주의와 중국식 사회주의 사이 대립과 공존이라는 시각적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미국 AI, 빅테크 거물들이 만찬에 대거 참석한 반면 중국 기업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가 배석한 헤드 테이블만 봐도 테슬라 CEO 머스크와 엔비디아 젠슨 황등 미국 재계 인사들 뿐이었습니다. 앞서 홍콩 매체 SCMP는 샤오미와 비아디, CATL 등 주요 제조업체의 경영진이 이번 방미에 동행한다고 썼었죠.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미국 진출에 대한 경계심과 각종 대중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는 후문입니다. 이런 반쪽짜리 만찬은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 경제 성과가 없다는 걸

0: 보여주는 단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운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국은 자원 공급망 안정을 위해 부처 간의 대화 채널을 신설하고 방산과 우주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한현희 특파원입니다.
2: 대한민국 정상의 16년 만에 국빈 방문. 멕시코 대통령궁에는 양국 국기가 번갈아 내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나란히 입장해 군악대의 양국 국가 연주를 지켜본 뒤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추가 원유 공급에 도움을 준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 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7년간 진행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의 실질 협력도 확대됩니다. 오는 11월 민관사절단 방문을 시작으로 항공우주와 디지털 협력을 본격화하고 멕시코의 군 현대화 과정에 우리 방산기술이 기여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3: 한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이 멕시코 현지 생산으로 이어져 멕시코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양국이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셰인바움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2: 아울러 멕시코 현지에서 K컬처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콘텐츠 공동 제작을 위한 실무 그룹도 올해 안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 말씀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K-POP 문화센터가 설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입니다.
5: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원과 방산, 문화를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YTN 한현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동해안, 충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는데요.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에, 남부지방은 낮에, 제주는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주행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가는데 이 동호대교로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가양대교까지는 길게 정체가 되고 있고 강변북로 역시 강서 쪽으로 이동하는데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반대편 강 동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모두 비슷한 구간에서 주춤하고요. 북부간선도로가 양방향 비슷하게 밀리는데요.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신내 사이로 시속 30km 미만으로 정체입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성산대교와 월드컵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양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 청담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 도심에서는 율곡로에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 창덕궁에서 광화문 쪽으로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균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텐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비 내리는 추석 오후입니다. 제가 있는 서울 상암동도요. 도로가 비로 젖어서 굉장히 차분하게 느껴지는 풍경인데요. 빗길 감속 운행하시면서 기분 좋은 추석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 당일 하루를 채우고 있는 주요 뉴스들 그리고 최신 가요 만나봅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준비된 첫 곡은 이 노래예요. 함께 들어보죠. 아일릿의 It's Me.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먼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먼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먼 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먼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서먼 에드피아.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0: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1: 건강해.
1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3: 건강기능식품.
14: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은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이렇게 명절과 명절 연휴 공휴일에 함께합니다. 오전 7시 20분에 시작하는 뉴스앤뮤직을 시작으로 늦은 밤까지 매시간 20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별, 장르별 다양한 음악들 선곡해놓고 간추린 뉴스까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2026년 추석 명절 연휴 나흘 동안의 기간에도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과 함께해주세요. 연휴 이틀째이자 추석날 당일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2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번 타임은 최신 가요들 위주로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떠오르는 음악이 있다 한다면 문자와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과 사연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 통해 받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아이브의 블랙홀, 엔하이픈의 블루디 파라다이스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볼게요.

아이브의 블랙홀, 엔하이픈의 블루리 파라다이스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서 귀성길에는 커피 등의 음료가, 귀경길에는 과자 등 간식이 많이 팔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U가 지난 추석과 설 연휴 휴게소 편의점 매출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하행선에서는 커피가 전체 매출의 18.4%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음료가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또 껌과 사탕 등 피로와 졸음을 덜기 위한 품목의 비중이 10%에 이르렀습니다. 이색 소비로는 가족과 행운을 나누려는 수요에 복권이 GS25 편의점 매출 가운데 상위 10대 품목에 들었고, 명절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이 휴게소에서 중저가 선물 세트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탁구의 황금 콤비 신효빈과 임종훈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탁구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신효빈, 임종훈 조는 혼합복식 8강전에서 세계 10위인 타이완 조를 접전 끝에 3-2로 이겼습니다. 동메달을 확보한 신효빈, 임종훈 조는 4강에서 중국의 강호 린슨둥, 화이만 조와 맞붙습니다. 여야는 추석을 맞아 민생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단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신현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올해 추석에는 국민의 차례상 준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2.3% 하락했다며 장바구니 부담은 낮추고 민생의 책임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충권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차례상을 마주한 국민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기만 하다면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가족 오늘 추석 명절은요, 가까운 바닷가 거북섬에서 아들 내외와 손자 만나 점심 먹고 놀 겁니다. 올해 22개월 된 손자 이준희의 재롱에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5653번님, 아 역시 아이들이 있어야 웃음꽃이 더 피는 것 같아요. 뭐 어른들만 있어도 웃을 순 있겠지만 아이들은 밥을 그냥 먹는 모습만 봐도 아이고 잘 먹는다고 웃음이다고. 또 아이들이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기특한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또 어른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가족들이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5653님 그런 명절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481님, 3025님, 1252번님, 그리고 8616번님과 앱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번에는 노래 세 곡 만나볼게요. 빌리의 워크, 트와이스의 스트레이티지,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뉴스와 음악 감상하는 YTN 라디오 뉴스의 뮤직 2시 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식 국빈 만찬을 주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미국의 의미를 소개하며 국초인 흰머리소리 조각상을 시 주석 부부에게 선물했습니다. 시 주석은 답사를 통해 역사적인 양국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한 파트너십을 강조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두 정상의 건배 제의에는 1972년 닉슨 전 대통령의 방중 당시 사용됐던 것과 동일한 미국산 스파클링 와인이 쓰였습니다. 열차 안과 역사 등 철도 시설에서 최근 5년 동안 하루 평균 2건 넘는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철도 범죄 15,000여 건 가운데 성폭력이 4,700여 건으로 31%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2.3건 꼴입니다.

연간 소득 이상의 돈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가계 대출 차주 비중이 3년 반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100% 이상인 차주는 전체 7.1%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말 7%보다 0.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22년 말 이후 14개 분기 만의 상승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2시 뉴스의 뮤직 노래 3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로이킴의 도망가자, 그리고 악동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까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3시 20분에 시작되는 3시 뉴스의 뮤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교통안전 1분 턱.
2: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추석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운행 전 차량을 미리 점검해 주세요. 운전 중엔 스마트폰 사용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졸릴 땐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쪽 지역으로 시작된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일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 대구와 광주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낮아서 덥지는 않겠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계속해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 있는데요. 특히 가장 길게 밀리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이 서울 쪽으로 모두 앞에 81km 구간 주춤한데 멀리 영동 1터널 부근 일대로 그리고 비룡에서 대전 사이와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북천안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쭉 밀리고 있고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까지도 긴 구간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는 정체가 꾸준한데요. 일로 부근에서 몽탄 1터널 사이와 다시 홍성 부근, 당진에서 포승 사이,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비봉에서 팔곡터널 사이에 교통량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뭐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

0: 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추석 당일을 맞아 늦은 귀성길에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차역에는 이른 귀경객들도 교차하면서 점차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3: 네, 대전역 대합실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뒤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3: 네, 대전역에는 현재 이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늦은 귀성길을 떠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손에는 선물 보따리가 들려있고 대전의 명물인 빵을 잔뜩 싸서 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모처럼만의 고향을 찾는 만큼 가족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챙겨온 겁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저 밝기만 합니다. 선물 상자에는 가족을 향한 애정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귀성객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4: 명절이니까 다 같이 가서 많은 친척들 뵙고 인사드리는 게 저희도 좋고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5: 기분이 그 오랜만에 만나서 약간 기대되기도 하고 오랜만에 가서 재밌을 것 같아요.
3: 기차역에는 일찌감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른 귀경길에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차 시간을 기다리며 전광판을 쳐다보고 열차에 하나둘 올라탔는데요. 손자는 할머니와 헤어지기 전 껴안기도 하고 손을 흔들며 아쉬운 마음을 애써 달랬습니다. 떠나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가족들의 표정에도 아쉬움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이 시각 대전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기차표는 점차 매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입석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후 시간대 많은 표가 이미 매진된 상태입니다. 반면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표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오후 3시 이후 부산 방향 열차에는 좌석들이 여럿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귀성객보다는 서둘러 귀경길에 나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휴가 아직 이틀이나 더 남은 만큼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역 대합실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2: 추석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인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6: 네, 기상센터입니다.
2: 네, 이번 추석은 달맞이가 어렵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름달은 오후 5시 30분쯤 떠오르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에 가려져 감상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내리는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20에서 80mm, 전남 광주와 경남 서부 남해안에 최고 4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동량이 많은 만큼 도로 미끄럼 사고에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남부지방은 내일 낮에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따라서 내륙 지역은 귀경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 없겠습니다. 다만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공편과 배편의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일찍 그치는 중부지방은 서울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늦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25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지만 다음 주 중반쯤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2: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인당 18,000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 국민카드가 지난해 추석 연휴 7일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결제한 금액을 분석한 결과 1인당 17,595원이고 평균 1.9건을 결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이래 1인당 이용 금액과 결제 건수 모두 지난해 가장 많았습니다. 연휴 기간 휴게소 이용 금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40대로 28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가장 많이 입력된 관광지는 에버랜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티맵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관광지는 에버랜드로 17만 9천 건이었습니다. 2위는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3위는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이었습니다. 주요 도시별로는 서울에서는 롯데월드, 어린이대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순으로 검색량이 많았고 부산에서는 광안리, 해운대 해수욕장 순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때 오히려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추석 연휴 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는 2023년 937건, 2024년 1049건, 2025년 1145건이었습니다. 3년간 평균을 계산하면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가정폭력 신고가 51.5% 많았고 설 연휴에는 25.4% 많았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젊은 세대에게 결혼은 언제 어떻게 할 거냐 물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값비싼 비용과 허례허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결혼식 자체를 건너뛰는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노웨딩족을 김다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7: 경기도 수원에 사는 문병석, 이영은 씨는 올해 초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함께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면서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8: 다음 컨텐츠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9: 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여행 컨텐츠를 하고 싶은데.
7: 결혼식은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비용을 아껴 다른 곳에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8: 자본 같은 경우 이제 한정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많다 보니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7: 이들 부부처럼 이른바 노웨딩을 선택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 부담입니다. 미혼 남녀 1,000명에게 결혼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선택할 대안을 물었는데 응답자의 27%가 노웨딩을 꼽았습니다. 청첩장을 누구에게까지 보낼지, 예식 촬영과 복장, 화장, 이른바 스드메는 어떻게 할지, 이런 골치 아픈 고민도 예식 없는 결혼을 고려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10: 허례허식적인 거, 보여주기 위한 거, 그런 부분에서 좀 지향을 하고 자신들의 그 소중한 결혼 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7: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자녀 가정의 멋진 출발을 보고 싶은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고 축의금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영은 씨 부부는 결혼식 사진 대신 신혼여행 추억을 담은 스냅사진을 찍었습니다. 청첩장 대신 알림장으로 결혼 소식을 전하고 아쉬워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겐 식사 자리를 만들어 축하받았습니다.
9: 가장 큰 거는 후회하지 않겠냐? 라는 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끼리 좀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7: 한편으로는 노웨딩 확산이 예식의 혼수 비용까지 날로 치솟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 사회의 씁쓸한 단면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형식의 얽매이기보다는 실속을 쫓는 MZ세대의 가치관이 예식 문화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오랜만에 뵌 부모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최근 일을 기억 못하신다면 단순한 건망증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경도 인지장애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추석 연휴 부모님의 뇌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과 관리법을 이강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 오랜만에 뵌 부모님이 했던 말을 되풀이하거나 늘 드시던 약 복용을 자꾸 잊으신다면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나 청소 같은 일상생활은 스스로 해내지만 인지 기능이 예전보다 떨어진 경도 인지장애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경도 인지장애 유병률은 28%, 10명 중 3명꼴로 전체 환자 수는 300만 명에 달합니다.
12: 그다음에 대화를 하는데 옛날 얘기들은 슬슬 잘 기억.
13: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입니다.
12: 최근 며칠 내에 했던 대소사에 대해서 결정했던 것을 까먹는다면은 경도 인지장애를 의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1: 경도 인지장애는 치매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지만 원인을 찾아 조기에 개입하면.

0: 진행을 늦추거나 정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병원 방문 없이도 보건복지부 공식 치매 체크 앱이나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무료 자가검사가 가능합니다. 14개 안팎의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연휴 직후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예약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알츠하이머 병리가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최근 도입된 치료제를 초기 단계에 투여해 진행 속도를 30%가량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휴 기간 부모님 손을 잡고 동네 산책길에 나서는 등 꾸준한 유산소 운동 습관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인지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YTN 이강문입니다.
1: 주어진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해마다 수백 명에 이릅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이지만 산재로 자식을 잃고 처음 명절을 맞은 부모에게는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이수빈 기자가 산재 피해자 유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2: 건물 벽면 한쪽에 피부가 뽀얀 젊은 남성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7월 HL 만도 평택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진 29살 김승모 씨입니다. 사고 이후 김승모 씨의 부모는 노동청 앞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3: 저는 추석이 다음 주인지 이게 시간 개념이 아들 죽고 나서 그렇게
4: 고 김승모 씨 어머니입니다.
3: 한여름에 이런 사고가 나고 지금 두 달, 오늘이 59일인데 거의 두 달 가까이 되는데 벌써 찬바람이 불고 막 이러면 이제
2: 사고가 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회사는 유족에게 고개를 숙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미뤄왔던 김 씨의 장례도 치러졌습니다.
5: 왜 죽었다는 실감이 아직도 안 나니까. 그래서 내 옆에 갖다 놓고
4: 고 김승모 씨 아버지
5: 시간이라도 맘 같으면은 갖다 놓고 추석을 보내고 싶어서.
2: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당국이 전담팀을 꾸리고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작업 과정이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만 산재로 250명 넘게 숨졌고 사망자 가운데 92명은 김 씨처럼 제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터에 갔던 가족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게 되는 유족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6: 모든 목숨은 소중하고 모든 목숨도 죽어도 저는 목숨을
2: 잃었다고. 온 가족이 모여 담소를 나눠야 할 명절. 설에 있던 아들을 추석에는 볼 수 없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 추석을 어디서 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없다는 거. 작년에는 같이 있었는데 올해는 같이 없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2: YTN 이수빈입니다.
1: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9명이 실종된 지 내일로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수색은 마무리됐지만 기업들은 현지 수색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실종 직원 3명의 가족이 현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남동발전은 추석 연휴에도 규모를 유지하며 수색 작업을 지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남동발전은 지난 23일까지 누적 투입한 인원이 육상팀 1,774명과 드론팀 107명 등 모두 1,8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원 6명이 실종된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추석 연휴에도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아 최고의 의전으로 미중 관계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스스로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무역 휴전 연장 외의 핵심 쟁점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7: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의전의 공을 들였습니다. 미군 의장대 사열의 전투기 시범 비행까지 펼쳐졌고 이틀에 걸쳐 시 주석 부부를 세 차례나 직접 맞이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맞선 동맹이었다며 양국의 협력과 시 주석과의 우정도 여러 차례 힘주어 말했습니다.
8: 양국 국민이 힘을 합쳐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시 주석과 저는 양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9: We represent different systems, but the ties between our
8: 시 주석과 저는 우리가 서로 다른 체제를 대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국민 간의 유대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이어졌지만 기대했던 담판은 없었습니다. 앞서 알려진 미중 무역 휴전 2개월 연장 합의 외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I 규제, 타이완 문제, 이란 전쟁 등 민감한 핵심 의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화려한 의전 속에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이완 독립 반대를 요구했다며 회담 결과를 공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8: 타이완 문제에 대해 논의했나요? 좋은 회담이었습니다.
10: 4개월 만에 다시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력의 역사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미중 관계 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대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됐을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4: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5: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정체가 모두 심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대부분 구간에서 빨간불인데요. 동부간선도로도 양방향 거의 대부분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종암분기점에서 구리시계 사이가 양방향에서 밀립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의 성산대교 쪽으로 종암분기점에서 성산램프까지 길게 밀리고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도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도 이용해서 동서간 이동하는데도 전반적으로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 주요 고속도로들도 계속해서 긴 구간 밀리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에는 사고도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는데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그 전후로 영동에서 영동 1터널, 비룡에서 대전, 신탄진에서 주감휴게소,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다시 북천안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쭉 밀리고 있고 서울요금소에서 판교, 금토분기점에서 반포 사이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양재나들목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3시 뉴스앤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는 건 참 좋은데요. 긴 운전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날이 흐리고 굳을 때면 피로와 지루함이 더 배가 돼서 느껴지기 마련이죠. 잠시 들렀다가 피로 풀고 가는 휴게소처럼 뉴스앤뮤직이 지루할 틈 없이 좋은 음악들 선곡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뉴스도 더불어서 챙겨드리니까요. 정보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금요일 추석날 함께하는 오후 3시 뉴스앤뮤직. 이 시간은 이문세, 이적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조조할인.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4: YTN 라디오 3시 뉴스 뮤직 흐린 추석날 오후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문세 이적의 조조할인 함께 듣고 왔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귀성 귀경 행렬 함께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 가는 것은 7시간 20분. 그리고 대구는 6시간 40분, 광주는 5시간 40분, 강릉은 4시간 20분이 걸리고요. 각 도시에서 또 서울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 부산은 8시간이 넘습니다. 8시간 10분, 대구 7시간 10분, 광주 6시간 40분, 강릉은 4시간 10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얼 하며 라디오 듣고 계시나요?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또 만나볼게요. 아침에 숙녀 예찬 띄워드리고요. 이어지는 곡 015B의 신일류의 사랑.

YTN 라디오 3시 뉴스의 뮤직, 아침의 숙녀 예찬, 015B의 신인류의 사랑, 노래 두 곡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오후 3시 3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3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20세 미만이 산 주택이 올해에만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20살 미만이 산 주택이 115건에 금액은 259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주택 거래 건수 가운데 2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0.04%에서 2021년 0.152%, 2022년 0.157%로 올라선 뒤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0.028%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0.029%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인당 18,000원씩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국민카드가 지난해 추석 연휴 7일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결제한 금액을 분석한 결과 1인당 17,595원이었고 평균 1.9건을 결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이래 1인당 이용금액과 결제 건수 모두 지난해 가장 많았습니다. 연휴 기간 휴게소 이용 금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40대로 281% 증가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 방과 관련한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적대 행위를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이끌 7일간의 계획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된 이 제안에는 미국이 7일 이내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조건이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9849님, 한가위 추석 명절 당일 오후 3시 뉴스앤뮤직 잘 듣고 있어요. 1252번님, 그리고 채팅창의 애청자분들까지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이 시간 다양한 음악 계속해서 또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김현철의 오랜만에,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유키카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쭉 들어봤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서 귀성길에는 커피 등의 음료가, 귀경길에는 과자 등의 간식이 많이 팔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U가 지난 추석과 설 연휴 휴게소 편의점 매출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하행선에는 커피가 전체 매출의 18.4%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음료 매출이 전체 60%를 차지했습니다. 또 껌과 사탕 등 피로와 졸음을 덜기 위한 품목의 비중이 10%에 이르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식 국빈 만찬을 주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미국의 의미를 소개하며 국주인 흰머리 수리 조각상을 시주석 부부에게 선물했습니다. 시주석은 답사를 통해 역사적인 양국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한 파트너십을 강조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연간 소득 이상의 돈을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가계대출 차주 비중이 3년 반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100% 이상인 차주는 전체의 7.1%로 집계됐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노래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진의 The Astronaut, 트라이머리 혁오의 공들이 보내드리고요. 저는 4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은 비가 내리며 한가위 보름달을 감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동해안과 일부 경북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차츰 비 내리는 지역이 늘어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쯤 비가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내일 낮에, 제주는 내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실히 빗길이라 그런지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현재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이동하는데 묵동을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두 개 차로 중에 한 개 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뒤쪽으로 정체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고요.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홍제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도 차량이 밀립니다. 강변북로에도 사고입니다. 구리 쪽으로 월드컵 대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행주대교 이전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서 청담대교 쪽으로도 길게 밀립니다. 고속도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울요금소 부근 5차로 추돌 사고 때문에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이 추석 귀성과 귀경이 겹치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휴게소도 크게 붐비고 있다는데요.
3: 먼저 문상아 리포터는 휴게소

0: 휴게소에 나가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화성 휴게소 서울 방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맹희정 캐스터는 도심에 나가 있다고요.
3: 네, 저는 서울 남산구 한옥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휴게소의 문상아 리포터. 이 막힌 도로에 그곳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 보는 일은 행복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달달한 간식부터 든든한 국밥까지 이곳에서 기력 충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꽉 막힌 도로에 이곳 휴게소는 온종일 북적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장시간 갇혀있던 차에서 벗어나 졸음을 날려보는데요. 피곤하긴 하지만 모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얼굴에선 행복함이 엿보입니다. 휴게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각종 간식거리로 허기도 달래보고요. 붕어빵, 오징어 등 가족과 함께 나눠먹는 풍경은 명절 정취가 물씬 느껴집니다. 도로 정체는 오전과 비교해 완화됐지만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귀성길은 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 20분, 부산까지는 6시간 10분이 소요되는데요. 귀성길 정체는 저녁 7시쯤 해소되겠습니다. 반대로 고향에서 서울로 오는 길은 오후 4시 기준, 목포에서 서울까지 6시간 40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7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 정체는 내일 새벽 3시쯤부터 풀리겠습니다. 한편 추석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은 리터당 100원씩 인하되며 통행료도 전액 면제됩니다.
4: 교통을 안내할 수 있는 통제 요원을 지금 배치하고 있고요. 25일하고 26일 양 이틀간 24시간 매장 운영을 준비해서 한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 호두과자 선물 세트를 지금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1: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네, 다음은 도심 분위기 알아보죠. 아, 맹희정 캐스터, 비가 오는데도 한옥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3: 네,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곳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판소리를 비롯한 다채로운 전통 공연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우리 가락과 노래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이곳 남산골 한옥마을에는 남산 달빛마당 축제가 한창입니다.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먹거리까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축제는 오늘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사흘간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8시에는 청사초롱 달빛풍류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공연과 함께 남사골 한옥마을에서는 가을밤을 밝히고 손자순 100명에게는 LED 청사초롱도 나눠준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녁 청사초롱과 함께 한옥마을의 가을밤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는 시점은 중부지방 내일 새벽에, 남부지방은 낮에, 제주도는 저녁이 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보름달은 보기 어렵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20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5도로 덥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서해 남부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고향으로 오가는 길, 배편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0: 네, 문상아 리포터 그리고 맹희정 캐스터 연결해서 추석 분위기 현장 알아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을 맞이해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민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유례없는 폭염으로 힘겨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한가위를 맞았다며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대통령으로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상 어디에 있든 같은 보름달을 만날 수 있는 한가위라며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도 가리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환한 빛이 고루 비춰질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부산 북항 인공수로에 등장한 상어, 북항이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2: 평소 휴일에 50배에 달하는 무려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5: 시원하게 트인 부산 북항 진수공원 인공수로변을 따라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 18일 처음 출몰해 8일째 머물고 있는 상하우 북항이를 직접 보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입니다. 연휴 첫날 하루에만 평소 휴일의 50배가 넘는 10만 2천여 명이 다녀갔고 추석 당일에도 아침부터 성묘를 마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여행객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6: 승호가 갑자기 계속 물속에서 점프를 하는 거 보니까 물 밑에 북항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 친수공원 오니까 너무 좋고 북항이를 꼭 만나고 싶어요.
5: 가끔 수면 위로 날렵한 등 지느러미나 물결이 일 때마다 수로변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과 비상인력이 현장에 배치됐고 저녁 6시부터는 수로변 출입이 통제됩니다. 겨운 애칭과 달리 3.5m 크기의 대형 상어인 만큼 당국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수로 폭에 맞춘 그물을 활용해 북항이를 바다로 밀어내는 구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도 아쉬움보다는 북항이가 안전하게 자연으로 돌아가길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4: 저희도 가족을 만나러 가듯이 북항이도 명절이 지나고 먼 바다로 나가서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5: YTN 김준두입니다.
0: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던 중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전해주시죠.
7: 네, 청와대는 최근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조사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지연 의혹을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현재 조사도 객관적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적 조사는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사건이 벌어진 현장은 통상 수색로가 아닌 새롭게 루트를 개척하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사건 현장 부근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형 변화가 식별돼 다음 주 초 유엔사의 현장 조사를 앞두고 새 루트를 만들다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루트가 아니어서 접근하는 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현장 위험도를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북한이 배설한 것이든 홍수 때 떠내려온 것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하는데 김정은 눈치 보기 바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배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일부러 현장 조사를 늦추고 있는 것처럼 증거인멸, 심지어 이적 행위와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이번에 이미 사고 조사에 착수했는데 국민의힘은 마치 우리 군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법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며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전날 청와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유 작가를 비판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8: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 프랑스 혁명이 절제를 못해 반동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며 독소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누군가 통째로 폐지하자고 주장해 국보법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이 어딨냐. 말은 좋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 폐지, 국가보안법 통째 폐지는 안 된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어요.
8: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던 유시민 작가는 국보법 폐지라는 선명성을 내세워 여당 내 개혁을 주도했었습니다. 유 작가는 앞서 미디어 오늘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검찰개혁 발언은 국민을 속인 것이

0: 라고 말했습니다.
1: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랬습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2: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3: 유시민 작가입니다.
2: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어요. 지금까지 국민에게 국민을 속인 거예요.
0: 청와대는 이 같은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데 다만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놓고 진영 내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 대통령과 유 작가 사이의 화해는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해 연임 의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4: 여야는 추석을 맞아 민생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단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신현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올해 추석에는 국민의 차례상 준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2.3% 하락했다며 장바구니 부담은 낮추고 민생의 책임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정부의 추석 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1,930억 원을 투입하고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에 1.6배로 확대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대책이 되도록 힘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박충권 수석 대변인 논평에서 차례상을 마주한 국민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기만 하다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국정을 책임진 이재명 정권과 여당은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삶을 더욱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주민 한 명이 숨졌고 경찰과 소방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먼저 화재 당시 상황 알려주시죠.
5: 네, 먼저 YTN으로 들어온 제보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곳이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한 빌라 3층입니다. 검은 연기가 창문 사이로 쉴 새 없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건물 안쪽에서는 시뻘건 불길도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볼 때도 불길이 매우 거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 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30분쯤입니다. 이 불로 주민 한 명이 숨졌고요. 출동했던 경찰 4명과 소방대원 1명, 그리고 주민 1명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들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요, 빌라 3층에서 술에 취한 주민이 휘발유를 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먼저 접수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해당 세대를 확인하려는 상황에서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일며 건물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화재 목격 주민의 말 들어보시죠.
6: 밖에서 문을 엄청 쾅쾅쾅 두드리더라고요. 경찰분이 빨리 대피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진짜 핸드폰만 들고 온 가족들이 다 나왔거든요. 나와서 한 5초, 6초 정도 있으니까 저희는 1층이고 3층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면서 거기서 이제 불이 이제 확 이제 붙었고요.
5: 네, 그 소방대원들이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요. 집 안에서는 주민인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방화 용의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 불이 난 세대에서 다툼이 있었다라는 진술도 나왔죠?
5: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쯤 소방당국은 60대 여성이 유리에 머리를 부딪혀 어지럽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오전 11시 15분쯤 여성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후 2시간 뒤에 불이 난 건데요. YTN이 불이 난 빌라에 사는 주민을 상대로 취재를 해보니 해당 세대에서 불이 나기 전인 오늘 오전에 한 여성과 남성이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6: 그 집에서 뭐 싸움이 있어서 어떤 여자분이 머리에 피가 나서 그 1층에서 피를 막 철철 흘리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갔고요. 휘발유 냄새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저희 1층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휘발유 냄새가 나지? 그랬는데 그
5: 네, 그 빌라 주민은 추석 명절이라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문을 두드리며 빨리 대피하라고 해 급히 몸을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직후 폭발음과 함께 빌라 3층에서 거센 불길이 솟았다고 전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9: 안녕하세요. 무용수의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0: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11: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10: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11: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10: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12: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귀경길 차량도 많은 데다가 비까지 내리면서 정체가 더 심해지고 있고요. 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도 정체가 심한데 사고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 대교를 못 간 지점 3차로 추돌 사고 때문에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월드컵 대교를 못 간 지점 하위 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뒤쪽으로 청주대교 이전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이 서부간선 지하도로 역시 일직 쪽으로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고 지점 앞두고 밀립니다. 이 주요 고속도로들은 상하행선 모두 정체가 되는데 특히 귀경길 정체가 더 심한 상황이고요. 전 시간과 비슷하게 정체가 이어지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는 모두 앞에

16km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87km 구간이 밀리고,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57km 구간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영동 부근에서 영동 1터널, 옥천에서 대전,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북천안에서 안성휴게소까지 밀리고 있고요. 죽전휴게소에서 판교 사이도 차량이 밀리고 있고,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추석날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오후 4시 때 문 열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4시 뉴스 앤 뮤직은요. 도입부 장인이란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곡들 만나보겠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추석날 함께하는 4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0: 만들어
1: 만들어갑니다.
0: 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0: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3: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5: 추석에 함께하는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4시 때문은 박진영의 날 떠나지마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전부치던 소리도, 온 집안을 가득 채웠던 북적임도 어쩌면 조금은 잦아든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4시 29분, 4시 30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살짝 나른할 수도 있는 이 오후, 전주가 시작되는 그 단 3초 또는 첫 음표 하나만으로도 짜릿한 전율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선곡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도입부 장인 곡들이 있다 하시면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세요. 보내주실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의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노래 두 곡은 바로 이 곡들입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오후 4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4시 38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청와대는 최근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추정 폭발 사고 조사 지연 논란과 관련해 의혹을 일축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사는 객관적으로 신속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추호라도 흑막이 있거나 감추는 것, 은폐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행한 일이고 철저히 규명해 가령 지뢰라면 어떤 지뢰인지, 북한이 매설한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통상 수색 루트가 아닌 새롭게 루트를 개척하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라 접근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조용히 처리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북한 포로 사안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당사자들의 자유의사, 국내외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공개 방침에 포로 송환 사실이 외부로 공개됐을 때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등이 고려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엔 개인과 가족의 안전, 인권 고려 외에는 다른 고려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서 귀성길에는 커피 등의 음료가, 귀경길에는 과자 등의 간식이 많이 팔리는 것은

줄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4시 뉴스 앤 뮤직 여러분들과 함께 도입부 장인인 곡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 두 곡은 이 노래들입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글렌 잭, 60's 가르뎅.

글렌 체크의 60스 카르데, 달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4시 뉴스의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간의 불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 김민혜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흑자인 김포와 김해, 제주, 청주 등 흑자공항 4곳의 영업이익은 4.7%가 늘어난 2,406억 원이었습니다. 반면 적자공항 10곳의 영업 손실 합계는 13.7% 증가한 1,179억 원이었습니다. 10개의 적자공항의 5년간 누적 적자는 5,549억 원입니다.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9명이 실종된 지 내일로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수색은 마무리됐지만 기업들은 현지 수색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실종 직원 3명의 가족이 현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남동발전은 추석 연휴에도 규모를 유지하며 수색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원 6명이 실종된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추석 연휴에도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 정책 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부적정하게 취급하는 액수가 지난 6년 동안 2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업 정책 자금 부당 수령과 부적정 취급으로 지적된 사례가 4,142건, 금액은 1,967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898억 원으로 45.7%에 이르렀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4시 뉴스앤뮤직 도입부 장인인 곡들 만나봤는데요. 즐겁게 들으셨을까요? 이어지는 오후 5시 20분에도 뉴스앤뮤직 계속됩니다. 저와 함께해 주시죠. 전람회 기억의 습작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귀경길 비로 인해 주행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차츰 남부지방에도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에, 남부지방은 낮에, 제주는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둥근 보름달을 감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비가 그치는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내일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은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정체가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 가장 긴 구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옥천에서 대전, 신탄진에서 주감휴게소,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북천안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차간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도 정체가 두드러지는 편이고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 동군산에서 동서천 사이에 교통량이 몰려 있고요. 다시 당진에서 포승 사이에도 24km 구간이 쭉 밀리고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비봉에서 팔곡터널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그 청명한 하늘 아래 올해가을은 찬 공기가 빠르게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아침 공기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2: 이 때문에 가을산도 지난해보다는 빨리 붉은색 옷을 갈아입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3: 가을이 오면
4: 높고 파란 하늘 아래 가을산을 곱게 수놓은 오색 단풍. 국내에서 가장 먼저 단풍 옷을 갈아입는 설악산은 보통 9월 하순 산 정상부터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0: 지난해에는 극심한 늦더위 탓에 10월 초에야 첫 단풍이 관측됐지만 올해는 찬 공기가 일찍 내려오며 지난해보다 단풍 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보통 일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일교차가 커지고 기온이 낮을수록 단풍 전선의 확산이 빨라집니다. 올해는 찬 공기가 일찍 남아해 산간 지역의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지난해보다 단풍이 빨리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올해 설악산의 첫 단풍은 이달 30일쯤 산 정상의 20%가 물들며 시작할 전망입니다. 예년보다 늦지만 10월 2일 첫 단풍이 든 지난해보다는 이틀가량 앞섭니다. 이런 단풍 전선은 점차 남하해 서울 북한산은 10월 18일, 한라산 21일, 내장산에서는 27일쯤 첫 단풍이 들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최대 12일이나 빠른 수준입니다. 산 전체의 80%가 물드는 절정 시기는 첫 단풍 후 2주 뒤쯤 찾아오는데 대체로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 사이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빨리 화려한 가을사를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온 하강 속도와 일교차가 올가을 단풍의 고온 빛깔과 지속 시간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빌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한 명이 숨지고 경찰관과 소방대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빌라 3층에서 술에 취한 주민이 휘발유를 뿌리는 것 같다는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해당 세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일며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이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집 안을 확인한 결과 해당 세대 안에 살던 60대 남성 A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과 화재로 경찰관 4명, 소방관 1명, 1층 세대에 있던 주민 1명 등 모두 6명이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전 10시쯤 해당 세대에서 60대 여성이 유리에 머리를 부딪혀 어지럽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여성을 오전 11시 15분쯤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후 2시간여 만에 같은 집에서 폭발과 화재가 일어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세대에서 다투는 소리가 났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목격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 밖에서 문을 엄청 쾅쾅쾅 두드리더라고요. 이제 경찰분이 빨리 대피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진짜 핸드폰만 들고 온 가족들이 다 나왔거든요. 나와서 한 5초, 6초 정도 있으니까 저희는 1층이고 3층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면서 거기서 이제 불이 이제 확 이제 붙었고요. 그 집에서 뭐 싸움이 있어서 어떤 여자분이 머리에 피가 나서 그 1층에서 피를 막 철철 흘리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 갔고요. 휘발유 냄새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저희 1층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휘발유 냄새가 나지? 그랬는데
4: 경기도 성남에 있는 중식당을 상대로 벌어진 이른바 페인트 테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 경찰은 특히 식당 이름이 범행 동기가 됐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용의자들이 철저히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5: 추석 연휴 첫날 벌어진 느닷없는 페인트 테러에 식당은 온통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식당 주인은 상호가 중국 최고 지도자의 이름과 같아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식당 이름을 문제 삼는 손님이 있었고 지난 7월에도 누군가 간판에 페인트를 바르고 달아났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위협에 조만간 식당 이름을 바꾸려 했는데 일이 벌어졌다며 하소연했습니다.
6: 위생과에다 전화해서 이거 가게에 문 닫게 해야 된다 협박하는 사람들이
7: 피해 식당
6: 있었고.
7: 주인입니다.
5: 경찰이 달아난 용의자 2명의 행방을 뒤쫓는 가운데 이들의 계획 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용의자들은 범행 1시간 전부터 식당 인근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하던 상가 관리인이 휴식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스프레이 페인트와 농약은 물론 기물을 훼손하는 데 쓴 흉기와 둔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6: 농약통이 바닥에 있었어요. 페인트도 바닥에 있었고 냉장고에도 막 페인트 칠해놓고 페인트 뿌려놓고.
5: 경찰은 지난 7월 사건 당시 도주 경로 일부 구간에 CCTV가 없어 용의자를 붙잡지 못했는데 이번 사건 용의자 검거도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건 사이 연관성은 물론 용의자들이 왜 이런 범행을 했는지 또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오리무중인 가운데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4: 청와대는 최근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조사 지원 논란과 관련해서 의혹을 일축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조사는 객관적으로 신속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추후라도 흑막이 있거나 감추는 것, 은폐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행한 일이고 철저히 규명해 가령 지뢰라면 어떤 지뢰인지 북한이 매설한 것인지 등을 파악을 해야지만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통상 수색 루트가 아닌 새롭게 루트를 개척하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라 접근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방문해 현장 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관련 지휘관과 합동 현장조사 TF팀과 함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작전 준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진 의장은 합동 현장조사에서 지휘 통제와 통신, 안전대책 등을 주도 면밀하게 추진해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합참 차장이 이끄는 합동 현장조사가 추석 연휴에도 임무를 수행한다며 현장조사팀은 안전대책 강구 등의 준비가 완료되면 임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사고 발생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현장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북한이 매설한 것이든 홍수 때 떠내려온 것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하는데 김정은 눈치 보기 바쁘다고 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 되는 지뢰로 우리 군인의 발목이 잘렸는데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조사마저 추석 이후로 미뤘다고 적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정부가 일부러 현장 조사를 늦추고 있는 것처럼 증거인멸, 심지어 이적 행위와 탄핵까지 운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군은 이미 사고 조사에 착수했는데 국민의힘은 마치 우리 군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한 논평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한 것은 양국 간의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송환된 두 사람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일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공개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당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2: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북한 포로 국내 송환과 관련해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에 집착한 이유가 뭐냐며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는 게 그렇게도 두려웠는지 그 두려움이 대북 송금 사건의 약점 때문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국내 송환을 왜 숨겼느냐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잔인함, 무책임, 살인자 같은 극단적인 언어까지 써가며 비난을 퍼부었다며 정부는 북한 정권의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온갖 도발 앞에서 굴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0: 페이스북에 북한 눈치에 포로 송환조차 우리가 주체적으로 공격할 수 없으면 그건 나라도 아니라며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연모가 커질수록 안보는 무력화되고 외교는 무능해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 망신시키겠다고 허세를 부리던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에는 입을 꼭 닫고 북한 포로가 공개된 것에만 화를 낸다고 주장했습니다.
1: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서연 선수가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여자 평균대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황서연은 여자 평균대 결선에서 14.700점을 받았고요. 출전 선수 8명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또 저희가 취재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아서 최고의 의전으로 미중 관계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스스로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무역 휴전 연장 외에 핵심 쟁점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중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의전의 공을 들였습니다. 미군 의장대 사열의 전투기 시범 비행까지 펼쳐졌고 이틀에 걸쳐 시 주석 부부를 세 차례나 직접 맞이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맞선 동맹이었다며 양국의 협력과 시 주석과의 우정도 여러 차례 힘주어 말했습니다.
3: 양국 국민이 힘을 합쳐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시 주석과 저는 양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시 주석과 저는 우리가 서로 다른 체제를 대표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국민 간의 유대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90여 분 동안 이어졌지만 기대했던 담판은 없었습니다. 앞서 알려진 미중 무역휴전 2개월 연장 합의 외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I 규제, 타이완 문제, 이란 전쟁 등 민감한 핵심 의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화려한 의전 속에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이완 독립 반대를 요구했다며 회담 결과를 공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3: 타이완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까? 좋은 회담이었습니다.
4: 4개월 만에 대통령입니다. 다시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력의 역사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미중 관계 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대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됐을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9: 김나입니다.
8: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9: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 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0: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 자유 구역입니다. 송도 국제 도시는 바이오, 정보 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 도시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 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 도시는 국제 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 자유 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향으로 갔다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정체가 심하고요. 오늘은 서울 시내 정체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일단 자동차 전용도로에 사고도 있습니다.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관악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미리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각각 비슷한 구간에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강서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강 동쪽으로는 행주대교 이전부터 월드컵대교, 다시 양화대교 부근부터 영동대교 쪽으로 정체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올림픽대로와 옆으로 가는 노들로 역시 강 동쪽으로는 여의하류나들목에서 상류나들목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내부순환로도 성산대교 쪽으로 종암분기점에서 홍지문터널, 홍제램프부터 성산램프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는 차량들도 하위 차로에서는 길게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도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월드컵 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청담 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음악 들으며 휴식하고 뉴스 들으며 정보 채우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5시 때 문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시 뉴스앤뮤직 양수진입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 둘째 날이자 추석 당일 함께하고 있는 뉴스앤뮤직입니다. 이번 시간은 명곡으로 회자되는 팝들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로라 브레니건의 글로리아.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0: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3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9월 25일 금요일 추석 당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도 다양한 음악들 준비했는데요. 명곡으로 불리는 팝들 선곡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샵 094 5번 우물정 094 5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노래 두 곡. 먼저 The Cars의 Magic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들어볼 곡, 영국의 New Wave Synthpop 밴드 듀란 듀란의 1986년도 히트곡입니다. Notorious,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에 발표된 곡인데요. 함께 만나볼게요.

The Cars의 Magic, Duran Duran의 Notorious까지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5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35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지뢰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관련 지휘관과 합동 현장조사 TF팀과 함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작전 준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진 회장은 합동 현장 조사에서 지휘 통제와 통신, 안전 대책 등을 주도 면밀하게 추진해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빌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한 명이 숨지고 경찰관과 소방대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빌라 3층에서 술에 취한 주민이 휘발유를 뿌린 것 같다는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해당 세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일며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이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집안을 확인한 결과 해당 세대에 살던 60대 남성 A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사우디와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공동 방위 협정에 따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우디 외교부는 현지 시간 25일 성명에서 세계 외무장관들이 메카 공동방위협정에 따라 메카와 다른 민간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사우디의 자위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카 공동방위협정은 이를 세계국이 지난달 7일 체결한 집단방위조약으로 한 당사국에 대한 공격을 모든 당사국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노래 두 곡입니다. Saint Motel의 My Type, Red Hot Chili Peppers Can't Stop.

0: Can't stop the spirits when I need you. This life is more than just a read-through.
1: 와이텐 라디오 5시 뉴스 앤 뮤직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세인트 모텔 마이 타임,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캔트 스탑.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 카누 스프린트 대표팀이 36년 만에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2인승 500m 경기에서 정상을 탈환하며 이틀 연속 금메달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광희, 김효빈 조는 2016 아이

나고야 아시안게임 카누 스프린트 남자 K2 500m 결승에서 1분 31초 859를 기록해 2위 일본을 불과 0.31초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팔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지난달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세계에 보내는 경고라면서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현지 시간 24일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지구 온난화가 취약한 히말라야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네팔 대홍수는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알리는 세계에 보내는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1% 미만을 차지하는 네팔이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음에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영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흑자인 김포와 김해, 제주, 청주 등의 흑자공항 4곳의 영업이익은 4.7%가 늘어난 2,406억 원이었습니다. 반면 적자공항 10곳의 영업손실 합계는 13.7% 증가한 1,179억 원이었습니다. 10개 적자공항의 5년간 눅자 적자는 5,549억 원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5시 뉴스앤뮤직 마칠 시간입니다. 뉴스앤뮤직 6시 20분에도 계속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남은 추석 늦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곡 라디오헤드의 Fake Plastic Trees, 오아시스의 Live Forever 두 곡 띄워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귀경길, 빗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이 점점 확대되면서 현재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5에서 20mm, 남부지방엔 1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텐데요.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습니다. 열심히 귀가하고 계시죠? 현재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체 보이고 있고 사고 소식만 전해드려도 교통정보가 가득 찹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대천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4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당진분기점에서 포승분기점 구간 24km 정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일산 진입로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일산 쪽은 수리터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안양 터널부터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제천 진출로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군위에서 동명동호까지 23km 정도 정체고 현재 상행선에서 거의 정체 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와이티엔 뉴스 와이드 이어갑니다. 풍요로운 명절 당일 기대하지 않았던 카누 종목에서 우리 선수단의 첫 이관왕이 탄생했습니다.
3: 사격 추관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만 세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금메달을 목에 건 조광희와 김효빈이 손가락 두 개를 펴보이며 이관왕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전날 남자 카약 4인승 500m에 이어 2인승 500m에서도 가장 먼저 골이 나며 우리나라 선수단 중 첫 이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인승 5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건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이후 무려 36년 만의 쾌거라 기쁨은 두 배가 됐습니다. 행운을 불러오는 별모양 스티커를 얼굴에 나눠 붙인 추가은과 홍수연이 침착하게 관역을 겨눕니다. 결선 첫 열발에서 2위로 출발한 우리 대표팀은 줄곧 인도에 이어 2위 자리를 지키며 48발 합계 478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개인전 금메달, 단체전 은메달을 따낸 추가은은 이번 대회에서만 세 번째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우리나라 탁구의 황금 콤비 신효빈과 임종우는 타이완조를 힘겹게 꺾고 준결승에 올라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신효빈과 임종우조는 세계 10위인 타이완조를 맞아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로 이겼습니다. 결승 길목에서 만나게 된 다음 상대는 중국의 강호 린스둥 화이완조입니다. 상대 전적에서 1승 3패로 밀리지만 최근 맞대결인 지난해 12월 홍콩 대회에서는 3대1로 이겼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2: 고교생 유망주 황서연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여자 평균대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황서연은 8명이 출전한 대회 결선에서 난도 점수 6.600점과 실시 점수 8.100점을 합쳐서 14.700점을 받아 중국과 일본 선수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전날 8년 만에 여자 도마 우승을 차지한 여서정에 이어서 기계체조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0: 추석 명절을 맞아 기차역은 늦은 귀성길과 이른 귀경길에 나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1: 고향집으로 향하는 설렘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아쉬움이 함께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2: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든 시민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도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여행 가방 위에서 신이 났습니다.
3: 추석 당일 기차역 대합실에는 늦은 귀성객과 이른 귀경객이 교차하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2: 바쁜 일상 탓에 뒤늦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가족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아이들 역시 오랜만에 만날 친척들과 사촌 형제들 생각에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4: 그래도 명절이니까 다 같이 가서 많은 친척들 뵙고 인사드리는 게 저희도 좋고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네.
5: 기분이 그 오랜만에 만나서 약간 기대되기도 하고 오랜만에 가서 재밌을 것 같아요.
2: 반면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에는 이별의 아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한 번 더 안아보고 볼에 입맞춤을 전하기도 합니다. 떠나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에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6: 저는 올라가야 되고 얘는 여기서 생활해야 되고 월요일날 학교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얘가 얼마나 발전했나 또 보고 싶어요.
7: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2: 가족을 향한 애정을 선물 보따리에 가득 담아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낸 사람들. 고향으로 향하는 설레는 늦은 귀성길도 아쉬움을 뒤로한 채 돌아오는 이른 귀경길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하루였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0: 추석을 맞아 조상의 넋을 기리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1: 차례상 대신 간편한 음식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봉분 대신 자연장지를 찾는 등 명절 성묘 풍경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 푸른 잔디가 펼쳐진 공원묘원. 작은 쇼핑카트에 올라탄 아이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묘길이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정성스레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는 한 모습. 다른 곳에서는 소소하게 준비해온 음식을 차려놓고 성경책을 펴든 가족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형식은 달라도 조상을 기리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마음만은 한결같습니다.
9: 저희 추석마다 이렇게 대가족들 모여서 다 같이 뭐 성묘도 하고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8: 높게 솟은 봉분 대신 평평하게 조성된 자연장지. 그중 잔디장에는 화사한 꽃다발이 올려졌습니다. 조그마한 가위로 잔디를 정성스레 다듬는 손길에는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알록달록 돌며 바람을 맞이하는 바람개비처럼 세상을 떠난 가족을 추모하는 방식도 한층 가볍고 친근해졌습니다.
10: 그래서 어차피 이제 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으면 다 흙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합장하는 결 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흙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한 거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이제 그 명절에는 당연히 이제 기억하려고 오는 거고.
8: 엄숙하고 정형화된 형식에서 벗어나 가족의 화합을 다지고 조상을 기억하는 새로운 성묘 문화가 명절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1: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서 귀성길에는 커피 등 음료가, 귀경길에는 과자 등 간식이 많이 팔리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CU가 지난 추석과 설 연휴 휴게소 편의점 매출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하행선에서는 커피가 전체 매출의 18.4%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음료가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또 껌과 사탕 등 피로와 졸음을 덜기 위한 품목 비중이 10%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서울로 돌아오는 상행선에서는 과자 등 스낵이 전체 매출의 1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마른 안주류가 15.1%로 뒤를 이었습니다.
0: 부산 북항 인공수로에 등장한 상어, 북항이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1: 평소 휴일의 50배에 달하는 무려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시원하게 트인 부산 북항 진수공원 인공수로변을 따라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 18일 처음 출몰해 8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를 직접 보기에 모여든 시민들입니다. 연휴 첫날 하루에만 평소 휴일의 50배가 넘는 10만 2천여 명이 다녀갔고 추석 당일에도 아침부터 성묘를 마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여행객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12: 숭어가 갑자기 계속 물속에서 점프를 하는 거 보니까 물 밑에 북항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 진수공원 오니까 너무 좋고 북항이를 꼭 만나고 싶어요.
11: 가끔 수면 위로 날렵한 등 지느러미나 물결이 일 때마다 수로변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과 비상인력이 현장에 배치됐고 저녁 6시부터는 수로변 출입이 통제됩니다. 귀여운 애칭과 달리 3.5m 크기의 대형 상어인 만큼 당국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수로폭에 맞춘 그물을 활용해 북항이를 바다로 밀어내는 구조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도 아쉬움보다는 북항이가 안전하게 자연으로 돌아가길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13: 저희도 가족을 만나러 가듯이 북항이도 명절이 지나고 먼 바다로 나가서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1: YTN 김진우입니다.
0: 오늘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1: 주민 한 명이 숨졌고 경찰과 소방 등 6명이 다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만수 기자, 먼저 화재 당시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14: 먼저 YTN으로 들어온 제보 화면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한 빌라 3층입니다. 검은 연기가 창문 사이로 쉴 새 없이 솟구쳐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안쪽으로 보면은 시뻘건 불길도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볼 때도 이 화염과 불길이 매우 거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0: 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고요?
14: 네, 먼저 이 빌라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30분쯤입니다. 이 불로 주민 한 명이 숨졌고 출동했던 경찰 4명과 소방대원 1명, 그리고 주민 1명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들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요, 빌라 3층에서 술에 취한 주민이 휘발유를 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해당 세대를 확인하려는 상황에서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일며 건물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화재 목격 주민의 말을 들어보시죠.
15: 밖에서 문을 엄청 쾅쾅쾅 두드리더라고요. 근데 경찰분이 빨리 대피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진짜 핸드폰만 들고 온 가족들이 다 나왔거든요. 나와서 한 5초, 6초 정도 있으니까 저희는 1층이고 3층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면서 거기서 이제 불이 이제 확 이제 붙었고요.
14: 네, 소방대원들은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는 주민인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유력한 방화 용의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네, 불이 난 세대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요?
14: 네, 오전 10시쯤에 소방당국은 60대 여성이 유리에 머리를 부딪혀 어지럽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오전 11시 15분쯤 여성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후 2시간 뒤에 불이 난 건데요. YTN이 불이 난 빌라에 사는 주민을 상대로 취재를 해봤더니 해당 세대에서 불이 나기 전인 오늘 오전 한 여성과 남성이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5: 그 집에서 뭐 싸움이 있어서 어떤 여자분이 머리에 피가 나서 그 1층에서 피를 막 철철 흘리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 갔고요. 휘발유 냄새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저희 1층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휘발유 냄새가 나지? 그랬는데
14: 이 빌라 주민은요. 그 추석 명절이라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문을 두드리며 빨리 대피하라고 해 급히 몸을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직후 폭발음과 함께 빌라 3층에서 거센 불길이 솟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피해 규모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1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20: 답 나왔네.
21: 가자.
19: 어딜요?
21: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22: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23: 평택시.
24: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9: 얼마나 걸릴까요?
24: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21: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24: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22: 세계 반도체 수도,
21: 대한민국 수소 1번지,
23: 바로 평택시.
16: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25: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6: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26: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27: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6: 교통안전 1분 터.
28: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0: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추석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운행 전 차량을 미리 점검해주세요. 운전 중엔 스마트폰 사용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졸릴 땐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4: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추석 당일이라 연휴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을 텐데요. 비까지 내려서 도로 상황이 더 혼잡합니다. 서로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서 안전한 귀경길 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에 5에서 20mm,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10에서 80mm의 비가 오고요. 제주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7건의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대전터널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비룡분기점부터 대전 부근까지 8km 정도 밀립니다. 북천안에서 안성휴게소까지 23km 정도 정체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대천영업소에서 국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천휴게소까지 밀리고 있고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총 33km 정도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일산진입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일산방향은 수리터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월 25일 금요일 그리고 추석 당일 저녁입니다. 뉴스 앤 뮤직 맡은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네, 추석 당일 이제 저녁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6시 20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날이 좀 전국적으로 흐리죠. 그래서 아마 가족분들하고 다 같이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빌려고 했던 분들 약간은 아쉬운 마음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함께라는 게 더 중요하고요. 보이지 않더라도 희미하게 보이는 보름달을 향해서 다 같이 소원 한번 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잔잔한 좋은 발라드 곡들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도 많이 남겨주세요. 첫 곡 전해드립니다. 이은미 헤어지는 중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6: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7: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3: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5: 6시 뉴스앤뮤직 첫 곡은 이은미의 헤어지는 중입니다. 전해드렸습니다. 뭐 이 곡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지만 제목만 보자면 아마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좀 일찍 헤어지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추석 연휴가 좀 짧죠? 목, 금, 토, 일 이렇게 주말 이틀 껴서 나흘이기 때문에 아마 좀 먼 거리 이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귀경길 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미 오후부터 정체가 굉장히 좀 극심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차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이동하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워낙 좀 짧다 보니까 많이 막힌다라는 얘기를 실제 주위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들 하시던데 안전하게 이럴 때일수록 더 좀 안전하게 돌아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면 조금 더 빨리 가려다가 사고 접촉 사고만 나더라도 한두 시간이 그냥 늘어나잖아요. 예, 더 안전하고 더 조심해서 다들 댁으로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비는 얘기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날이 흐리고 비가 와서 보름달을 보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 위로가 좀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떠오르는 달이 꽉 찬 보름달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로 꽉 찬 보름달은 이틀 뒤 27일 새벽에 볼 수 있다고 하죠. 오늘은 왼쪽이 조금 덜 찬 그 달이 뜨는 날이고요. 27일 새벽 1시 49분에 정말 동그란 가장 둥근 모습의 달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이때는 제주도를 빼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기 때문에 좀 볼 수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꾹꾹 담아뒀던 그 소원 오늘도 먼저 한번 빌고 그리고 27일 새벽에 또 여유가 된다면 깨기 있으시다면 그때 한번 또 빌어보는 걸로 하죠. 그래서 남은 2026년 3개월 정도 다들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6시 뉴스 앤 뮤직 출발했고요. 오늘 저녁 시간은 쭉 뉴스 앤 뮤직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각 그 시간마다 선곡 테마가 있긴 하지만 원하시는 곡이 있다면 문자 그리고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너무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가급적 원하시는 타이밍에 들을 수 있도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과 관련한 노래 두 곡 한번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네, 이문세 가을이 오면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두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고교생 유망주 황서현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여자 평균대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황서현은 8명이 출전한 대회 결선에서 난도 점수 6.6점과 실시 점수 8.1점을 합쳐 14.7점을 받아 중국과 일본 선수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전날 8년 만에 여자 도마 우승을 차지한 여서정에 이어서 기계체조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사격에 추가은 홍수연조가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합작했습니다. 추가은 홍수연조는 대회 결선에서 합계 478점을 기록해 484.6점을 쏜 인도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추가은은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에 이어 혼성 단체전 은메달까지 목에 걸었고 전날 남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4위에 그쳤던 홍수연은 혼성 단체전에서 생애 첫 아시안게임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빌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한 명이 숨지고 경찰관과 소방대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빌라 3층에서 술에 취한 주민이 휘발유를 뿌리는 것 같다는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해당 세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일며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이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집안을 확인한 결과 해당 세대에 살던 60대 남성 A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어쿠스틱 콜라보의 너무 보고 싶어 두 곡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노래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방문해 현장 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이상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관련 지휘관과 합동 현장조사 TF팀과 함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작전 준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합참은 합참 차장이 이끄는 합동 현장조사가 추석 연휴에도 임무를 수행한다며 현장조사팀은 안전대책 강구 등의 준비가 완료되면 임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미중 정상의 공식 국빈 만찬이 진행된 백악관 밖에서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로이터는 백악관 동쪽 몇 블록 거리에서 친중, 반중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두고 대치했고 반중 시위 측은 티베트 깃발을 흔들며 타이완을 자유롭게, 위구르 학살 중단, 지미라이 석방 등을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폭스뉴스 브렛 바이어와의 스페셜 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란이 아니지만 만약 상대들이 계속 싸우고 싶어 한다면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은 결코 핵무기 보유를 원치 않는다며 대량살상무기 보유는 종교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지난 2월 숨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도 여러 차례 이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끝곡은요. 우리 앱에서 고종선님께서 신청하신 김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7시 20분에 돌아올게요. 이현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7: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8: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1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귀경길 정체에 비까지 내려서 귀가하시는 길 고생 많으십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낮에, 제주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로 인해서 보름달 관측은 어렵겠습니다. 충청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북천안에서 안성휴게소까지 40km 정도 밀리는데 전국에서 가장 막히고 이후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설악에서 화도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동춘천에서 동서천분기점 구간 15km 정도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구간 21km 정도 정체고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광명역에서 금천 구간도 천천히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덕평에서 용인휴게소 구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군자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구간도 정체입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방향 익산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마포와 용산에서 정체 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을 만나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재임하는 동안 잘 챙기겠다며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멕시코 시티에서 가진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2030년 6월은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로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 여야는 추석을 맞아 민생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단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신현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올해 추석에는 국민의 차례상 준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2.3% 하락했다며 장바구니 부담은 낮추고 민생의 책임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정부가 추석 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1,930억 원을 투입하고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의 1.6배로 확대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대책이 되도록 힘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충권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차례상을 마주한 국민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기만 하다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진 이재명 정권과 여당은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삶을 더욱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 고교생 유망주 황서연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계

0: 최저 여자 평균 대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황서연은 8명이 출전한 대회 결선에서 난도 점수 6.600점과 실시 점수 8.100점을 합쳐서 14.700점을 받아 중국과 일본 선수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전날 8년 만에 여자 도마 우승을 차지한 여서정에 이어서 기계체조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 우리 카누 스프린트 대표팀이 36년 만에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2인승 500m 경기에서 정상을 탈환하며 이틀 연속 금메달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광희, 김효빈 조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카누 스프린트 남자 K2 500m 결승에서 1분 31초 859를 기록해 2위 일본을 불과 0.317초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전날 카약 4인승 500m 종목에서 우리 카누 사상 첫 금메달을 합작했던 조광희와 김효빈은 이틀 연속 금빛 물살을 가르며 이번 대회 우리 선수단 첫 2관왕이 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0: 이 사격에 추가은 홍수연 조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합작했습니다. 추가은 홍수연 조는 대회 결선에서 합계 478점을 기록해 484.6점을 쏜 인도에 이어서 2위에 올랐습니다. 추가은은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에 이어서 혼성 단체전 은메달까지 목에 걸었고 전날 남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4위에 그쳤던 홍수연은 혼성 단체전에서 생애 첫 아시안게임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 우리나라 탁구의 황금 콤비 신유빈과 임종훈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탁구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신유빈, 임종훈 조는 혼합복식 8강전에서 세계 10위인 타이완 조를 접전 끝에 3대2로 이겼습니다. 동메달을 확보한 신유빈, 임종훈 조는 4강에서 중국의 강호 린스둥 화이만 조와 맞붙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1승 3패로 밀리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인 지난해 12월 홍콩 대회에서는 3대1로 이겼습니다.
0: 우리나라 여자농구 대표팀이 무려 7년 만에 중국을 꺾고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농구 준결승전에서 3점슛 12방을 터뜨리며 중국을 85-80으로 꺾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긴 건 2019년 11월 도쿄올림픽 예선 이후 무려 7년 만입니다. 여자농구가 아시안게임 결승에 진출한 건 2014년 인천대회 이후에 12년 만이고 남자에 이어서 여자 대표팀도 12년 만에 동반 금메달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아 최고의 의전으로 미중관계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스스로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무역휴전 연장 외에 핵심 쟁점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의전의 공을 들였습니다. 미군 의장대 사열의 전투기 시범 비행까지 펼쳐졌고 이틀에 걸쳐 시 주석 부부를 세 차례나 직접 맞이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맞선 동맹이었다며 양국의 협력과 시 주석과의 우정도 여러 차례 힘주어 말했습니다.
3: 양국 국민이 힘을 합쳐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시 주석과 저는 양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시 주석과 저는 우리가 서로 다른 체제를 대표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국민 간의 유대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대화 90여 분 동안 이어졌지만 기대했던 담판은 없었습니다. 앞서 알려진 미중 무역휴전 2개월 연장 합의 외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I 규제, 타이완 문제, 이란 전쟁 등 민감한 핵심 의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화려한 의전 속에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이완 독립 반대를 요구했다며 회담 결과를 공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3: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0: 동의했습니까? 기자 질문입니다. 좋은 회담이었습니다.
1: 4개월 만에 다시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력의 역사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미중 관계 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대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됐을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미중 정상회담에서 덕담일색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진핑 주석의 말엔 뼈가 있었습니다. 만찬에선 미국과 중국 참석자들이 각각 턱시도와 인민복을 맞춰 입고 나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시진핑 주석을 마중 나와 찬바람 부는 공항 활주로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린 트럼프 대통령. 파격 의전에 더해 환영식과 정상회담에서도 칭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역사적 방문 등 덕담 일색이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듯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고 되풀이했지만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0: 2016년 제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때부터 시진핑 주석과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정말 위대한 우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말엔 뼈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무역 합의를 반기면서도 협력은 쌍방향이 이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선 독립 반대를 견지하며 신중히 처리하라고 미국의 정책 훈수를 뒀습니다. 특급 환대를 받으면서도 AI와 이란 전쟁 등 핵심 현안을 두고 할 말은 다한 셈입니다.
0: 누가 이기고 지는 투쟁이어서는 안 됩니다. 중미 양측은 충돌과 대립을 피하는 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3: 국빈 만찬에선 턱시도를 입고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 시 주석은 이른바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양국 참석자들도 각각 비슷한 복장으로 맞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시각적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회담을 두고 외교가에선 시진핑 주석이 고자세를 취했다기보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두드러집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백악관에서 성대한 국빈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테크 산업의 총수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두 정상은 미중 관계 새로운 역사적 분수령을 강조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차에서 내려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미소 띈 얼굴로 이들을 만찬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거물들은 기립박수로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담았다며 미국의 국조 흰머리수리 조각상을 시 주석 부부에게 선물했습니다.
0: 흰머리수리는 미국의 국가적 상징이자 자유롭고 비상하는 미국의 정신을 구현한 겁니다. 이 선물이 베이징의 좋은 곳, 멋진 장소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시 주석도 역사적인 협력 사례와 특별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0: 양국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서로 공존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양국이 모색할 때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4: 두 정상은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방중 당시 사용한 미국산 스파클링 와인으로 잔을 부딪히며 내내 화합의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환영식 못지않게 국빈 만찬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만찬 메뉴는 멜라니아 여사가 총지휘했고 백악관은 만찬장 곳곳을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장식하며 미국과 중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목을 받은 건 만찬장에 대거 참석한 미국 빅테크 총수들이었습니다. 앞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AI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고 규제에 대한 이견이 공개된 뒤라섭니다. 더구나 미중 AI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의 맞상대로 꼽히는 중국의 주요 AI 기업 경영자들은 시 주석의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아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젠슨 황, 샘 올트먼, 팀 쿡 등 미국 핵심 빅테크 거물들의 만찬장 총출동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2: 오늘 미중 정상의 공식 국빈 만찬이 진행된 백악관 밖에서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로이터는 백악관 동쪽 몇 블록 거리에서 친중, 반중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두고 대치했고 반중 시위 측은 티베트 깃발을 흔들며 타이완을 자유롭게, 위구르 학살 중단, 지미라이 석방 등을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 부부가 붉은 카펫이 깔린 백악관 계단에서 사진 촬영에 응하는 동안에도 여러 구호가 들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9명이 실종된 지 내일로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수색은 마무리됐지만 기업들은 현지 수색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실종 직원 3명의 가족이 현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남동발전은 추석 연휴에도 규모를 유지하며 수색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원 6명이 실종된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추석 연휴에도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네팔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지난달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세계에 보내는 경고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현지 시간 24일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지구온난화가 취약한 히말라야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네팔 대홍수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알리는 세계에 보내는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1% 미만을 차지하는 네팔이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경기 양주시에 있는 빌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1명이 숨지고 경찰 4명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고 있다는 신고 뒤에 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6: 빌라 3층에서 뻥 뚫린 유리창 사이로 검은 연기가 솟구쳐 나옵니다.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리며 화염은 갈수록 기세를 더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빌라 3층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 반쯤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뒤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일며 건물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7: 휘발유 냄새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8: 화재 목격자입니다.
7: 그래서 왜 이렇게 휘발유 냄새가 나지? 그랬는데.
6: 불길은 2시간 만에 잡혔지만 불이 난 집 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던 경찰 4명,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1명 등 6명이 다쳤습니다.
7: 밖에서 문을 엄청 쾅쾅쾅 두드리더라고요. 경찰분이 빨리 대피를 하라고 그래서 나와서 한 5초, 6초 정도 있으니까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면서 거기서 이제 불이 이제 확 이제 붙었고요.
6: 불이 나기 전 해당 빌라에서 남녀 사이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실제 불이 난 집에서는 화재에 앞서 60대 여성이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경찰은 이번 화재와 연관됐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9: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2: 충청을 빛내.

0: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서해 남부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실 때 배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길에 사고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7원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양평 방향은 점촌 함창에서 문경 2터널 구간,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막힙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 방향 익산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춘천 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쪽은 군위 분기점에서 동명동호 구간 15km가량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충청권이 고비인데요. 그래도 이 부근만 지나면 수도권 원활해졌고요. 강남권 정체도 무난합니다.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북천안에서 안성휴게소 구간 총 40km가량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립니다.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홍은램프에서 성산램프 구간 양방향 정체 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인창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의정부 방향은 녹천교에서 상계교 구간 정체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월 25일 추석 저녁에 보내드립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출발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명절 연휴, 뭐 늘 그렇지만 함께라서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 시간이죠. 아마 함께여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함께 보내고 이제는 각기 또 떨어져서 각 댁으로 귀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팝송 준비했고요. 돌아가시는 길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의 음악들 많이 준비해뒀어요. 첫 곡 띄워드립니다.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0: 네,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들으면서 7시 뉴스 앤 뮤직 출발해봤습니다. 노래를 쭉 듣다 보니까 문득 어렸을 적 기억이 나더라고요. 추석 연휴 때 늘 뒷자리에서

이렇게 깜깜한 창밖을 바라보면서 잠을 자도 자도 중간에 계속해서 깨어봐도 집 가기는 아직도 먼 것 같고 이제 다 왔어, 이제 다 왔어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께 언제 대체 다 오냐고 따져 물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잠을 자는 게 불편해서 불평을 참 많이 토로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앞자리에서 운전을 했던 부모님 그리고 옆자리에서 또 졸음을 깨워주시던 부모님 정말 많이 고생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차에 있는 그런 편의 기능들이 더 없었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자율주행이 되는 차들도 어느 정도는 있고 크루즈 컨트롤, 뭐 차선 유지, 앞차와의 간격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서 내가 조금 놓치는 부분들도 다들 잡아주곤 하지만 그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금방 접촉사고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을 모르고 그 피곤함을 모르고 뒷자리에서 징징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렇게 명절 연휴 가족들과 함께 모이고 나면 그 장면이 하나의 또 추억이 되어서 가슴속에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좋은 기억으로 좋은 감정으로 남기를 바라보겠습니다. 7시 28분 지나고 있어요.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팝을 위주로 선곡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신청곡이 있다면 저희 쪽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번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이용해서 듣고 계신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방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래 3곡 이어갈게요. 알레시아 카라의 How Far I Will Go, 시아의 Unstoppable,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준비했습니다.

네, 노래 세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농구 대표팀이 무려 7년 만에 중국을 꺾고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농구 준결승전에서 3점 슛 12방을 터뜨리며 중국을 85-80으로 꺾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긴 건 2019년 11월 도쿄올림픽 예선 이후 무려 7년 만입니다. 한국 여자 수영 대표팀이 이번 대회 경영 종목 마지막 경기인 혼계형 400m에서 값진 동메달을 합작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김승원, 박시은, 안세현, 허연경으로 팀을 꾸린 한국은 25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경영 여자 혼계형 400m 결승에서 4분 00초 67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3위로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수영대표팀은 대회 마지막 날 열린 여자 혼계형 400m에서 동메달을 추가하며 이번 아시안게임 경영 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교생 유망주 황서현이 201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여자 평균대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황서현은 8명이 출전한 대회 결선에서 난도 점수 6.600점과 실시 점수 8.100점을 합쳐 14.700점을 받아 중국과 일본 선수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전날 8년 만에 여자 도마 우승을 차지한 여서정에 이어 기계체조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8616님, 저도 일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운전을 해서 지방에 다녀오면 어찌나 피곤하던지요. 정말 저희 부모님 많이 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웠던 아버지는 현재 많이 편찮으셔서 같이 지낼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공감이 되고요.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찰리 푸스의 We Don't Talk Anymore 그리고 카밀라 카베오의 하바나까지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추석인 오늘 이태원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 차례가 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낮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별들의 집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사 희생자를 기리며 차례를 했습니다. 이어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차례를 지냈습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세월호 가족들과 손잡고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기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올해로 벌써 13번째 추석인데 우리가 바라는 진상규명과 우리 사회의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9명이 실종된 지 내일로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수색은 마무리됐지만 기업들은 현지 수색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실종 직원 3명의 가족이 현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남동발전은 추석 연휴에도 규모를 유지하며 수색 작업을 지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남동발전은 지난 23일까지 누적 투입한 인원이 육상팀 1,774명과 드론팀 107명 등 모두 1,8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원 6명이 실종된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추석 연휴에도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끝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은 비지스의 Too Much Heaven 준비했고요. 잠시 후에도 8시 20분부터 뉴스의 뮤직 이어지니까 오늘 저녁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2: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1: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2: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1: 아,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3: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YTN News FM
6: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와 함께 천둥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상과 제주해상은 물결도 높게 일겠고 동해안 지역은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항공과 배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요 고속도로의 상행선에서 긴 정체 남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활천에서 경주 부근 10km 정도 밀립니다.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 구간 총 4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군산에서 동서천 분기점 구간, 당진에서 포승 분기점 구간 총 23km 정도 밀리고 있고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 구간도 혼잡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중동에서 송내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곤지암에서 하번천 터널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점촌 함창에서 문경 2터널 구간 18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구간도 막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기차역은 늦은 귀성길과 이른 귀경길에 나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고향집으로 향하는 설렘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아쉬움이 함께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4: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든 시민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도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여행 가방 위에서 신이 났습니다.
5: 추석 당일 기차역 대합실에는 늦은 귀성객과 이른 귀경객이 교차하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4: 바쁜 일상 탓에 뒤늦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가족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아이들 역시 오랜만에 만날 친척들과 사촌 형제들 생각에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6: 그래도 명절이니까 다 같이 가서 많은 친척들 뵙고 인사드리는 게 저희도 좋고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네.
7: 기분이 그 오랜만에 만나서 약간 기대되기도 하고 오랜만에 가서 재밌을 것 같아요.
4: 반면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에는 이별의 아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한 번 더 안아보고 볼에 입맞춤을 전하기도 합니다. 떠나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에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8: 저는 올라가야 되고 얘는 여기서 생활해야 되고 월요일날 학교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얘가 얼마나 발전했나 또 보고 싶어요.
9: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4: 가족을 향한 애정을 선물 보따리에 가득 담아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낸 사람들. 고향으로 향하는 설레는 늦은 귀성길도 아쉬움을 뒤로한 채 돌아오는 이른 귀경길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하루였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 추석인 오늘 이태원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 차례가 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낮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별들의 집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사 희생자를 기리며 차례를 지냈습니다. 이어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차례를 지냈습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세월호 가족들

0: 국민들과 손을 잡고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기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올해로 벌써 13번째 추석인데 우리가 바라는 진상규명과 우리 사회의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로공사를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 상황을 알아봅니다. 김경민 캐스터 전해주시죠.
1: 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궂은 날씨로 보름달을 보지 못해 아쉬우실 텐데요. 고속도로도 비의 영향으로 노면이 젖은 곳들 많습니다. 고향 오가는 길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도 귀경 차량들로 곳곳이 어려운 곳 살펴집니다. 15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전북 지역인 군산 일대 어렵고요. 이후로는 당진부터 포승분기점까지 쭉 속도 떨어집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도 청주와 또 천안 일대 지낼 때 시간 여유 조금 넉넉히 가지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남부권에서도 속도를 회복하지 못한 곳이 살펴집니다. 10번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이고요. 하만부터 한 번에 12km 불편합니다. 또 영남권에서 올라오는 45번 고속도로 양평 방향 경북 지역인 문경을 중심으로 한 번에 20km 가까이 불편하고 이후로도 감곡부터 여주까지 15km 구간 정체입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도 충청 권인 오창과 진천 일대 교통량 많고요. 이후로 수도권에 접어들어도 남이천 나들목과 경기 광주 분기점 일대 차 간격 바짝 좁아져서 통과합니다.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천안 쪽 남공주 일대 밀리는데 무엇보다 정한 상황이 더 힘겹습니다. 이 정체가 고속도로 끝자락인 천안 분기점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전자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경민이었습니다.
0: 경기 양주시에 있는 빌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한 명이 숨지고 경찰 4명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고 있다는 신고 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2: 빌라 3층에서 뻥 뚫린 유리창 사이로 검은 연기가 솟구쳐 나옵니다.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리며 화염은 갈수록 기세를 더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빌라 3층에서 불이 난건 오후 1시 반쯤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뒤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일며 건물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3: 휘발유 냄새가 너무 많이
4: 화재
3: 났거든요. 저희
4: 목격자입니다.
3: 1층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휘발유 냄새가 나지? 그랬는데.
2: 불길은 2시간 만에 잡혔지만 불이 난 집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던 경찰 4명,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1명 등 6명이 다쳤습니다.
3: 밖에서 문을 엄청
4: 화재
3: 크고 크게
4: 목격자입니다.
3: 두드리더라고요. 경찰분이 빨리 대피를 하라고 그래서 나와서 한 5초, 6초 정도 있으니까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면서 거기서 이제 불이 이제 확 이제 붙었고요.
2: 불이 나기 전 해당 빌라에서 남녀 사이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실제 불이 난 집에서는 화재에 앞서 60대 여성이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경찰은 이번 화재와 연관됐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0: 청와대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던 중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지연 의혹을 일축하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5: 청와대가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무슨 의혹이나 의심을 살 근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유엔사와 함께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추후라도 흑막이 있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통상 수색로가 아닌 새 루트를 개척하던 곳이어서 위험성이 높아 접근하는 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아 현장 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수색로를 개척하다 폭발이 일어난 만큼 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논란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정은 눈치 보기만 바쁘다고 비판한 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며 마치 우리 군이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후 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0: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조용히 처리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북한 포로 사안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당사자들의 자유의사, 국내외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서 관련 내용이 연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정황을 사전에 전달받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덕담 일색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진핑 주석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만찬에서는 미국과 중국 참석자들이 각각 턱시도와 인민복을 맞춰 입고 나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시진핑 주석을 마중 나와 찬바람 부는 공항 활주로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린 트럼프 대통령. 파격 의전에 더해 환영식과 정상회담에서도 칭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역사적 방문 등 덕담 일색이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듯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고 되풀이했지만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6: 2016년 제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때부터 시진핑 주석과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정말 위대한 우정이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말엔 뼈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무역 합의를 반기면서도 협력은 쌍방향이 이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선 독립 반대를 견지하며 신중히 처리하라고 미국의 정책 훈수를 뒀습니다. 특급 환대를 받으면서도 AI와 이란 전쟁 등 핵심 현안을 두고 할 말은 다한 셈입니다.
6: 누가 이기고 지는 투쟁이어서는 안 됩니다. 중미 양측은 충돌과 대립을 피하는 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4: 국빈 만찬에선 턱시도를 입고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 시 주석은 이른바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양국 참석자들도 각각 비슷한 복장으로 맞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시각적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회담을 두고 외교가에선 시진핑 주석이 고자세를 취했다기보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두드러집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네, 나고야에서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3대3 남자 농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주영과 구민규, 김승우와 이동근이 팀을 이룬 우리 대표팀. 일본 나고야 긴조토역광장 특별코트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카타르를 19대10으로 꺾고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관련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미중 정상의 공식 국빈 만찬이 진행된 백악관 밖에서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로이터는 백악관 동쪽 몇 블록 거리에서 친중, 반중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두고 대치했고 반중 시위 측은 티베트 깃발을 흔들면서 타이완을 자유롭게, 미국으로 학살 중단, 지미라이 석방 등을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 부부가 붉은 카펫이 깔린 백악관 계단에서 사진 촬영에 응하는 동안에도 여러 구호가 들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폭스뉴스 브렛 바이어와의 스페셜 리포트 인터뷰에서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란이 아니지만 만약 상대들이 계속 싸우고 싶어 한다면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 보유를 원치 않는다며 대량 살상무기 보유는 종교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지난 2월 숨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도 여러 차례 이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 양해각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조율 부족과 오해로 보면서 양측이 연락 채널을 열어놓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2: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5: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해안에는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라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배편 이용하신다면 운항 정보 확인해 주시고 물가 접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고속도로 위로 계신 분들 많으시죠? 지역별 이동 시간 살펴드립니다. 9시에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30분, 광주에서 서울은 4시간 50분 정도 걸리고요. 대구에서 서울은 3시간 반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대전에서 서울 가는 길 2시간 30분, 강릉에서 서울은 2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수원 신갈방향 진출램프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 구간 33km가량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서울요금소 5차로와 6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한강중앙부에서 살짝 정체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힙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추석 저녁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이번 시간 올드팝 위주로 선곡을 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분위기 있는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추억 속의 그 노래들 많이 준비해뒀고요.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 역시나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미니 리퍼튼 Loving You.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네,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러빙 뉴 띄워드렸습니다. 앞선 시간에는 Better Together 띄워드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 그 소중한 추억들에 대한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명절 연휴에 누구나 당연히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정 때문에 아마 홀로 지내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가족들하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번 연휴는 좀 짧기도 하니까 각자 보내자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얼굴은 다음에 보더라도 혹은 못 보더라도 마음을 꼭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짧게라도 한번 연락을 취해보고 뭐 사랑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그 연락 기다리고 있을지도요. 자, 이렇게 러빙 유 들으면서 시작했고요. 이번 시간 방금 들은 것처럼 올드팝 위주로 선곡을 했습니다. 아마 워낙 많이 들었던 곡들이어서 가수 이름이나 노래 제목은 정확히 몰라도 아, 이거 들어봤지, 이 노래 좋지 하는 그런 곡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쭉 듣다가 생각나는 곡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곡이 있다면 신청곡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문자창 열려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적극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쿨앤더갱의 체리쉬,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의 Always Be My Baby,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여야는 추석을 맞아 민생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단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신현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올해 추석에는 국민의 차례상 준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2.3% 하락했다며 장바구니 부담은 낮추고 민생의 책임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충권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차례상을 마주한 국민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기만 하다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정책 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부적정하게 취급한 액수가 지난 6년 동안 2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련과 부적정 취급으로 지적된 사례가 4,142건, 금액은 1,967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898억 원으로 45.7%에 이르렀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5690님, 현웅 아나운서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원주는 비가 왔어요. 서울은 어땠나요? 게다가 여기는 비가 퍼붓듯이 오고 현재는 그쳤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뭐 제가 있는 서울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비가 온 지역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름달을 못 보는 게 아쉽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렸었는데 아마 내일까지도 좀 흐리고 모레 정도 되면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좀 늦게나마 느지막히 꽉 찬 달 보면서 소원 다 함께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고 또 길이 좀 젖어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에도 꼭 유의해 주시고요. 자, 5690님이 이 문자와 함께 신청곡을 남겨주셨네요. 비틀즈의 Yesterday 띄워드리고요. 에릭 크레멘의 Hungry Eyes,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까지 세 곡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청곡까지 총 3곡 띄워드렸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 국채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5.501%까지 올라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장기금리의 벤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5.22%까지 올라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재정에 대한 우려와 경제지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 물가상승 압력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일 양국의 공동 환율 개입 이후 주춤했던 엔화 약세가 재개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엔저에 대한 우려 표명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가타야마 사스키 재무상은 오늘 가기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일반론임을 전제로 엔화의 저평가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가타야마 재무상이 전했습니다. 미일 정상 간의 환율 관련 발언을 당국이 나서서 공개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앞서서 전해드린 곡 제목을 궁금해하신 분이 계시는데 에릭 카르멘의 Hungry Eyes 그리고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까지 그 앞에는 신청곡 비틀스 노래였고요. 이렇게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곡도 세 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곡들 전해드리면서 오후 8시 뉴스 뮤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920님 신청곡 브래드의 If 먼저 준비했고요. 빌리지 피플의 YMCA,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까지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합니다. 저는 9시 20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어서 맑은 하늘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낮까지, 제주는 저녁까지 이어질 텐데요. 새벽에 남해안 지역은 요란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정체는 많이 풀려가고 있지만 사고 소식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운분기점 1차로에서 20분 전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남동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문경휴게소에서 문경 2터널 구간,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막힙니다. 곳곳이 빗길이라서 감속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 구간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에서 난지나들목으로 넘어가는 성산대교 연결로의 1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서울 도심 안쪽은 이제 한가해졌는데요. 아직 일부 구간에서는 살짝 정체 남아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청와대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던 중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지연 의혹을 일축하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청와대가 비무장지대 내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무슨 의혹이나 의심을 살 근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유엔사와 함께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추후라도 흑막이 있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통상 수색로가 아닌 새 루트를 개척하던 곳이어서 위험성이 높아 접근하는 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뢰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아 현장 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수색로를 개척하다 폭발이 일어난 만큼 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논란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정은 눈치 보기만 바쁘다고 비판한 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며 마치 우리 군이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후 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3: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방부가 추석 연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조사를 미적대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며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르면 입을 다물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관련 녹취 들어보시죠.
5: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6: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5: 소나기 등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핵심 증거물인 화약, 잔존물, 파편 등이 쓸려나가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치워지게 될 것입니다. 365일 24시간 동안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추석 연휴 빨간 날이라고 조사 안 하면 만약 추석 연휴 빨간 날에 군이 적이 쳐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면 다 쉬고 나서 그때부터 싸울 겁니까?
3: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동훈 의원은 정쟁을 이유로 우리 장병들을 지뢰가 깔린 밭으로 뛰어들라고 하고 있다며 검사 출신이라서 잘 모르나 본데 모르면 제발 입 좀 다물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기어코 연휴 지나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시간 끌다가 북한이 증거를 조작하면 막을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0: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을 만나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재임하는 동안 잘 챙기겠다며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멕시코시티에서 가진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2030년 6월은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로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보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며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전날 청와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유 작가를 비판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흥구 기자입니다.
1: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서 프랑스 혁명이 절제를 못해 반동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며 독소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누군가 통째로 폐지하자고 주장해 국보법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이 어딨냐. 말은 좋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 폐지, 국가보안법 통째 폐지는 안 된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어요.
1: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던 유시민 작가는 국보법 폐지라는 선명성을 내세워 여당 내 개혁을 주도했었습니다. 유 작가는 앞서 미디어 오늘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검찰개혁 발언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랬습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4: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5: 유시민
4: 검찰개혁.
5: 작가입니다.
4: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어요. 지금까지 국민에게 국민을 속인 거예요.
1: 청와대는 이 같은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데 다만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놓고 진영 내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 대통령과 유 작가 사이의 화해는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해 연임 의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아 최고의 의전으로 미중 관계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스스로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무역 휴전 연장 외에 핵심 쟁점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6: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의전의 공을 들였습니다. 미군 의장대 사열의 전투기 시범 비행까지 펼쳐졌고 이틀에 걸쳐 시 주석 부부를 세 차례나 직접 맞이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맞선 동맹이었다며 양국의 협력과 시 주석과의 우정도 여러 차례 힘주어 말했습니다.
7: 양국 국민이 힘을 합쳐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시 주석과 저는 양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시 주석과 저는 우리가 서로 다른 체제를 대표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국민 간의 유대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 백악관 회담은 90여 분 동안 이어졌지만 기대했던 담판은 없었습니다. 앞서 알려진 미중 무역 휴전 2개월 연장 합의 외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I 규제, 타이완 문제, 이란 전쟁 등 민감한 핵심 의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화려한 의전 속에 실질적인 내용

0: 내용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이완 독립 반대를 요구했다며 회담 결과를 공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1: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까? 좋은 회담이었습니다.
2: 4개월 만에 다시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력의 역사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미중 관계 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대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됐을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백악관에서 성대한 국빈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테크 산업의 총수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두 정상은 미중 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분수령을 강조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김정일 기자입니다.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차에서 내려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미소 띈 얼굴로 이들을 만찬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거물들은 기립박수로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담았다며 미국의 국조 흰머리 수리 조각상을 시 주석 부부에게 선물했습니다.
1: And the bald eagle is a 흰머리 수리는 미국의 국가적 상징이자 자유롭고 비상하는 미국의 정신을 구현한 겁니다. 이 선물이 베이징의 좋은 곳, 멋진 장소에 자리 잡길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시 주석도 역사적인 협력 사례와 특별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1: 양국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서로 공존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양국이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4: 두 정상은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방중 당시 사용한 미국산 스파클링 와인으로 잔을 부딪히며 내내 화합의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환영식 못지않게 국빈 만찬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만찬 메뉴는 멜라니아 여사가 총지휘했고 백악관은 만찬장 곳곳을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장식하며 미국과 중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목을 받은 건 만찬장에 대거 참석한 미국 빅테크 총수들이었습니다. 앞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AI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고 규제에 대한 이견이 공개된 뒤라섭니다. 더구나 미중 AI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의 맞상대로 꼽히는 중국의 주요 AI 기업 경영자들은 시 주석의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아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젠슨 황, 샘 올트먼, 팀 쿡 등 미국 핵심 빅테크 거물들의 만찬장 총출동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3: 우리나라 3대3 남자 농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주영과 구민규, 김승우와 이동근이 팀을 이룬 우리 대표팀은 일본 나고야 긴조 후토역 광장 특설 코트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카타르를 19대 15로 꺾고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금메달은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의 13번째 메달이자 한국의 역대 아시안게임 통산 800번째 금메달입니다. 키 133.8cm의 17살 고등학생 유망주 황서연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여자 평균대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황서연은 8명이 출전한 대회 결선에서 난도 점수 6.600점과 실시 점수 8.100점을 합쳐 14.700점을 받아 중국과 일본 선수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전날 8년 만에 여자 도마 우승을 차지한 여서정에 이어 기계체조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카누 스프린트 대표팀이 36년 만에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2인승 500m 경기에서 정상을 탈환하며 이틀 연속 금메달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광희, 김효빈조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카누 스프린트 남자 K2 500m 결승에서 1분 31초 859를 기록해 2위인 일본을 불과 0.317초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전날 카약 4인승 500m 종목에서 한국 카누 사상 첫 금메달을 합작했던 조광희와 김효빈은 이틀 연속 금빛 물살을 가르며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이 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0: 사격에 추가은 홍수연조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합작했습니다. 추가은 홍수연조는 대회 결선에서 합계 478.0점을 기록해 484.6점을 쏜 인도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추가은은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에 이어 혼성 단체전 은메달까지 목에 걸었고 전날 남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4위에 그쳤던 홍수연은 혼성 단체전에서 생애 첫 아시안게임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빌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1명이 숨지고 경찰 4명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고 있다는 신고 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1: 빌라 3층에서 뻥 뚫린 유리창 사이로 검은 연기가 솟구쳐 나옵니다.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리며 화염은 갈수록 기세를 더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빌라 3층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 반쯤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뒤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일며 건물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2: 휘발유 냄새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3: 화재 목격자입니다.
2: 저희 2층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휘발유 냄새가 나지? 그랬는데.
1: 불길은 2시간 만에 잡혔지만 불이 난 집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던 경찰 4명,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1명 등 6명이 다쳤습니다.
2: 밖에서 문을 엄청 쿵쾅쿵 두드리더라고요. 경찰분이 빨리 대피를 하라고 그래서 나와서 한 5초, 6초 정도 있으니까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면서 거기서 이제 불이 이제 확 이제 붙었고요.
1: 불이 나기 전 해당 빌라에서 남녀 사이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실제 불이 난 집에서는 화재에 앞서 60대 여성이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경찰은 이번 화재와 연관됐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YTN News FM.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귀가하신다면 비 오는 시간대 참고하셔서 출발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고요. 제주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사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줄포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당진에서 포승 분기점 구간 15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매성 휴게소에서 팔곡터널 구간 막힙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운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막힙니다. 한강을 따라서는 용산과 강남에서 정체 중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20분 정도 걸립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서행 중이고 구리 쪽은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 내 3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터널 내부라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기름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성산대교 연결로 위로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오늘 들어온 주요 뉴스들 그리고 좋은 음악 함께 전해드립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문 열었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추석, 명절 생각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없는 말들 혹은 조그마한 말실수들을 하곤 합니다. 오늘 혹시 들었던 말 중에 서운한 말이 있었다면 댁으로 귀가하는 동안 좀 훌훌 털고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휴를 좀 기분 좋게 가볍게 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그 마음 속에 그 말 속에는 그렇게 큰 진심이 담기지는 않았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 시간도 팝과 그리고 가요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세요. 머라이어 캐리 히어로로 출발합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머라이어 캐리 히어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모든 가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멜로디 그리고 이 목소리를 들으면 어디선가 위로가 되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모였던 공간에 이제 다들 돌아가고 홀로 남겨지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거리던 그 순간이 지나가고 가장 외로운 시간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어렸을 적 모두가 돌아간 생일 파티처럼 모든 하객들이 돌아간 결혼식장처럼 조금은 쓸쓸한 기분이 들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쓸쓸한 기분 혹은 외로운 기분은 이번 연휴 때는 더는 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히어로와 같은 위로가 되는 곡들 이번 시간 많이 준비를 해뒀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생각나는 곡이 있다면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때 많이 들으시죠? 아무래도 지역 간 이동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파수만 맞추고 듣다 보면 간혹 가다가 좀 안 들리거나 지지직거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이동 많이 하실 때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는 거는 무료니까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노래 두 곡 이어가려고 해요. 조슈아 라딘의 Brand New Day 그리고 잉거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3대3 남자 농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주영과 구민교, 김승우와 이동근이 팀을 이룬 우리 대표팀은 일본 나고야 긴조 후토역 광장 특설코트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카타르를 19-10으로 꺾고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금메달은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의 13번째 메달이자 한국의 역대 아시안게임 통산 800번째 금메달입니다. 우리나라 여자농구 대표팀이 무려 7년 만에 중국을 꺾고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농구 준결승전에서 3점슛 12방을 터뜨리며 중국을 85-80으로 꺾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긴 건 2019년 11월 도쿄올림픽 예선 이후 무려 7년 만입니다. 여자농구가 아시안게임 결승에 진출한 건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이고 남자에 이어 여자 대표팀도 12년 만에 동반 금메달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키 133.8cm의 17살 고등학생 유망주 황서현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여자 평균대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황서현은 8명이 출전한 대회 결선에서 난도 점수 6.6점과 실시 점수 8.1점을 합쳐 14.7점을 받아 중국과 일본 선수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전날 8년 만에 여자 도마 우승을 차지한 여서정에 이어 기계체조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안게임 소식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연휴 때에는 특별히 TV 채널 고민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모이거나 혹은 홀로 집에 있을 때에도 좀 심심하면 TV를 켜서 보곤 하는데 뭐 볼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시안게임 틀어두면 그 안에 뭐 짜릿함도 있고요. 감동도 있고요. 떨림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은 또 연휴 동안 가족들 못 보고 열심히 또 고생을 하고 노력한 또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보는 분들, 팬들은 굉장히 또 힘이 되는 덕분에 그런 연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노래 좀 들어보죠. 박선주의 잘가요 로맨스 그리고 혁우의 소녀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 지원은 한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경고 메시지를 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현지 시간 25일 타스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이 외교 채널을 통해 거듭 전달됐다면서 한국의 관련 입장을 계속 유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망 지원을 거절해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논평이라고 타스는 설명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한국에는 러시아와의 대화 정상화와 무역, 경제, 협력, 복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확신한다면서도 한국 당국이 서방의 대러 제재 정책 참여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언급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을 중재하는 미국이 3자 회담 장소로 아랍에미리트 UAE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3자 회담 장소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UAE를 제안했다며 날짜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5265님께서도 한가위 또 인사를 함께 전해왔습니다. 귀경길에 모두 안전운전 하시라고 특별히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마음이 너무 따뜻하죠. 우리 다 함께 예, 안전운전해서 대구로 잘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9시 뉴스 앤 뮤직도 마칠 때가 됐습니다. 끝곡은 두 곡 준비했는데요. 우선 YC님께서 신청하신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a Time 그리고 U2의 Stay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자, 이 곡들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물러가고요. 10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10월은 돼야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낮 기온 내려가지만 그래도 평년 기온을 웃돌 텐데요. 낮에는 가벼운 옷차림 해주시고요. 그래도 겉옷은 꼭 챙기셔서 일교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 강릉 17도, 광주 19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7도, 전주 26도,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고속도로 정체 대부분 풀렸습니다. 아직 경부선 서울 방향 충청권은 정체 남아있고요. 강원 지역도 여유 생겼습니다. 10km 넘게 밀리는 곳 위주로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 구간 정체고 동산요금소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정차 중인데 여파로 춘천분기점부터 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송악에서 포승분기점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감곡부근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15km 정도 밀립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대소분기점에서 남한성분기점 구간도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6: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했다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분들 많죠?
7: 시간이 갈수록 소통이 좋아지곤 있지만 경부나 서해안 고속도로는 충청 이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현 기자, 전국 주요 고속도로 상황 전해주시죠.
8: 네, 추석 차례를 마치고 바로 귀경길에 오른 차들이 적지 않아서 전국의 고속도로는 일부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차들이 막히고 있습니다. 현재 귀경길 상황이 가장 어려운 곳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호남에서 올라가는 차들이 경부선과 합쳐지는 회덕IC 부근에서부터 정체가 시작돼 서울까지 대부분 구간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천안IC와 안성IC 부근에서 시속 30km 정도로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약 4시간 반,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20분,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4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톨게이트에서 톨게이트까지를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보다 1시간 정도는 더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시작해 서울로 향하는 서해안 고속도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충남 당진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해 서울까지 향하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서해대교 부근과 서평택 인근에서 차량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두세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곳곳에서 지체됐던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상황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양지에서 용인까지 구간을 제외하고는 크게 막히는 곳이 없습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약 2시간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가 자정을 넘기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전국 교통량은 약 684만 대로 전망했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7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6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홍보열입니다.
6: 추석 명절을 맞아 기차역은 늦은 귀성길과 이른 귀경길에 나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7: 고향 집으로 향하는 설렘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아쉬움이 함께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9: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든 시민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도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여행 가방 위에서 신이 났습니다.
10: 추석 당일 기차역 대합실에는 늦은 귀성객과 이른 귀경객이 교차하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9: 바쁜 일상 탓에 뒤늦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가족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아이들 역시 오랜만에 만날 친척들과 사촌 형제들 생각에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11: 그래도 명절이니까 다 같이 가서 많은 친척들 뵙고 인사드리는 게 저희도 좋고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네.
12: 기분이 그 오랜만에 만나서 약간 기대되기도 하고 오랜만에 가서 재밌을 것 같아요.
9: 반면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에는 이별의 아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한 번 더 안아보고 볼에 입맞춤을 전하기도 합니다. 떠나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에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13: 저는 올라가야 되고 얘는 여기서 생활해야 되고 월요일날 학교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얘가 얼마나 발전했나 또 보고 싶어요.
14: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할머니 사.

0: 가족을 향한 애정을 선물 보따리에 가득 담아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낸 사람들. 고향으로 향하는 설레는 늦은 귀성길도, 아쉬움을 뒤로한 채 돌아오는 이른 귀경길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하루였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청와대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던 중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 그러면서 조사 지연 의혹을 일축하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청와대가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무슨 의혹이나 의심을 살 근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유엔사와 함께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추후라도 흑막이 있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통상 수색로가 아닌 새 루트를 개척하던 곳이어서 위험성이 높아 접근하는 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아 현장 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수색로를 개척하다 폭발이 일어난 만큼 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논란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정은 눈치 보기만 바쁘다고 비판한 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며 마치 우리 군이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후 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1: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방부가 추석 연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조사를 미적대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면서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2: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르면 입을 다물라며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4: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5: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4: 소나기 등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핵심 증거물인 화약, 잔존물, 파편 등이 쓸려나가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치워지게 될 것입니다. 365일 24시간 동안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추석 연휴 빨간 날이라고 조사 안 하면, 만약 추석 연휴 빨간 날에 군이 적이 쳐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면 다 쉬고 나서 그때부터 싸울 겁니까?
1: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동훈 의원은 정쟁을 이유로 우리 장병들을 지뢰가 깔린 밭으로 뛰어들라고 하고 있다며 검사 출신이라서 잘 모르나 본데 모르면 제발 입 좀 다물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기어코 연휴 지나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시간 끌다가 북한이 증거 조작하면 막을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보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며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2: 당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전날 청와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유 작가를 비판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6: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서 프랑스 혁명이 절제를 못해 반동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며 독소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누군가 통째로 폐지하자고 주장해 국보법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7: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이 어딨냐. 말은 좋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 폐지, 국가법 통째 폐지는 안 된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어요.
6: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던 유시민 작가는 국보법 폐지라는 선명성을 내세워 여당 내 개혁을 주도했었습니다. 유 작가는 앞서 미디어 오늘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검찰개혁 발언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랬습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8: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작가입니다. 검찰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어요. 지금까지 국민에게 국민을 속인 거예요.
6: 청와대는 이 같은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데 다만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놓고 진영 내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 대통령과 유 작가 사이의 화해는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해 연임 의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1: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덕담 일색인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시진핑 주석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2: 만찬에선 미국과 중국 참석자들이 각각 턱시도와 인민복을 맞춰 입고 나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9: 시진핑 주석을 마중 나와 찬바람 부는 공항 활주로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린 트럼프 대통령. 파격 의전에 더해 환영식과 정상회담에서도 칭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역사적 방문 등 덕담 일색이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듯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고 되풀이했지만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10: 2016년 제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때부터 시진핑 주석과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정말 위대한 우정이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9: 시진핑 주석의 말엔 뼈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무역 합의를 반기면서도 협력은 쌍방향이 이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선 독립 반대를 견지하며 신중히 처리하라고 미국의 정책 훈수를 뒀습니다. 특급 환대를 받으면서도 AI와 이란 전쟁 등 핵심 현안을 두고 할 말은 다한 셈입니다.
10: 누가 이기고 지는 투쟁이어서는 안 됩니다. 중미 양측은 충돌과 대립을 피하는 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9: 국빈 만찬에선 턱시도를 입고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 시 주석은 이른바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양국 참석자들도 각각 비슷한 복장으로 맞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시각적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회담을 두고 외교가에선 시진핑 주석이 고자세를 취했다기보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두드러집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의 언론도 미중 정상회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대한 환대 속에 무거운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 성과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런던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수현 특파원, 유럽 언론들의 반응 전해주시죠.
11: 네, 먼저 영국 공영방송 BBC는 미중 정상회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홈페이지 상단의 메인 기사로 배치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카펫 환대는 받았지만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국빈 만찬에서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핵심 이슈에서는 진전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영국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지도자의 비위를 맞춘 것이 매우 역설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 경우 사회주의의 재앙이 닥칠 거라는 공화당의 경고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AI, 무역, 타이완, 이란 등 까다로운 현안이 산적해 있었음에도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은 화려한 의전과 격식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의 관세 휴전을 2개월 연장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핵심 현안에서 뚜렷한 진전은 없었지만 양국 정상이 지난해 봄에 있었던 무역 전쟁의 국면을 전환하고자 한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점은 시 주석이 거듭 강조한 전략적 안정에 맞춰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우정을 강조했지만 시 주석도 과연 같은 생각인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농담에 같이 웃으며 호응하면서도 자신의 발언에서는 냉철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평화롭게 공존해야 할 책임을 언급하는가 하면 AI, 타이완, 이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중국 측의 레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짚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2년여 뒤면 퇴임할 것을 알기에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백악관에서 성대한 국빈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2: 전 세계 테크 산업들의 총수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두 정상은 미중 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분수령을 강조하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1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차에서 내려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미소 띈 얼굴로 이들을 만찬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거물들은 기립박수로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담았다며 미국의 국조 흰머리수리 조각상을 시 주석 부부에게 선물했습니다.
13: 흰머리수리는 미국의 국가적 상징이자 자유롭고 비상하는 미국의 정신을 구현한 겁니다. 이 선물이 베이징의 좋은 곳, 멋진 장소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2: 시 주석도 역사적인 협력 사례와 특별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13: 양국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서로 공존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양국이 모색할 때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2: 두 정상은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방중 당시 사용한 미국산 스파클링 와인으로 잔을 부딪히며 내내 화합의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환영식 못지않게 국빈 만찬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만찬 메뉴는 멜라니아 여사가 총지휘했고 백악관은 만찬장 곳곳을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장식하며 미국과 중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목을 받은 건 만찬장에 대거 참석한 미국 빅테크 총수들이었습니다. 앞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AI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고 규제에 대한 이견이 공개된 뒤라섭니다. 더구나 미중 AI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의 맞상대로 꼽히는 중국의 주요 AI 기업 경영자들은 시 주석의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아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젠슨 황, 샘 올트먼, 팀 쿡 등 미국 핵심 빅테크 거물들의 만찬장 총출동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1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강원과 충청에서 비의 양이 더 많겠고 남부지방은 10에서 80mm의 비가 올 텐데 전남 해안과 제주에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20분 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양산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처리 시간 조금 더 필요하겠고 서울 방향 청주에서 독립기념관까지 20km 정도 밀립니다. 이후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분기점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 구간 천천히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까지 11km가량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에서 포승분기점 구간 가장 밀리고 있고요. 그래도 이후로는 원활합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구간 서행 흐름 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장수에서 송내 구간 살짝 정체 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서행 중이고 여주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강릉분기점에서 대관령 구간 안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월 25일 금요일, 그리고 추석. 이제 오늘이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0시 21분이 이제 딱 됐고요. 생방송으로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앤 뮤직 문 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이번 시간 앞선 시간과 마찬가지로 가요와 팝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저물어가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에 함께 듣기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REM의 Everybody Hurts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REM의 Everybody Hurts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이고 추석 당일이다 보니까 오늘 또 가족분들하고 만난 분들은 서로 마음을 또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어렸을 적 생각해보면 차 트렁크에 선물 가득 싣고 집집마다 들리면서 하나씩 선물을 전해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받는 것들도 있었고 또 그때 어렸을 때는 저는 먹을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햄 세트 이런 거 많이 들어오면 한동안 또 기분 좋아서 맛있게 먹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또 주위에 선물을 좀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겨서 이번 연휴를 앞두고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무슨 선물을 사야 하나 결국 결정을 해서 선물을 하긴 했는데 제가 고민하던 후보군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요즘 또 과일이 들어간 찹쌀떡이 유행을 한다 그래서 그걸 한번 선물을 하면 어떨까. 원래 선물이란 게 보통 그렇잖아요. 내 돈 주고 사기 아까운 거를 주면 좋다고들 하고 혹은 좀 구하기 어려운 거 주면 좋다고들 많이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유행이 굉장히 심해서 대단해서 긴 줄을 서고 오랜 시간 줄을 서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선물하면 또 받는 분들이 기분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했다가 이게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뭐 적당히 기다려서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뭐 다른 걸로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받으신 분들이 또 기분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인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드셔본 분들이 또 계실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번 연휴 때에는 좀 맛있는 걸 많이 드시고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연휴가 좀 짧아서 아마 많이 드셔도 살이 많이 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한돼 있으니까. 이번에 띄워드릴 곡은요. 오지 오스본의 Goodbye to Romance 그리고 너바나의 Where Did You Sleep Last Night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한이 서해안과 동해안 양쪽에서 나란히 신형 군함을 건조 중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현지 시간 25일 플래닛 랩스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서해안 남포조선소와 동해안 청진조선소에서 군함 건조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건조 중인 군함의 규모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만톤급 순양함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취역한 5,000톤급 구축함보다 더 큰 규모로 완성된다면 북한 최초의 만톤급 군함이 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6월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연호 실전 배치 행사에서 만톤급 순양함 건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초청했다고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도록 초청받았다며 러시아는 언제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도자를 기쁘게 맞을 것이라고 타스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임현정의 첫사랑, 또 1252님 신청곡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 두 곡 이어갑니다.

네, 신청곡 포함해서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야구 대표팀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슈퍼라운드 1차전에서 사회인 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에게 0-5로 완패했습니다.

있습니다. 3회 선발 소형준이 일본에 대거 석점을 내준 우리나라는 6회 다시 2점의 추가 점수를 내줘 0대5로 졌습니다. 조별리그 3연승으로 1승을 안고 슈퍼라운드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이로써 1승 1패를 기록해 결승 진출을 위해서는 남은 중국과의 경기에서 대량 득점과 최소 실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201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선수의 피와 땀이 서린 실물 메달과 상장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25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경영 남자 접영 200m 결승이 끝난 뒤 공개됐습니다. 동메달을 딴 김민섭은 인터뷰 도중 앞서 단체전 2개에서 대표팀이 메달을 땄지만 이번 대회는 예선 영자에게 메달을 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웠다며 그래도 오늘 개인전에서 메달을 따 부모님 목에 실물 메달을 걸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김종서 아름다운 구속, 소찬이 고백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하고요. 저는 오늘의 마지막 뉴스 앤 뮤직 11시 2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살짝 내려가겠고 낮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릴 텐데요. 정체를 피해서 아침 일찍 출발하신다면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권은 내일 새벽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고속도로 위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서운분기점 5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서안산요금소 광장부 3차로에서 양방향 모두 사고 처리 중이고 강릉분기점에서 대관령 구간은 안개주의 구간인데요. 속도 줄여주시고 전조등 켜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청주 분기점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정차 중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대소 분기점에서 남한성 분기점 구간 16km 정도 막히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 구간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11시에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은 4시간 30분 정도 걸리고요. 대구에서 서울은 3시간 30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청와대는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조사 지연 논란과 관련해서 의혹을 일축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사는 객관적으로 신속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추후라도 흑막이 있거나 감추는 것, 은폐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행한 일이고 철저히 규명해서 가령 지뢰라면 어떤 지뢰인지, 북한이 매설한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통상 수색 루트가 아닌 새롭게 루트를 개척하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라 접근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이상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관련 지휘관과 합동 현장조사 TF팀과 함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작전 준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유튜브 방송에 나와 북한이 매설한 것이든 홍수 때 떠내려온 것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하는데 김정은 눈치 보기 바쁘다고 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북한 소행이 확실시되는 지뢰로 우리 군인의 발목이 잘렸는데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조사마저 추석 이후로 미뤘다고 적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정부가 일부러 현장 조사를 늦추고 있는 것처럼 증거 인멸, 심지어 이적 행위와 탄핵까지 운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군은 이미 사고 조사에 착수했는데 국민의힘은 마치 우리 군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북한 포로 송환 관련한 논평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한 것은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송환된 두 사람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일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공개 경위 설명을 요구하면서 당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2: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북한 포로 국내 송환과 관련해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에 집착한 이유가 뭐냐며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는 게 그렇게도 두려웠는지 그 두려움이 대북 송금 사건의 약점 때문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국내 송환을 왜 숨겼느냐는 국민의힘 지적에 잔인함, 무책임, 살인자 같은 극단적 언어까지 써가며 비난을 퍼부었다며 정부는 북한 정권의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온갖 도발 앞에서 굴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북한 눈치에 포로 송환조차 우리가 주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면 그건 나라도 아니라며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연모가 커질수록 안보는 무력화되고 외교는 무능해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허세부리던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에는 입을 꾹 닫고 북한 포로가 공개된 것에만 화를 낸다고 주장했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아 최고의 의전으로 미중 관계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스스로

0: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무역 휴전 연장 외 핵심 쟁점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의전의 공을 들였습니다. 미군 의장대 사열의 전투기 시범 비행까지 펼쳐졌고 이틀에 걸쳐 시 주석 부부를 세 차례나 직접 맞이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맞선 동맹이었다며 양국의 협력과 시 주석과의 우정도 여러 차례 힘주어 말했습니다.
2: 양국 국민이 힘을 합쳐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시 주석과 저는 양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시 주석과 저는 우리가 서로 다른 체제를 대표한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국민 간의 유대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백악관 회담은 90여 분 동안 이어졌지만 기대했던 단판은 없었습니다. 앞서 알려진 미중 무역휴전 2개월 연장 합의 외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I 규제, 타이완 문제, 이란 전쟁 등 민감한 핵심 의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미 언론들은 화려한 의전 속에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이완 독립 반대를 요구했다며 회담 결과를 공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2: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까? 좋은 회담이었습니다.
1: 4개월 만에 다시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력의 역사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미중 관계 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대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됐을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인공지능 AI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치열한 AI 패권 경쟁 속에서 양국 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AI 안전 규제를 두고는 서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 환영식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SI, 즉 슈퍼지능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I, 슈퍼지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AI 대신 사용하자며 제안한 용어입니다.
2: 우리는 안보, 기술, 그리고 슈퍼지능과 관련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겁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향후 수십 년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AI의 규제보다는 개발을 강조하는 취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시 주석은 백악관 연설에서 AI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조하며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미국과 중국은 AI 분야의 선도국입니다. 우리는 AI를 선한 목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AI 개발이 인간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며 인류 복지에 기여하도록 보장할 역량과 책임을 갖추고 있습니다.
0: 트럼프
2: 시진핑
0: 대통령이
2: 주석입니다.
0: AI에 별도의 안전 체계를 추구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비해 시 주석은 AI 개발뿐 아니라 안전한 관리와 인간의 통제를 함께 강조한 것입니다. AI를 둘러싼 이러한 온도차는 그동안 양국 정상이 보여온 AI 접근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규제가 미국 기업의 개발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시 주석은 AI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AI가 초래할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와 통제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이란이 전쟁을 끝내는 건 미국의 선택이라고 공을 넘기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 친이란 후티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를 거듭 공습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1: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은 침략의 희생자이며 미국에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한 페제스키안 대통령.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종전 여부는 미국이 선택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2: 그들이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시작한 적이 없죠. 그들이 계속 싸우고 싶어 한다면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겁니다.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입니다.
1: 이란은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고 최종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이 7일 이내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운 제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합의냐 전멸이냐 선택지를 언급한 상황에서 종전 협상을 위한 움직임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거듭 공격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2: 사우디 리야드의 한 민감한 목표물과 연도에 있는 아람코 시설을 공격했다.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1: 지난달 집단 방위 조약을 체결한 사우디와 튀르키예, 파키스탄 3개국은 이 같은 후티의 호전적 행위를 규탄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3: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을 중재하는 미국이 3자 회담 장소로 아랍에미리트 UAE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3자 회담 장소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UAE를 제안했다며 날짜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3자 회담이 가을에 열리기를 희망한다며 UAE, 스위스, 튀르키예를 후보지로 거론했습니다. 나흘 뒤인 지난 12일에는 UAE 아부다비의 왕세자 세이크 칼리드 빈 무함마드 알랴 하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3자 회담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에서는 이 장소가 수용할 만해 보인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10월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 지원은 한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경고 메시지를 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현지 시간 25일 타스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이 외교 채널을 통해 거듭 전달됐다며 한국이 관련 입장을 계속 유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망 지원을 거절해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논평이라고 타스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언급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행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북한이 서해안과 동해안 양쪽에서 나란히 신형 군함을 건조 중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는 현지 시간 25일 플래닛 랩스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서해안 남포 조선소와 동해안 청진 조선소에서 군함 건조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NK 뉴스는 건조 중인 군함의 규모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만 톤급 순양함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추격한 5,000톤급 구축함보다 더 큰 규모로 완성된다면 북한 최초의 만톤급 군함이 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 실전 배치 행사에서 만톤급 순양함 건조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4: 추석을 맞아 조상의 넋을 기리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차례상 대신 간편한 음식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봉분 대신 자연 장지를 찾는 등 명절 성묘의 풍경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 푸른 잔디가 펼쳐진 공원묘원. 작은 쇼핑카트에 올라탄 아이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묘길이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정성스레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는 한 모습. 다른 곳에서는 소소하게 준비해온 음식을 차려놓고 성경책을 펴든 가족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형식은 달라도 조상을 기리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마음만은 한결같습니다.
6: 저희 추석마다 이렇게 대가족들 모여서 다 같이 뭐 성묘도 하고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5: 높게 솟은 봉분 대신 평평하게 조성된 자연장지. 그중 잔디장에는 화사한 꽃다발이 올려졌습니다. 조그마한 가위로 잔디를 정성스레 다듬는 손길에는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알록달록 돌며 바람을 맞이하는 바람개비처럼 세상을 떠

0: 하지만 가족을 추모하는 방식도 한층 가볍고 친근해졌습니다.
1: 그래서 어차피 이제 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으면 다 흙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합장하는 결 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흙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한 거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이제 그 명절에는 당연히 이제 기억하려고 오는 거고.
0: 엄숙하고 정형화된 형식에서 벗어나 가족의 화합을 다지고 조상을 기억하는 새로운 성묘 문화가 명절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2: 오랜만에 뵌 부모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단순한 건망증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인지기능이 떨어진 경도 인지장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추석 연휴 부모님의 뇌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과 관리법을 이강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오랜만에 뵌 부모님이 했던 말을 되풀이하거나 늘 드시던 약 복용을 자꾸 잊으신다면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나 청소 같은 일상생활은 스스로 해내지만 인지기능이 예전보다 떨어진 경도 인지장애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경도 인지장애 유병률은 28%, 10명 중 3명꼴로 전체 환자 수는 300만 명에 달합니다.
4: 그다음에 대화를 하는데 옛날 얘기들은 슬슬.
5: 백종우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입니다.
4: 최근 며칠 내에 했던 대소사에 대해서 결정했던 것을 까먹는다면은 경도 인지장애를 의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 경도 인지장애는 치매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지만 원인을 찾아 조기에 개입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정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병원 방문 없이도 보건복지부 공식 치매 체크 앱이나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무료 자가검사가 가능합니다. 14개 안팎의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연휴 직후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예약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알츠하이머 병리가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최근 도입된 치료제를 초기 단계에 투여해 진행 속도를 30%가량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휴 기간 부모님 손을 잡고 동네 산책길에 나서는 등 꾸준한 유산소 운동 습관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인지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YTN 이강문입니다.
2: 청명한 하늘 아래 올해 가을은 찬 공기가 빠르게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아침 공기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가을 산도 지난해보다는 빨리 붉은색 옷을 갈아입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가을이 오면
0: 높고 파란 하늘 아래 가을 산을 곱게 수놓은 오색 단풍. 국내에서 가장 먼저 단풍 옷을 갈아입는 설악산은 보통 9월 하순 산 정상부터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지난해에는 극심한 늦더위 탓에 10월 초에야 첫 단풍이 관측됐지만 올해는 찬 공기가 일찍 내려오며 지난해보다 단풍 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7: 보통 일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기
5: 이재정
7: 시작하면
5: K-웨더 예보팀장입니다.
7: 일교차가 커지고 기온이 낮을수록 단풍 전선의 확산이 빨라집니다. 올해는 찬 공기가 일찍 남아해 산간 지역의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지난해보다 단풍이 빨리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올해 설악산의 첫 단풍은 이달 30일쯤 산 정상의 20%가 물들며 시작할 전망입니다. 예년보다 늦지만 10월 2일 첫 단풍이 든 지난해보다는 이틀가량 앞섭니다. 이런 단풍 전선은 점차 남하해 서울 북한산은 10월 18일, 한라산 21일, 내장산에서는 27일쯤 첫 단풍이 들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최대 12일이나 빠른 수준입니다. 산 전체의 80%가 물드는 절정 시기는 첫 단풍 후 2주 뒤쯤 찾아오는데 대체로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 사이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빨리 화려한 가을산을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온 하강 속도와 일교차가 올가을 단풍의 고온 빛깔과 지속 시간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5: 추석 당일 밤 마지막 뉴스 앤 뮤직 시간입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일주일을 마감하는 하루 그리고 그 시간일 텐데 연휴의 중간이고요. 또 추석 당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길 위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천천히 조심해서 또 댁으로 귀가하시길 바라고 여전히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분들은 좀 넉넉하고 편안한 시간 이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경음악이 되어줄 편안한 음악들 많이 준비해뒀어요.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하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과 잘 어울리는 편안한 목소리의 노래였죠. 저는 이 가수 하림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늘 생각하지만 참 좋아하거든요. 이 노래뿐만 아니라 뭐 다른 노래들도 좋아하는 곡이 참 많은데 들을 때는 참 편안한데요. 이 곡 너무 좋아서 노래방에서 한번 불러보면 의외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저에게 한정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워낙 음치라서 더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부르면 결코 편안한 노래가 아닙니다. 거의 뭐 락이 되죠.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 들은 지도 벌써 한 꽤 된 것 같아요. 참 그때 처음 들었을 때 감동이 여전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참 좋고 노랫말이 좋고 곱씹어 볼수록 좋은 그런 곡이죠. 네, 11시 27분이에요. 이제 오늘 추석 또 33분만 남아 있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가졌던 행복한 감정이 있다면 이번 연휴 동안 쭉 간직하시고 조금은 쓸쓸하거나 조금은 아쉽거나 조금은 서운했던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명절이란 게 늘 그렇더라고요.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죠. 조금은 서운한 말 듣기도 하고 혹은 남들은 다 가족들하고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고 뭐 그런 감정이 있었다면 이제 32분만 그 뒤에는 좀 훌훌 털고 남은 주말은 또 즐거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편안한 음악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음악이 있다 혹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 하는 곡이 있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띄워드릴게요. 이어서 윤종신의 탈진, 정준일의 그 계절의 우리 두 곡 준비했습니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 4연패를 노리는 남자 축구 대표팀이 베트남을 누르고 4강에 합류했습니다. 대표팀은 8강전에서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린 장신 이영준의 멀티골 등에 힘입어 베트남의 4-0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을 1-0으로 불안하게 앞선 채 끝낸 대표팀은 후반 32분 김지수의 추가골을 시작으로 이영준과 김명준이 연속골을 터뜨려 4-0 완승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자축구대표팀도 8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6-3으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해 홈팀 일본과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주영 한국문화원이 오늘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문화와 역사가 어떻게 이해되고 기억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한국과 한국계 현대미술가 4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 경계 밖의 기록을 개최합니다. 신미경 작가의 비누조각 연작 코리안 클래식인 뉴스는 영국 각지의 상점과 문화기관에서 시민들이 사용한 비누를 작품으로 만들어 일상적 사물이 예술적 가치를 얻고 보존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탐구합니다. 김하영 작가는 1885에서 1887년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다룬 이채널 영상 작품 PH 익스프레스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정치적 입장에서 만들어진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단일 사건이 다르게 기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은영 작가는 1950년대 전성기를 누리고 사라진 여성 국극을 다룬 여성 국극 프로젝트를, 갈라 포라스 김은 박물관이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겪은 한계에 주목한 베리얼 챔버 씬을 각각 선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카사비안의 엠파이어, 브루노 마스의 토킹 투 더 문 두 곡 이어갑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시 주석과의 회담은 미국과 중국 모두의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미국 언론은 화려한 볼거리만 제공했을 뿐 양국이 갈등을 빚는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 없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만 그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재 제안에 맞서온 CNN 방송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일정 취재를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CNN은 시 주석이 11년 만에 미국을 방문했지만 주요 방송사가 공식 환영 행사와 만찬을 보도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하자 백악관의 취재 거부로 어쩔 수 없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CNN은 시 주석이 행사장에 도착하기 1시간 전 백악관이 사진 기자와 음향 담당만 출입할 수 있으며 기자와 프로듀서의 취재는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2분 남았습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 끝곡 아리아나 그란데의 Almost Is Never Enough 그리고 샘 스미스의 Lay Me Down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추석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연휴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연휴 마지막까지 편안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7: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9: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0: 추석 당일 기차역 대합실에는 늦은 귀성객과 이른 귀경객이 교차하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11: 바쁜 일상 탓에 뒤늦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가족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아이들 역시 오랜만에 만날 친척들과 사촌 형제들 생각에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12: 그래도 명절이니까 다 같이 가서 많은 친척들 뵙고 인사드리는 게 저희도 좋고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네.
13: 기분이 그 오랜만에 만나서 약간 기대되기도 하고 오랜만에 가서 재밌을 것 같아요.
11: 반면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에는 이별의 아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한 번 더 안아보고 볼에 입맞춤을 전하기도 합니다. 떠나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에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14: 저는 올라가야 되고 얘는 여기서 생활해야 되고 월요일날 학교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얘가 얼마나 발전했나 또 보고 싶어요.
15: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11: 가족을 향한 애정을 선물 보따리에 가득 담아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낸 사람들. 고향으로 향하는 설레는 늦은 귀성길도, 아쉬움을 뒤로한 채 돌아오는 이른 귀경길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하루였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6: 부산 북항 인공수로에 등장한 상어 북항이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평소 휴일에 50배에 달하는 무려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17: 시원하게 트인 부산 북항 진수공원 인공수로변을 따라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 18일 처음 출몰해 8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를 직접 보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입니다. 연휴 첫날 하루에만 평소 휴일에 50배가 넘는 10만 2천여 명이 다녀갔고 추석 당일에도 아침부터 성묘를 마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여행객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18: 승호가 갑자기 계속 물속에서 점프를 하는 거 보니까 물밑에 북한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 친수공원 오니까 너무 좋고 북한이를 꼭 만나고 싶어요.
17: 가끔 수면 위로 날렵한 등 지느러미나 물결이 일 때마다 수로변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과 비상인력이 현장에 배치됐고 저녁 6시부터는 수로변 출입이 통제됩니다. 겨운 애칭과 달리 3.5m 크기의 대형 상어인 만큼 당국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수로 폭에 맞춘 그물을 활용해 북항이를 바다로 밀어내는 구조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도 아쉬움보다는 북항이가 안전하게 자연으로 돌아가길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19: 저희도 가족을 만나러 가듯이 북항이도 명절이 지나고 먼 바다로 나가서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7: YTN 김준우입니다.
16: 경기 양주시에 있는 빌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1명이 숨지고 경찰 4명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고 있다는 신고 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20: 빌라 3층에서 뻥 뚫린 유리창 사이로 검은 연기가 솟구쳐 나옵니다.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리며 화염은 갈수록 기세를 더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빌라 3층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 반쯤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뒤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일며 건물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21: 휘발유 냄새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저희 1층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휘발유 냄새가 나지? 그랬는데.
20: 불길은 2시간 만에 잡혔지만 불이 난 집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던 경찰 4명,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1명 등 6명이 다쳤습니다.
21: 밖에서 문을 엄청 쾅쾅쾅 두드리더라고요. 경찰분이 빨리 대피를 하라고 그래서 나와서 한 5초, 6초 정도 있으니까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면서 거기서 이제 불이

0: 이게 확 이제 붙었고요.
1: 불이 나기 전 해당 빌라에서 남녀 사이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실제 불이 난 집에서는 화재에 앞서 60대 여성이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경찰은 이번 화재와 연관됐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2: 이번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한껏 높아진 가을을 즐기러 산행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등산 사고 4건 가운데 한 건이 9월과 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3: 잠깐 참으세요.
4: 준비요.
5: 산악의 특성상 구조대원의 현장 도착과 이송이 평지 때와는 너무 다릅니다. 헬기 등 구조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주의로 시작한 사고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곤 하는 게 산행에서의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산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4만 3천여 건, 숨진 사람은 무려 400명이 넘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에 사고가 집중됐는데 이 두 달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24.8%에 달합니다. 단풍을 즐기러 평소 산을 덜 찾던 사람마저 산을 찾게 되는 계절인데 낮과 밤 해가 없는 곳과의 기온차는 커 미끄러운 곳이 많은 가을이라 반복되고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 역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발생한 실족이 가장 많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을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합니다. 산행 전에는 기상 상황과 등산로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산행 중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출입 통제구역, 위험 구간은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라도 몸이 좀 이상하면 바로 휴식을 취하는 등 무리한 산행을 피하는 게 건강한 가을 산행을 즐기는 첫걸음이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2: 청와대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던 중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지연 의혹을 일축하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6: 청와대가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무슨 의혹이나 의심을 살 근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유엔사와 함께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추후라도 흑막이 있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통상 수색로가 아닌 새 루트를 개척하던 곳이어서 위험성이 높아 접근하는 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아 현장 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수색로를 개척하다 폭발이 일어난 만큼 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논란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정은 눈치 보기만 바쁘다고 비판한 뒤 북한군이 배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며 마치 우리 군이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후 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8: 당신은 나의 동반자.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0: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영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아 최고의 의전으로 미중 관계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스스로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무역 휴전 연장 외 핵심 쟁점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7: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의전의 공을 들였습니다. 미군 의장대 사열의 전투기 시범 비행까지 펼쳐졌고 이틀에 걸쳐 시 주석 부부를 세 차례나 직접 맞이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맞선 동맹이었다며 양국의 협력과 시 주석과의 우정도 여러 차례 힘주어 말했습니다.
8: Just as our people worked together to win that war, President Xi and I will continue working together to forge a better future for both of our nations. President Xi and I both understand that we represent different systems, but the ties between our people endure, and we've never gotten along better.
7: 백악관 회담은 90여 분 동안 이어졌지만 기대했던 담판은 없었습니다. 앞서 알려진 미중 무역 휴전 2개월 연장 합의 외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I 규제, 타이완 문제, 이란 전쟁 등 민감한 핵심 의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화려한 의전 속에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이완 독립 반대를 요구했다며 회담 결과를 공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9: 4개월 만에 다시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력의 역사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미중 관계 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대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됐을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6: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인공지능 AI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요. 치열한 AI 패권 경쟁 속에서 양국 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AI 안전 규제를 두고는 서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10: 백악관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 환영식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SI, 즉 슈퍼지능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I, 슈퍼지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AI 대신 사용하자며 제안한 용어입니다.
8: We will also discuss pressing issues concerning security, technology, and superintelligence, SI. The decisions we make in these areas today can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for decades and decades to come.
10: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AI의 규제보다는 개발을 강조하는 취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시 주석은 백악관 연설에서 AI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조하며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1: 중미 2개는 인공지능 대국, 有能力也有责任发展好，管控好人工智能，确保人工智能发展始终受控于人，造福于民。
10: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별도의 안전체계를 추구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비해 시 주석은 AI 개발뿐 아니라 안전한 권리와 인간의 통제를 함께 강조한 것입니다. AI를 둘러싼 이러한 온도차는 그동안 양국 정상이 보여온 AI 접근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규제가 미국 기업의 개발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시 주석은 AI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AI가 초래할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와 통제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6: 미중 정상회담에선 덕담 일색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진핑 주석의 말엔 뼈가 있었습니다. 만찬에선 미국과 중국 참석자들이 각각 턱시도와 인민복을 맞춰 입고 나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2: 시진핑 주석을 마중 나와 찬바람 부는 공항 활주로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린 트럼프 대통령. 파격 의전에 더해 환영식과 정상회담에서도 칭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역사적 방문 등 덕담 일색이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듯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고 되풀이했지만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13: From the time of my first election in 2016, President Xi and I have forged a friendship, a truly great friendship.
12: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말엔 뼈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무역 합의를 반기면서도 협력은 쌍방향이 이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선 독립 반대를 견지하며 신중히 처리하라고 미국의 정책 훈수를 뒀습니다. 특급 환대를 받으면서도 AI와 이란 전쟁 등 핵심 현안을 두고 할 말은 다한 셈입니다.
11: 而不是你输我赢的角度，中美双方必须守住不冲突。
12: 국빈 만찬에선 턱시도를 입고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 시 주석은 이른바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양국 참석자들도 각각 비슷한 복장으로 맞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시각적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회담을 두고 외교가에선 시진핑 주석이 고자세를 취했다기보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두드러집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백악관에서 성대한 국빈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테크 산업의 총수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두 정상은 미중 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분수령을 강조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1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차에서 내려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미소 띈 얼굴로 이들을 만찬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거물들은 기립박수로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담았다며 미국의 국조 흰머리 수리 조각상을 시 주석 부부에게 선물했습니다.
15: And the bald eagle is a national symbol of The United States and an embodiment of the free and soaring spirit of America. We hope it'll find a nice place, a wonderful place in Beijing. It's your honor.
14: 시 주석도 역사적인 협력 사례와 특별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11: 相互成就，我们应当展现大国担当，顺应人民期盼和时代大势，探索一条大国。
14: 두 정상은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방중 당시 사용한 미국산 스파클링 와인으로 잔을 부딪히며 내내 화합의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환영식 못지않게 국빈 만찬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만찬 메뉴는 멜라니아 여사가 총지휘했고 백악관은 만찬장 곳곳을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장식하며 미국과 중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목을 받은 건 만찬장에 대거 참석한 미국 빅테크 총수들이었습니다. 앞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AI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고 규제에 대한 이견이 공개된 뒤라섭니다. 더구나 미중 AI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의 맞상대로 꼽히는 중국의 주요 AI 기업 경영자들은 시 주석의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아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젠슨 황, 샘 올트먼, 팀 쿡 등 미국 핵심 빅테크 거물들의 만찬장 총출동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6: 청와대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던 중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지연 의혹을 일축하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11: 청와대가 비무장지대 내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무슨 의혹이나 의심을 살 근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유엔사와 함께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추후라도 흑막이 있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통상 수색로가 아닌 새 루트를 개척하던 곳이어서 위험성이 높아 접근하는 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뢰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아 현장 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수색로를 개척하다 폭발이 일어난 만큼 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논란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정은 눈치 보기만 바쁘다고 비판한 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며 마치 우리 군이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후 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1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프로야구 정예 선수로 구성된 우리나라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이 사회인 아마추어 팀이 참가한 일본 야구에 0-0패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반면 남녀 축구대표팀은 나란히 4강에 진출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6: 5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가 슈퍼라운드 1차전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상대는 전원 사회인 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홈팀 일본. 믿었던 선발 소형준이 일본 타자들을 압도하지 못하고 3회 일찌감치 점수를 내줬습니다. 중심 타자 무코야마에게 2루타로 선제점을 내주더니 후속 타자 네야 땅볼 때 추가 실점을 했고 수비 실책까지 겹치면서 석점째를 헌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6회 다시 2점을 더 내주면서 점수차가 0-5로 벌어져 추격의심하죠 꺾였습니다. 대표팀은 3번의 병살타를 기록하는 등 공격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단 한 점도 뽑지 못하고 치욕스러운 0-0패를 당했습니다. 조별리그 승패 2월로 1승을 안고 슈퍼라운드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이로써 1승 1패를 기록해 결승 진출을 위해서는 남은 중국과의 경기에서 대량 득점과 최소 실점

0: 시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반면 아시안게임 4연패를 노리는 남자 축구는 베트남을 가볍게 꺾고 무난히 준결승전에 합류했습니다. 192cm의 장신공격수 이영준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내세운 이민성 감독의 작전이 주요했습니다. 전반 15분 이현주의 자로잰 듯한 왼발 크로스를 높이의 우위를 앞세운 이영준이 가볍게 머리로 떨구며 상대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전반을 1대0으로 불안하게 앞선 채 끝낸 대표팀은 후반 32분 김지수의 추가골을 시작으로 이영준과 김명준이 연속골을 터뜨려 4대0 완승을 마무리했습니다. 2014년 인천대회부터 정상을 놓치지 않은 남자 축구는 중국과 태국의 8강전 승자와 결승행 티켓을 놓고 격돌합니다. 여자 축구도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소나기골을 쏟아부으며 8강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대표팀은 윤수정이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최유리가 멀티골을 터뜨린 데 힘입어 우즈베키스탄을 6대3으로 꺾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홈팀 일본과 준결승전에서 격돌해 사상 첫 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1: 키 133.8cm의 17살 고등학생 황서열 선수가 기계체조 평균대에서 아시아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자 농구는 2m20의 거인센터 장쯔위가 버티는 중국을 넘어 12년 만에 결승 무대를 밟았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키 133.8cm의 단신, 17살의 유망주 황서연이 폭 10cm의 평균대에서 현란한 기술을 선보입니다. 8명의 선수가 출전한 결선에서 황서연은 합계 14.7점을 받아 중국과 일본 선수들을 따돌리고 당당히 금메달의 주인이 됐습니다. 예선 성적은 5위였지만 결선에선 가장 난도 높은 연기를 안정적으로 펼쳐 상위권에 있던 중국의 추치위안 등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 여자 평균대에서 우승한 건 1986년 서울대회 이후 무려 40년 만입니다. 온 힘을 다해 2m20의 거인센터 장쯔위를 막아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승부의 분수령이 된 4쿼터에서 우리의 장기인 석점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석점슛 12방을 터뜨린 우리 대표팀은 중국을 85대80으로 꺾고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긴 건 2019년 11월 도쿄올림픽 예선 이후 무려 7년 만이고 아시안게임 결승에 진출한 건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입니다.
3: 질 거라고 예상 안 하고 나와서 최대한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부분이 12명 다 온 마음 합쳐서 이뤄낸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2: 12년 만에 남녀 동반 금메달을 바라보는 농구 대표팀과 함께 대학생 선수들로 구성된 남자 3대3 농구 대표팀은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1: 풍요로운 명절 당일 기대하지 않았던 카누 종목에서 우리 선수단의 첫 이관왕이 탄생했습니다. 사격 추가은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만 세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4: 금메달을 목에 건 조광희와 김효빈이 손가락 두 개를 펴보이며 이관왕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전날 남자 카약 4인승 500m에 이어 2인승 500m에서도 가장 먼저 골이 나며 우리나라 선수단 중 첫 이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인승 5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건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이후 무려 36년 만의 쾌거라 기쁨은 두 배가 됐습니다. 행운을 불러오는 별모양 스티커를 얼굴에 나눠 붙인 추가은과 홍수연이 침착하게 관역을 겨눕니다. 결선 첫 10발에서 2위로 출발한 우리 대표팀은 줄곧 인도에 이어 2위 자리를 지키며 48발 합계 478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개인전 금메달, 단체전 은메달을 따낸 추가은은 이번 대회에서만 세 번째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우리나라 탁구의 황금 콤비 신유빈과 임종우는 혼합복식 준결승에서 세계 6위 중국의 린스 등 콰이만조의 2대4로 패해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신유빈 임종훈조는 세계 10위인 타이완조를 맞아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로 누르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0: 하지만 결승 길목에서 만난 만리장성을 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1: 청와대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던 중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지연 의혹을 일축하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2: 청와대가 비무장지대 내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무슨 의혹이나 의심을 살 근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유엔사와 함께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추후라도 흑막이

0: 루트를 개척하던 곳이어서 위험성이 높아 접근하는 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아 현장 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수색로를 개척하다 폭발이 일어난 만큼 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논란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정은 눈치 보기만 바쁘다고 비판한 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며 마치 우리 군이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후 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네,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추석 차례를 마치고 곧바로 귀경하는 차들이 몰리면서 몸살을 앓았던 전국의 고속도로가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밤 늦게까지 대전 부근에서 서울까지 길게 밀렸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은 새벽으로 접어들면서 정체가 모두 풀렸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3시간 반,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반,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아 최고의 의전으로 미중 관계에 안정을 꾀했습니다. 스스로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무역휴전 연장 외엔 핵심 쟁점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의전의 공을 들였습니다. 미군 의장대 사열의 전투기 시범 비행까지 펼쳐졌고 이틀에 걸쳐 시 주석 부부를 세 차례나 직접 맞이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맞선 동맹이었다며 양국의 협력과 시 주석과의 우정도 여러 차례 힘주어 말했습니다.
5: Just as our people worked together to win that war, President Xi and I will continue working together to forge a better future for both of our nations. President Xi and I both understand that we represent different systems, but the ties between our people endure. And we've never gotten along better.
4: 백악관 회담은 90여 분 동안 이어졌지만 기대했던 담판은 없었습니다. 앞서 알려진 미중 무역휴전 2개월 연장 합의 외에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등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I 규제, 타이완 문제, 이란 전쟁 등 민감한 핵심 의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화려한 의전 속에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이완 독립 반대를 요구했다며 회담 결과를 공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3: 4개월 만에 다시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력의 역사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미중 관계 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대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됐을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인공지능 AI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요. 치열한 AI 패권 경쟁 속에서 양국 간의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AI 안전 규제를 두고는 서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6: 백악관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 환영식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SI, 즉 슈퍼지능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I, 슈퍼지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AI 대신 사용하자며 제안한 용어입니다.
5: We will also discuss pressing issues concerning security, technology and superintelligence, SI. The decisions we make in these areas today can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For decades and decades to come.
6: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AI의 규제보다는 개발을 강조하는 취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시 주석은 백악관 연설에서 AI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조하며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 中美两国都是人工智能大国，有能力也有责任发展好管控好人工智能，确保人工智能发展始终受控于人，造福于民。
6: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별도의 안전체계를 추구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비해 시 주석은 AI 개발뿐 아니라 안전한 권리와 인간의 통제를 함께 강조한 것입니다. AI를 둘러싼 이러한 온도차는 그동안 양국 정상이 보여온 AI 접근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규제가 미국 기업의 개발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시 주석은 AI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AI가 초래할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와 통제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3: 미중 정상회담에선 덕담일색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진핑 주석의 말엔 뼈가 있었습니다. 만찬에선 미국과 중국 참석자들이 각각 턱시도와 인민복을 맞춰 입고 나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8: 시진핑 주석을 마중 나와 찬바람 부는 공항 활주로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린 트럼프 대통령. 파격 의전에 더해 환영식과 정상회담에서도 칭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역사적 방문 등 덕담일색이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듯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고 되풀이했지만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9: From the time of my first election in 2016, President Xi and I have forged a friendship, a truly great friendship.
8: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말엔 뼈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무역 합의를 반기면서도 협력은 쌍방향이 이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선 독립 반대를 견지하며 신중히 처리하라고 미국의 정책 훈수를 뒀습니다. 특급 환대를 받으면서도 AI와 이란 전쟁 등 핵심 현안을 두고 할 말은 다한 셈입니다. 국빈 만찬에선 턱시도를 입고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 시 주석은 이른바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양국 참석자들도 각각 비슷한 복장으로 맞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시각적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회담을 두고 외교가에선 시진핑 주석이 고자세를 취했다기보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두드러집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백악관에서 성대한 국빈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테크 산업의 총수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두 정상은 미중 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분수령을 강조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1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차에서 내려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미소 띈 얼굴로 이들을 만찬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거물들은 기립박수로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담았다며 미국의 국조 흰머리 수리 조각상을 시 주석 부부에게 선물했습니다.
11: And the bald eagle is a national symbol of the United States and an embodiment of the free and soaring spirit of America. We hope it'll find a nice place, a wonderful place in Beijing. It's your honor.
10: 시 주석도 역사적인 협력 사례와 특별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7: 相互成就我们应当展现大国担当顺应人民期盼和时代大势探索一条大国
10: 두 정상은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방중 당시 사용한 미국산 스파클링 와인으로 잔을 부딪히며 내내 화합의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환영식 못지않게 국빈 만찬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만찬 메뉴는 멜라니아 여사가 총지휘했고 백악관은 만찬장 곳곳을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장식하며 미국과 중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목을 받은 건 만찬장에 대거 참석한 미국 빅테크 총수들이었습니다. 앞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AI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고 규제에 대한 이견이 공개된 뒤라섭니다. 더구나 미중 AI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의 맞상대로 꼽히는 중국의 주요 AI 기업 경영자들은 시 주석의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아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젠슨 황, 샘 올트먼, 팀 쿡 등 미국 핵심 빅테크 거물들의 만찬장 총출동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아 최고의 의전으로 미중 관계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스스로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무역 휴전 연장 외 핵심 쟁점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6: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의전의 공을 들였습니다. 미군 의장대 사열의 전투기 시범 비행까지 펼쳐졌고 이틀에 걸쳐 시 주석 부부를 세 차례나 직접 맞이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맞선 동맹이었다며 양국의 협력과 시 주석과의 우정도 여러 차례 힘주어 말했습니다.
7: Just as our people worked together to win that war, President Xi and I will continue working together to forge a better future for both of our nations. President Xi and I both understand that we represent different systems, but the ties between our people endure. And we've never gotten along better.
6: 백악관 회담은 90여 분 동안 이어졌지만 기대했던 담판은 없었습니다. 앞서 알려진 미중 무역 휴전 2개월 연장 합의 외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I 규제, 타이완 문제, 이란 전쟁 등 민감한 핵심 의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화려한 의전 속에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이완 독립 반대를 요구했다며 회담 결과를 공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5: 4개월 만에 다시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력의 역사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미중 관계 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대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됐을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큰 진전을 이뤄 긍정적이라고 말했고 시 주석은 미중이 존중과 공정, 상호주의의 전략적 안정관계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 주석은 오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 도착해 트럼프 대통령과 차담을 나누며 다시 마주앉아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된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8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경제무역팀이 새 공동합의에 도달해 양국 산업계와 국민, 세계 경제에도 희소식이라고 언급했다는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와 맞닿은 걸로 보입니다.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인공지능 AI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요. 치열한 AI 패권 경쟁 속에서 양국 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AI 안전 규제를 두고는 서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8: 백악관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 환영식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SI, 즉 슈퍼지능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I, 슈퍼지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AI 대신 사용하자며 제안한 용어입니다.
7: We will also discuss pressing issues concerning security, technology, and superintelligence, SI. The decisions we make in these areas today can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for decades and decades to come.
8: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AI의 규제보다는 개발을 강조하는 취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시 주석은 백악관 연설에서 AI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조하며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9: 中美两国都是人工智能大国，有能力也有责任发展好、管控好人工智能，确保人工智能发展始终受控于人、造福于民。
8: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별도의 안전체계를 추구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비해 시 주석은 AI 개발뿐 아니라 안전한 권리와 인간의 통제를 함께 강조한 것입니다. AI를 둘러싼 이러한 온도차는 그동안 양국 정상이 보여온 AI 접근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규제가 미국 기업의 개발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시 주석은 AI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AI가 초래할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와 통제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5: 미중 정상회담에선 덕담일색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진핑 주석의 말엔 뼈가 있었습니다. 만찬에선 미국과 중국 참석자들이 각각 턱시도와 인민복을 맞춰 입고 나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0: 시진핑 주석을 마중 나와 찬바람 부는 공항 활주로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린 트럼프 대통령. 파격 의전에 더해 환영식과 정상회담에서도 칭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역사적 방문 등 덕담일색이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듯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고 되풀이했지만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7: From the time of my first election in 2016, President Xi and I have forged a friendship, a truly great friendship.
10: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말엔 뼈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무역 합의를 반기면서도 협력은 쌍방향이 이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선 독립 반대를 견지하며 신중히 처리하라고 미국에 정책 훈수를 뒀습니다. 특급 환대를 받으면서도 AI와 이란 전쟁 등 핵심 현안을 두고 할 말은 다 한 셈입니다.
9: 而不是你输我赢的角度，中美双方必须守住不冲突、不对抗的底线。
10: 국빈 만찬에선 턱시도를 입고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 시 주석은 이른바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양국 참석자들도 각각 비슷한 복장으로 맞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시각적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회담을 두고 외교가에선 시진핑 주석이 고자세를 취했다기보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두드러집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식 국빈 만찬을 주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미국의 의미를 소개합니다.

0: 국도인 흰머리 수리 조각상을 시주석 부부에게 선물했습니다. 시주석은 답사를 통해 역사적인 양국협력 사례들을 언급하며 특별한 파트너십을 강조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1: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아 최고의 의전으로 미중 관계 안정을 꾀했습니다.
1: 스스로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무역 휴전 연장 외에 핵심 쟁점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의전의 공을 들였습니다. 미군 의장대 사열의 전투기 시범 비행까지 펼쳐졌고 이틀에 걸쳐 시 주석 부부를 세 차례나 직접 맞이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맞선 동맹이었다며 양국의 협력과 시 주석과의 우정도 여러 차례 힘주어 말했습니다.
3: Just as our people worked together to win that war, President Xi and I will continue working together to forge a better future for both of our nations. President Xi and I both understand that we represent different systems, but the ties between our people endure, and we've never gotten along better.
2: 백악관 회담은 90여 분 동안 이어졌지만 기대했던 담판은 없었습니다. 앞서 알려진 미중 무역 휴전 2개월 연장 합의 외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I 규제, 타이완 문제, 이란 전쟁 등 민감한 핵심 의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화려한 의전 속에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이완 독립 반대를 요구했다며 회담 결과를 공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0: 4개월 만에 다시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력의 역사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미중 관계 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대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됐을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인공지능 AI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1: 치열한 AI 패권 경쟁 속에서 양국 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AI 안전 규제를 두고는 서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백악관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 환영식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SI, 즉 슈퍼지능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I, 슈퍼지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AI 대신 사용하자며 제안한 용어입니다.
3: We will also discuss pressing issues concerning security, technology, and superintelligence, SI. The decisions we make in these areas today can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for decades and decades to come.
5: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AI의 규제보다는 개발을 강조하는 취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시 주석은 백악관 연설에서 AI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조하며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

0: 점을 강조했습니다.
1: 中美两国都是人工智能大国，有能力也有责任发展好、管控好人工智能，确保人工智能发展始终受控于人、造福于民。
0: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별도의 안전체계를 추구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비해 시 주석은 AI 개발뿐 아니라 안전한 권리와 인간의 통제를 함께 강조한 것입니다. AI를 둘러싼 이러한 온도차는 그동안 양국 정상이 보여온 AI 접근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규제가 미국 기업의 개발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해왔습니다. 이에 반해 시 주석은 AI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AI가 초래할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와 통제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11월 중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고 이후 12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또 만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과 미국 모두를 위한 우정과 힘, 성공의 만남이었다며 많은 것이 성취됐고 앞으로도 성취될 거라고 적었습니다.
3: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된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8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CNBC에 출연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 중국과 지난 몇 주 동안 협상하며 이룬 성과에 관한 훨씬 자세한 내용을 월요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이번엔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던 중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3: 그러면서 조사 지연 의혹을 일축하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청와대가 비무장지대 내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무슨 의혹이나 의심을 살 근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유엔사와 함께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추후라도 흑막이 있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통상 수색로가 아닌 새 루트를 개척하던 곳이어서 위험성이 높아 접근하는 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뢰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아 현장 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수색로를 개척하다 폭발이 일어난 만큼 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논란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정은 눈치 보기만 바쁘다고 비판한 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며 마치 우리 군이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2: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방부가 추석 연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조사를 미적대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며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르면 입을 다물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5: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그 지역에 소나기 등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핵심 증거물인 화약 잔존물, 파편 등이 쓸려나가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치워지게 될 것입니다. 365일 24시간 동안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추석 연휴 빨간 날이라고 조사 안 하면 만약 추석 연휴 빨간 날에 군이 적이 쳐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면 다 쉬고 나서 그때부터 싸울 겁니까?
2: 네, 이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동훈 의원은 정쟁을 이유로 우리 장병들을 지뢰가 깔린 밭으로 뛰어들라고 하고 있다며 검사 출신이라서 잘 모르나 본데 모르면 제발 입 좀 다물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기어코 연휴 지나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시간 끌다가 북한이 증거 조작을 하면 막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보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며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3: 당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전날 청와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유 작가를 비판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1: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서 프랑스 혁명이 절제를 못해 반동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며 독소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누군가 통째로 폐지하자고 주장해 국보법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이 어딨냐. 말은 좋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 폐지, 국가보안법 통째 폐지는 안 된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어요.
1: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던 유시민 작가는 국보법 폐지라는 선명성을 내세워 여당 내 개혁을 주도했었습니다. 유 작가는 앞서 미디어 오늘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검찰개혁 발언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랬습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8: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어요. 지금까지 국민에게 국민을 속인 거예요.
1: 청와대는 이 같은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데 다만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다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놓고 계십니다. 진영 내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 대통령과 유 작가 사이의 화해는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해 연임 의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3: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존재감을 키운 한동훈 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 시각은 복잡해 보입니다. 옛 친윤계에서도 함께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한 의원을 제명한 장동혁 지도부의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9: 당 지도부가 대승적으로 포용해 줘야 됩니다. 사실 잘한 건 잘했다라고 한동훈이건 뭐 그게 이준석이건 누구든 다 끌어안고 갈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당 바깥에서 성 바깥에서 싸운 한동훈 의원에 오히려 치곤하지 않습니까?
10: 한동훈 의원이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이 보수의 한 축이라는 데 대해서는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복당 문제는 우리 당원들 그리고 의원들의 뜻이 결집이 되었을 때
11: 한동훈 의원이 네. 제명된 것은 당원 게시판 사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당원 게시판의 문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복당의 문제 자체를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장동혁 대표의 이 언급에 대한 한동훈 의원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저를 방해하는 장동혁 대표, 보수가 이기는 게 싫으면 계속 왕꽃 달고 북이나 치라고 맞받았습니다.
2: 정기국회 첫 달에 통한 청문정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 하나는 사퇴한 용의원 의원의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이었습니다.
3: 이번 논란을 위성정당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혁의 적기로 삼을지 주목됩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향한 겸직 논란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13: 장관 시키는데 또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
14: 예.
13: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는 것이고.
15: 목리를 두고 새로운 설레는을 만드는 도전이라며 포장하는 뻔뻔함은
12: 결국 장관직을 사퇴하면서까지 비례대표 의원직 사수를 선택한 용 의원.
16: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연대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
12: 민주당이 꾸린 진보연합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다음 순번인 민주당 인사가 물려받아 한석분인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있는 셈입니다. 이에 두 차례 총선에서 경쟁적으로 위성정당을 띄웠던 거대 양당도 용 의원 후보자직 사퇴 이후 저마다 선거제도 개선을 언급하고는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리적인 선거제 도입이라는 원칙을 거론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진보 세력이 처한 현실로 진단하며 진영 연대에 더 공을 들이고 있고
17: 용혜인 그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판은 받았지만
18: 네.
17: 한편으로는 이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또 보게 됐지 않습니까?
12: 국민의힘은 이를 견제하며 자신들이 먼저 위성정당을 띄울 수밖에 없던 이유로 내세워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19: 이번 사태로 드러난 위성정당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12: 이처럼 방향이 다른 데다 의견도 산발적으로 나오면서 여야 간 공식 논의는 아직 물꼬를 트지 못했습니다.
20: 민주당 싱크탱크 보고서에서조차 총선까지 20개월 가까이 남은 지금을 위성정당 악순환을 끊는 개혁을 추진할 적기로 꼽았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끌고 간 선거제 논의가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거듭 확인된 상황에서 이번엔 여야가 다른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국직한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도 잇따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3: 어떤 주요 사건들이 남아있는지 윤혜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1: 사법행정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들의 상고심 심리를 맡습니다. 김성수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두 명이 동시에 공석인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한 명이 빠진 1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전원 합의체 심리도 차질을 빚는 모양새입니다.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이어도 법정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채우면 심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판결에 흠결을 남기지 않기 위해 완전체 상태에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지난 7월 대법원 소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 합의체에 전격 회부된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입니다. 앞서 김 씨의 1심,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2: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21: 같은 사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23: 비권 윤석열과 비권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21: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해안부 장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회부된 지 두 달째지만 첫 심리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건데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 시한이 이미 지난 가운데 대법관 공백까지 장기화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더 미뤄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026년 9월 26일 토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홈 스윗 홈, 즐거운 나의 집, 바리톤 브린터펠의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셋째 날이자 토요일입니다. 명절엔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러 고향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요즘엔 역귀성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추석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고향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넘버, Bring him home. 그를 고향으로 데려다 주시오. 뭐 집으로 보내라는 뜻이긴 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야 되니까. RP보의 노래고요. 이어서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공 중에서 폴리 베츠인의 춤을 편곡한 음악인데요. Song of our homeland, 내 고향의 노래. 파페라 가수 이지가 부릅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넘버 브링 힘 홈 알피보의 노래, 이어서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 공중에서 폴리베친의 춤을 편곡한 Song of Our Homeland 내 고향의 노래, 파페라 가수 이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듀엣 웨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007님, 슬기님, 남편도 이제 재활병원으로 전원해서 큰 시름을 놓았답니다. 긴 시간을 이용

하는 투병 생활이라 지치지 않으려면 저 역시 컨디션을 조절해 가며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도 재활병원으로 옮기셔서 다행이지만 또 이 재활이 또 중요하고 긴 시간이다 보니까 함께 좀 잘 이겨내셔서 원래 정상이었던 몸으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꼭 이런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8005님, 실디, 엄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는 고관절 수술을 잘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열심히 움직이는 운동을 하셔야 하거든요. 금요일에 퇴원하시고 재활병원에서 재활하고 계세요. 제발 재활 잘하셔서 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일상생활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듀엣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이번엔 서울에서 엄마와 함께 보내고 있어요. 슬디도 해피 추석, 먹방 추석 되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4007님과 8005님 또 이렇게 가족들이 재활하셔야 되고 건강을 또 찾으셔야 되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제발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룬님, 전 오늘 남대문 시장 갔다가 갈치조림 정식 먹었는데 무조건 2인분이 기본이라 용감하게 혼자 2인분 다 먹었어요. 맛은 있었으나 6개월은 갈치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혼밥은 험난하네요. 실디 이사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예, 이게 요새 그죠. 2인분씩 안 되면은 안 주는 데가 많다 보니까 2인분을 드셔야 되는 거죠. 혼밥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는 사실 2인분은 뭐 너무나 적당한 양이지만 이게 또 양이 적으신 분들은 2인분을 또 드시기 힘드니까. 네, 이 이사가 추석 지나고 2주 뒤니까 아주 뭐 지금 정신없습니다. 네, 이사 잘 마치면 제가 이사 잘 했다고 꼭 말씀드릴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55님, 슬디 추석입니다. 저는 무려 몇 년 만에 제사 안 지내는 명절입니다. 은퇴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한가한 명절이 되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연휴 내내 잘까 생각 중입니다. 슬디는 특별한 추석 연휴 계획이 있는지요? 결실과 수확의 가을.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공연에서 많이 볼 수 있기를 보름달 소원 리스트에 넣겠습니다. 인기 현상 자갸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자기야가 추석에는 딱 어울리죠. 아주 달을 보는 노래다 보니까 추석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 추석에 이제 명절 제사를 안 지내는 은퇴를 하셨다고 축하드려야죠. 이게 명절에 제사가 제일 힘든 거니까 많은 분들이 얼마나 제사 때문에 고생을 또 하시고 그러잖아요. 저는 보통 추석에 그냥 집에서 네 부모님과 뭐 조카들과 형네 가족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계속 이제 앞으로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여러분께 또 좋은 노래 들려드려야 되니까 그런 고민도 하고요. 퓨어 보이스님입니다. 슬디, 저는 떡볶이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매운 걸 잘 못 먹게 돼서 매번 제일 안 매운 맛으로 먹는데 그것도 매워서 좀 더 안 매웠으면 좋겠다 하던 참에 아주 안 매운 맛이 나왔다길래 좀 전에 한번 배달해서 먹어봤더니 진짜 생각보다 안 맵고 안 맛있네요. 네, 매운 거는 매워야 맛있다고 하니까 뭔가 소스가 떡이랑 따로 놀아서 감칠맛이 없어요. 그냥 밍밍한 맛. 너무 물려서 먹다 말았는데 이제 한동안 떡볶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한동안 그걸 안 드시겠다고. 예. 너무 많이 드셔서 안 드시는 분 그리고 너무 맛없게 먹어서 안 드시는 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음식은 역시 맛있게 적당한 양을 먹어야 제일 행복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많이 먹으면 진짜 질려서 막 몇 달 동안 생각 안 나고 그러기도 하는데 뭐 또 막상 하루 지나면 또 생각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먹는 거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진짜 함부로 도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 매운 맛. 요새 그 있거든요. 다이어트 배달이라고 해가지고 막 짜장면, 저당 짜장면 막 이런 거 저도 먹어봤거든요. 그냥 짜장면을 적게 먹겠습니다. 네. 아유, 뭐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이어트를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죠? 여러분. 뿌띠뿌띠님입니다. 공연장에서 정수기를 안 찾아봤던 것 같은데 있군요.
그런데 어느 공연장에선 물도 뺐더라고요. 그런데

실디, 저는 숫자 9를 좋아하는데 실디는 어떤 숫자를 좋아하나요? 공연장에서 물도 뺏는, 아, 가긴 물도 못 들어가게 하는 공연장이 있긴 하죠. 되게 까다로운 공연장들은 물도 못 가지고 가게 하죠. 그래서 정수기에서만 물을 먹고 안에는 들고 갈수 없게끔. 숫자라, 숫자. 저는 뭐 딱히 숫자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숫자. 숫자. 숫자. 뭐 다들 생각하는 뭐 럭키 세븐 이런 거 말고 좀 특별하게. 저도 원래 럭키 세븐에 태어난 사람이라 7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럭키 세븐이거든요. 주더크리니까 둘, 둘, 이, 이, 네, 이, 이로 하겠습니다. 이. 해롱이님입니다. 다음 컴백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음방에서 또 듀엣도 보고 싶어요. 네, 컴백 조만간 또 좋은 노래로 찾아뵈려고 아주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일단은 가을에는 계속 듀엣의 제발을 많이 들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돼야 또 새롭게 활동도 하고 계속 활동하니까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듀엣토의 유튜브 채널이 개설된 것도 아시죠?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듀엣토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전에 만들었던 것들도 있는데, 바탕이 흰 거, 오피셜 듀엣토라고 해가지고, DUETTO. 자, 그리고 공연 티켓 신청 이번 주까지 받습니다. 먼저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경기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율리우스 아살 피아노 리사이틀, 그리고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아트센터 인천에서 열리는 아트하우스 17, 각각 5분 뽑겠습니다. 각각 5분이니까 10분이네요, 그죠? 10분이면 10분의 1인 2장씩이니까 20명이 갈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혜택. 예.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 뉴더클이라서 가능합니다. 게다가 또, 이, 너무나 좋은 우리 경기 아트센터와 아센인에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많이 사연 보내주셔서 당첨되셔서 공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공연 티켓 신청해 주시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 제발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이름. 본인의 이름. 네. 진짜 중요합니다. 이름.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보내면 내 이름 알겠지. 아니고, 누굽니다. 네.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두 개니까 경기 또는 인천 이렇게 공연장 지역 이름도 함께 적어서 구분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 6일은 경기 아트센터, 10월 11일은 인천입니다. 아트센터 인천. 자, 듀엣토의 제발, 그리고 인기 현상의 작야 두 곡 들려드릴게요.

9월 26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1945년 9월 26일은 헝가리 작곡가 바르톡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바르톡은 2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던 1940년 나치즘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죠. 고국을 떠난 외로움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쳤고 건강도 점점 나빠졌다고 합니다. 1945년 마침내 전쟁이 끝났지만 바르톡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백혈병을 앓던 그는 64세라는 많지 않은 나이로 뉴욕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르톡은 그때까지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쓰고 있었는데요. 끝내 마지막 몇 마디를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남은 부분은 그의 제자 티보르 쉐들리가 완성했다고 하고요. 바로 그 곡입니다.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중 마지막 3악장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발터 벨러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미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사흘간 이어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올해 안에 두 차례 추가 만남을 예고하며 마무리됐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란 전쟁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이란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고요?
4: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백악관 차담에 이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2박 3일 국빈 방문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5: Tremendous strides. We've made great strides. Very positive for both countries. So I think our farmers are going to be very happy. A lot of very positive things happened.
4: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관람을 마치고 퇴장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이란 문제를 논의했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는 아주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6: During your discussions with President Xi, did you discuss the war with Iran?
7: Did he offer you anything concrete?
6: We did. Do you think there will be progress made in the Strait of
5: Hormuz? I think we're going to do great.
4: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두 정상이 합의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네, 그럼 주중 미국 대사는 이란 전쟁 논의와 관련해서 어떤 설명을 내놨습니까?
4: 네, 데이비드 퍼듀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퍼듀 대사는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는 몇 주 전 이란에 제공하는 어떤 지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중국에 매우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다시 한번 그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다른 어떤 일이나 타이완과 관련한 약속과도 얽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면서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네, 무역 분야 관련 회담 결과는 현지 시간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4: 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며 그 결과를 오는 28일에 공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CNBC에 나와 중국과 지난 몇 주 동안 협상하며 이룬 성과에 관한 훨씬 자세한 내용을 월요일에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전날 양측이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세계 경제에도 희소식이라고 언급했다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와도 맞닿아 보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중국에 대한 미국산 최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문제인 만큼 이와 관련한 대화는 이번 협상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순수 무역 문제와 관한 거라며 미국의 농산물 구매와 희토류 확보와 관련한 합의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네, 다른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또 트럼프의 황제 의전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4: 네, 미중 정상이 넉 달 만에 다시 만나 전략적 안정관계 유지에는 뜻을 모았지만 핵심 현안에서는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간의 국빈 방문이 끝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회담 결과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인공지능, AI 문제를 비롯해서 무역전쟁과 타이완, 이란 등 안보 이슈에서 각자 입장을 고수하는 평행선만 그린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 현안 해결보다는 미중 경쟁이 충돌로 번지는 것을 막고 정상 간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정도의 성과만 확인한 셈입니다.
8: They haven't reached a lot of common consensus, but at least they keep
7: consulting each other and communicating to each other, I think this is a good sign here.
4: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내내 레드 카펫을 깔며 황제 의전을 펼쳤던 것을 두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조차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두 정상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3: 중국은 태평양까지 세력을 뻗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해 치열한 법률 전쟁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뉴욕 연결합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중 정상이 겉으론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는데 이미 남중국해에서는 법률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미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을 향해 타이완 독립반대 입장을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타이완 정부는 중국이 사실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전달하는 수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중국이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타이완 해협 등에서 회색지대 활동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역내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서해에도 무단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실효지배에 악용하려는 법률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와중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 측 선박과 병력 교대, 물자 보급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시진핑 주석에게 대응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우리 서해와 일본 큐슈,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의 섬들을 잇는 1도련선에 이어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이 도련선 지배를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9: China has to be able to dominate these waters and the skies, the space within the first island chain first, and then the second island chain in order to get out to the open ocean.
2: 네, 미국이 중국의 이런 법률 전쟁에 동맹국들과 적극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대응이 쉽지만은 않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에서 YTN과 만난 군 관계자는 중국이 한중 간의 기존 협정을 왜곡해 이 구조물 설치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며 중국의 법률 전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는 법적 정당성이 없는데도 국제사회를 속이고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법률 전쟁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함께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국제법 준수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는 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시죠.
10: A country is perceived to be not very law-abiding on some other issues, and when it tries to conduct its own law affairs, it's going to be less credible. That's a problem.
8: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에 국제법 준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이란 전쟁 이후에는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국제법 준수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차출된 상황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이 중국의 압박에 맞설 수 있는 법적 방패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법은 강제 집행력이 없어 항모 등 군사력이 빠진 법적 명분만으로 이 중국의 도발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영국과 프랑스 같은 유럽 주요국들의 언론은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대한 의전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3: 그러면서도 AI와 무역 현안부터 타이완 문제와 이란 전쟁에 이르기까지 정작 핵심 현안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1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레드카펫 환대는 받았지만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다. 국빈 만찬에서 따뜻한 메시지가 오갔지만 핵심 이슈에선 진전이 거의 없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회담의 성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AI, 타이완, 이란 전쟁 등 까다로운 현안이 산적했지만 화려한 의전과 격식에 비해 미중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의 관세 휴전 2개월 연장은 가시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지도자의 비위를 맞춘 것이 매우 역설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으면 사회주의의 재앙이 닥칠 거라고 공화당이 경고하는 상황을 꼬집은 지적입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양국 정상이 무역전쟁의 국면을 전환하고자 한 노력을 평가하면서 이제 초점은 전략적 안정에 맞춰졌다고 전했습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우정을 강조했지만 시 주석도 같은 생각인지는 의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농담에 호응하면서도 냉철한 태도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평화롭게 공존해야 할 책임을 언급하는가 하면 AI, 타이완 문제 등에 대한 중국 측의 레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12: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2년여 뒤면 퇴임할 것을 알기에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미국의 주요 TV 방송사들이 CNN 등 언론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 제한 조치에 반발해 중단했던 공동 취재를 재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CNN 측이 현지 시간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립문서기록청 방문 일정에 풀 취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CNN과 MS나우,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한 데 따른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이 전쟁을 끝내는 건 미국의 선택이라고 공을 넘기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
3: 친이란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거듭 공습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은 침략의 희생자이며 미국에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한 페제스키안 대통령.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종전 여부는 미국이 선택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14: Rather, whenever they attack us, we are forced to defend ourselves. We never started a war, but if they wish to keep fighting with us, we will respond strongly, resolutely.
13: 이란은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고 최종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이 7일 이내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운 제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합의냐 전멸이냐 선택지를 언급한 상황에서 종전 협상을 위한 움직임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거듭 공격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집단 방위 조약을 체결한 사우디와 튀르키예, 파키스탄 3개국은 이 같은 후티의 호전적 행위를 규탄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3: 한편 미국의 이란 제재 여파로 이라크와 오만, 아랍에미리트 등 인근 국가들이 잇따라 이란발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자 이란 최고위층이 강력한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모하마드 모크베르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은 SNS를 통해 미국의 적대적 정책 실행에 동조하는 것은 이란 국민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주변국들의 항공 제재 동참을 비판했습니다. 또 영내 비행은 모두에게 자유롭거나 그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약 이란이 비행과 공항 서비스 접근을 거부당한다면 영내 어떤 국가도 이러한 가능성을

0: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경고는 최근 미국 재무부의 강도 높은 제재 압박으로 인접국들이 이란 항공사의 취향을 전면 금지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1: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란의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익명을 요구한 이란 고위 관리가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이 이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폐쇄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일어났어?
3: 어?
4: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3: 오.
4: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볼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8: 김나희입니다.
7: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8: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슬기대 2부 첫 곡은 홍란파가 작곡한 고향의 봄, 신날새의 해금, 김영민의 첼로, 정진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내일까지 추석 연휴가 이어지죠. 나흘간의 연휴 중 벌써 3일째네요.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이번 추석에 보름달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원들을 비셨는지 다음 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 소개하면서 함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뒤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에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뒤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예술의 전당입니다. 영상사업부 신태현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예.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는 계속 다른 부서에서 매주 다른 분이 나오고 계십니다. 덕분에 얼마나 다양한 부서가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홍보협력부, 음악사업부 등에서 나와주셨고요. 이번에 영상사업부입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이 더 이렇게 선배님이신 건가요?
1: 저보다 많이. 네.
0: 아니, 딱 뵀을 때 너무 네. 가장 젊으신 분이 나오신 것 같아서.
1: 한 10년 정도는 더 선배님들이 많이 왔다 가신 것 같고.
0: 맞습니다. 네. 그때 들어보니까 거기 다 20년씩 계셨다고 보고.
1: 맞아요.
0: 아, 그래도 우리 부장님도 한 10몇 년 계시겠네요.
1: 한 13년, 14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0: 예. 먼저 나오신 분들께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건
1: 사실 뭐 그런 팁은 받은 건 없고 근데 이제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 네,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하니까 네, 가서 좀 편하게 말하고 와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주셔가지고 뭐.
0: 저희는 언제나 편하게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예. 자, 오늘 신태현 부장님은 영상사업부에서 나오셨고요. 이 공연을 위한 기획이나 홍보, 음악사업 등은 저희들이 뭔가 이해가 되는데, 공연장에서 영상사업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1: 영상사업은 공연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네. 공연을 보기 힘드신 분들, 아니면 이제 뭐 지방이나 뭐 학교 군부대 이런 쪽에도 저희가 배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좀 좋은 공연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공연들을 좀 널리 알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네. 그럼 보통 뭐 채널 이런 데 가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1: 저희가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디지털 스테이지라는 플랫폼을 지금 런칭을 해서 디지털 스테이지라는 앱으로 관람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예전에 영상화 사업이라고 하면 싹온 스크린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네. 그런 사업은 지방 문예회관이나 학교나 군부대에서 신청을 하셔서 같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큰 스크린을 놓고 관람을 하는 영화관처럼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큰 꼭지로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저희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영상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그 스튜디오는 저희가 올인원 스튜디오여서 뭐 네. 제작부터 편집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도 다 되는 그런 스튜디오여서 그걸 통해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스테이지라는 앱에 저희가
0: 같이
1: 네, 송출하는 네, 그런 포맷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런 게 보통 지금 예당에만 있는 건가요?
1: 아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예당에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0: 처음 들어봐서 저도. 네.
1: 기본적으로 공연 영상화는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네네네. 많은 곳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좀 규모 있게 하는 곳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있습니다.
0: 뭐 빈필 신년음악회나 이런 거는 뭐 찍어서 뭐 팔긴 하지만
1: 맞습니다.
0: 이 정기적으로 계속 이런 영상들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1: 맞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공연장에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네네네네. 그거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편집하고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하나의 방송국이 예술의 전당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얼마나 됐나요? 이렇게 영상 제작한 게?
1: 시작은 네. 한 2013년부터 시작했고요.
0: 2013년?
1: 네, 영상화 사업은.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는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0: 코로나 때 아무래도 영상으로
1: 네.
0: 아.
1: 공연이 많이 스탑이 됐고 그걸 계기로 영상화 사업이 조금 더 클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보통 관객들이 가서 보는 오페라나 콘서트도 찍어서 라이브로 송출되는 경우가 있나요?
1: 예전에 뮤지컬 같은 것도 실황 중계를 한 적이 있었고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실황 중계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클래식 위주로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뭐 이렇게 관객 없는 영상으로만 공연을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1: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되게 많아요. 네. 촬영하는 방법이 네네.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고 송출한 걸 재편집해서 만들어지는 네네. 경우. 이럴 때는 관객이 있을 때.
0: 네네네네.
1: 근데

0: 이제 저희가 제대로 찍자, 정말 영화 시네마틱하게 찍자 하면 관객석을 다 빼고 그 자리에 카메라들이 위치합니다. 그것도 다 일반 방송용 카메라가 아니고 완전 영화용 카메라를
1: 영화용 카메라로.
0: 한 9대에서 15대까지 다 세워놓고 지미집도 객석에, 원래 객석에는 그 관객이
1: 그렇죠,
0: 있으면은
1: 못 찍죠. 예.
0: 지미집이나 달리
1: 방해되니까.
0: 이런 거안 되잖아요. 뭐 일반 방송에서는
1: 방송국이나, 예.
0: 가능하지만 공연장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는 우리 이거는 VOD화 해야겠다 하는
1: 아하.
0: 것들은 객석을 2층이나 3층에 그냥 소규모만 두고 1층은 다 비워놓고 거기에 카메라 그리고 무대에 하수, 상수 뭐 이런 아니면 천장 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방면에서 찍어서 되게 객석에서 볼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찍어서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1: 와, 일반적인 공연보다 좀더 복잡하네요. 이게
0: 네,
1: 그냥 공연하면
0: 맞습니다.
1: 되는데 이 촬영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0: 맞습니다.
1: 각도부터
0: 네,
1: 조명부터
0: 맞습니다.
1: 맞죠.
0: 공연장에서 말씀 중에 조명이 진짜 힘들어요.
1: 너무
0: 네.
1: 중요하거든요.
0: 공연이 우리가 보는 공연장에서의
1: 예.
0: 조명은 위에서
1: 그쵸,
0: 내려오는
1: 그쵸.
0: 조명이잖아요. 근데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앞에서
1: 그렇죠,
0: 쏴주잖아요. 얼굴이
1: 그렇죠.
0: 비춰지는데.
1: 맞죠.
0: 근데 공연장에서 하는 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하이라이트성 조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메라에 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공연장 조명으로 가다가 지금은 조금 더 보강 조명을 쳐요. 그리고 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그 색보정 단계에서 원 공연의 조명으로 좀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1: 보통 일이 아니네요.
0: 네.
1: 아, 후작업까지.
0: 네,
1: 그러니까 저도
0: 맞습니다.
1: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음악 방송을 돌다 보면 방송국마다 조명이 다르거든요.
0: 맞습니다.
1: 어떤 방송국은 아예 쌩얼처럼 나오고 조명이 너무 세서 그래서 어떤 방송국은 이제 밑에서부터 찍어서 턱만 나오고
0: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조명이 되게 중요하긴
1: 너무
0: 한데 또
1: 중요하죠.
0: 카메라 세팅도 방송국마다 다 달라서 내
1: 중요하죠.
0: 피부가 조금
1: 예.
0: 어디는 좀 붉게 나오고 어디는 또 화이트 톤으로 나오고 약간 그런 게 있긴
1: 보니까
0: 하죠.
1: 있더라고요. 그게 뭐
0: 네.
1: 직캠 보면은 좋아하는 방송국의 직캠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팬분들께서. 재밌었습니다.
0: 네.
1: 이게 그러면은 뭐 클래식 공연뿐만 아니라 예당이니까 뭐
0: 네.
1: 오페라, 발레, 무용 이런 것도 영상이 남나요?
0: 맞습니다. 저희
1: 오.
0: 모든 장르 다 하고 있고요.
1: 네네.
0: 뮤지컬 장르도 전당에서는 기획 공연으로 올리진 않지만, 전당에 와서 하는 공연을 저희가 촬영을 한다던가,
1: 네.
0: 아니면 뭐 대학로에서 하고 있는 공연을 저희가 가서 컨택을 해서 찍어 온다던가.
1: 대학로 공연도요?
0: 네. 예술의 전당이라고 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기획 사업만 이렇게 촬영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하는 공연도 촬영을 해옵니다. 네. 그렇게
1: 그러면 뭐
0: 해서 좀
1: 협의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올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 그쪽은 홍보가 되는 거고.
0: 네. 그쪽은
1: 아.
0: 홍보가 되고 그리고 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또 지불도 하고 네, 저작권료를 책정해서 드리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거기에 어떤 많은 게 쌓여야 되는 거네요. 이 영상이.
0: 네.
1: 아.
0: 그래서 현재 디지털 스테이지에 저희 지금 그리고 싹온 스크린으로 제작된 영상이 한 100여 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
1: 오.
0: 많을 수도 있는데,
1: 네.
0: 네, 100여 편 정도는 저희가 항상 수급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럼 한번 올라가면은 계속 있나요? 아니면 이게 뭐 바뀌나요, 주기적으로?
0: 그것도 계약에 따라서
1: 아, 몇
0: 굉장히
1: 년
0: 많이
1: 동안 하네요.
0: 달라요.
1: 하긴 OTT가 다 그렇잖아요.
0: 네.
1: 막 사라지고
0: 네,
1: 새로
0: 몇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무기한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1: 오.
0: 근데 이제 다른 게 무기한으로 하면 저희는 저작권료가 더 많이 가야 되는 거고.
1: 아하.
0: 그리고 무기한이 아니고 뭐 기간 한정이면 거기에 따라서 또 얼마 조금 줄어들고 약간 이렇게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1: 복잡하네요. 그러게, 저작권, 초상권도 뭐 문제가 많으니까, 워낙
0: 워낙 많아요.
1: 복잡하니까, 이게 또
0: 네.
1: 음원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0: 네.
1: 영상. 오, 100여 편이면은 보통 1년에 한몇편 정도가.
0: 작년 기준으로 한 15편 정도 제작을 한것 같고,
1: 1년에요?
0: 네, 많이 할 때는 20편도 했던 것 같아요.
1: 오.
0: 굉장히 짜잘짜잘한 것도 놓고 제작을 했다고 하면.
1: 네.
0: 근데 실제로 저희가 라이브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1: 네네네.
0: 라이브 송출도 하고 하면 1년에 한 정말로 한 60편, 70편은 영상 제작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럼 영상 많이 제작하셨을 텐데, 이 영상으로 남기기 어려운 공연이 따로 있나요?
0: 있어요.
1: 뭐, 어떤?
0: 공연에서
1: 네.
0: 일단 주인공이 없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1: 주인공이 없다.
0: 네. 예를 들면 현대무용인데
1: 아.
0: 다 같이 나와서 추는 경우인데 아. 왜냐하면 이제 뭐 발레 같은 경우는
1: 네, 누가
0: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공 위주로 따라가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1: 오호.
0: 근데 현대무용에서도 주인공이 있는 공연이 있고 네네. 주인공이 없는 다 같이 나와서 추는 공연들이 있어요.
1: 있죠, 있죠.
0: 그런 건 도대체
1: 어디를
0: 찍어야 되지, 뭘 담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는 진짜로 많이 본 다음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분을 따라가는
1: 아, 잘하고 계신
0: 네.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1: 야, 하긴 뭐 축구 경기처럼 뭐 줌 아웃 해가지고 다 찍을 수도 없고
0: 맞습니다.
1: 아 그렇네요.
0: 네,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1: 그리고 또 이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음악이 라이브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오히려 라이브보다 영상으로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
0: 네. 근데 사실 현장감은 공연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1: 네.
0: 저는 뭐 공연 영상화라는 게 이게 영상을 막 만들어서 공연을 대체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1: 네.
0: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려고 저희도 막 돌비 애트모스 뭐 5.1 뭐 이렇게 영상을 음향 쪽으로 많이 접근해서 담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한다고 해도 막상 그 휴대폰이나 뭐 TV 그리고 뭐 스크린에서 이렇게 본다고 해도 그 현장감이 잘 느껴지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기준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공연은 공연장에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래도 이제 공연을 보고 그 감동을 더 느끼고 싶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1: 한 번 더
0: 보시는 거고 그리고 또 공연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이 영상은 또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1: 네.
0: 네 공연장을 한 번도 가지 않아도 영상으로 한 번 접근하고 나 이거 공연 보고 싶은데 하면서 공연장을 또 찾게 만드는 이런 보조적인 수단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하긴 요즘 보면은 그 뭐 다른 OTT에 보면 뮤지컬들 이렇게 올려놓고
0: 맞습니다.
1: 보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0: 네.
1: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신태환 부장님께서는 총괄을 하시나요? 아니면 영상을 찍으시나요? 뭐 연출을 하시나요? 이게 여러 개 있잖아요, 영상이.
0: 사실 다 하고 있기는 했어요.
1: 아.
0: 제가 지금은 부장이 됐지만
1: 네네네.
0: 부장이 되고서도 사실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 하고
1: 그렇긴
0: 있긴
1: 하죠.
0: 네, 실무를 하고 있긴 한데 네, 뭐 연출도 하고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작은 컨텐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직접 카메라 들고 와서 찍기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디지털 스테이지에 대해서 좀 깊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0: 네네.
1: 디지털 스테이지도 약간 OTT 그런 거죠?
0: 맞습니다. OTT를 꿈꾸면서 만든 네. 예술의 전당의 뭐 모바일 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사실 저도 이번에 이거 오신다고 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실 것 같아요.
0: 많이 모르죠.
1: 네.
0: 현재 지금 가입자는 한 7만 명 정도.
1: 아 진짜요?
0: 적지는 않습니다.
1: 오호.
0: 네, 현재 실제 가입자 수는 한 7만 명 정도 되고
1: 네.
0: 일 활동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한 1,500분 정도가 관람을 하시는 것 같고요.
1: 네.
0: 그 안에서 지금 현재 통계는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니지만
1: 네.
0: 뭐 자주 라이브를 하는데 라이브 할 때는 한 1,500명 정도가 동시에 접속해서 보고 계시고.
1: 이게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0: 무료입니다.
1: 무료요?
0: 네.
1: 그러면 이게 뭐 모바일 앱에는 있을 것이고.
0: 네.
1: 보통 이제 OTT TV로도 보잖아요.
0: 근데 아직 TV 앱을 개발을 못했어요. 저희가 네, 거기까지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저희 앱을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1: 네네.
0: 그 이후에는 TV 앱도 만들어서 좀 더 큰 TV에서 볼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지금 모바일과 PC만 되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모바일 PC.
1: 하긴 뭐 요새는 모바일도 TV로 다 되니까
0: 네,
1: 연결해서.
0: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꿈꾸는 거는 네. OTT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크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1: 네.
0: 공연장으로 더 유입할 수 있게 만드는 네, 그런 수단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디지털 스테이지랑 유튜브가 같이 채널로 운영되는 건가요? 같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0: 유튜브 채널은 저희가 디지털 스테이지가 나오면서
1: 네. 많이 좀 축소되고
0: 네. 축소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스테이지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 그래서 그럼 이게 뭐 사실 모바일 앱이면은 해외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0: 그게 지금 저희가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1: 아 그게 안 돼요.
0: 약간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막 되는
1: 오픈할 수 없구나.
0: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개발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해외 서비스라는 게 또 하려면 언어팩이라든가 네. 뭐 이제 디지털 스테이지라는 앱을
1: 복잡하죠.
0: 또 네, 또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내년에 준비하면 아마 내년 말이나 후쯤부터는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안 되고 있다.
1: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해 보면 정말 공연 전용 OTT 앱인 거잖아요. 네.
0: 그래서 공연 전용. 예술의 전당이라는 게 없고 디지털 스테이지인 겁니다.
1: 아.
0: 나중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영상을 찍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같이.

0: 같이 올려서 공연 예술을 누릴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디지털 스테이지라는 명칭으로 네이밍을 했습니다.
1: 그러면은 솔직히 뭐 예단에서 오셨지만 거의 우리나라 공공 사업에서는 다 하는 건가요, 연주회를? 전국적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연장이나 이런 거는 함께 하나요?
0: 함께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데
1: 네.
0: 최대한 저희는 함께 하고 싶은데 이제 각자 모든 기관들이 또 영상 사업을 따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근데 그 만드신 거를 저희한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 OTT에.
0: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만드신 작품을 저희한테 주셔서 같이 올려달라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하시는 곳도 있고
1: 네.
0: 따로 하시는 곳도 있고 되게 뭐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네.
1: 저도 진짜 처음 알았고, 여러분들 디지털 스테이지 모바일 앱에서 검색하셔서 꼭 받아서 공연을 또볼수 있답니다. 게다가 무료래요. 일단은 무료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빨리 보셔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야외 상영회가 있습니다. 10월에 야외 상영회 일정이 있는데 단순히 공연 영상만 상영하는 게 아니고 콘서트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어떤 건가요? 계단극장?
0: 네.
1: 10월 계단극장 상영 일정.
0: 저희 이 상영 일정은
1: 네.
0: 저희 예술의 전당 SNS나
1: 네.
0: 디지털 스테이지 SNS에 공지가 올라가 있을 텐데요.
1: 네네.
0: 이게 뭐냐면 저희가 야외 광장을 지금 활성화를 예술의 전당에서 되게 많이 하고
1: 알고 있죠.
0: 있어요. 네.
1: 네네.
0: 야외 광장 활성화 하는데, 광장에 저희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약간 뭐라고 해야 그 극장처럼 만들려면 할수 있는 그런 야외 공간이 있습니다.
1: 그 분수 밑에요?
0: 네. 분수 위쪽으로. 있고 며칠 전에는 타 방송사인데 뭐 그냥 말하겠으면 뭐 포엔즈가 거기에서 촬영을 하기도 했었고 포엔즈 계단극장에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 위치에 저희가 스크린을 달아놓고
1: 네.
0: 한 10m에 9m 뭐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는 크게 해놓고 거기에 모여 앉아서 이제 사람들이 볼수 있게 상영회를 하는
1: 그
0: 거고요.
1: 잔디에 앉아서 말랑 중아. 잔디.
0: 계단에서
1: 계단.
0: 네 분수대 앞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내려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1: 기역자 계단이요.
0: 네네네.
1: 네네네.
0: 그 내려오는 계단이 있고
1: 네.
0: 계단에 앉으면 바로 앞에 보면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1: 네.
0: 거기다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크게.
1: 계단 앞에 건물.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오페라 하우스가 계단 내려오면 있는 거잖아요, 오른쪽에.
0: 맞습니다.
1: 그리고 앞에
0: 맞습니다.
1: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0: 그쪽 방면이 아니고
1: 네네. 아예 그 정면.
0: 네. 아예 딱 내려가면 앞에 유리로 된 건물이 하나
1: 그냥
0: 있는데
1: 분수대에서 내려와서
0: 네,
1: 바로 앞에
0: 맞아요.
1: 있는 거예요?
0: 네.
1: 아.
0: 거기에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1: 아,
0: 네.
1: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꺾이기 전에.
0: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같이 모여서 공연을 좀 관람을 하고 저희가 8월 말부터 9월 달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네, 8월
1: 네.
0: 말부터 9월 달까지 진행을 했는데 10월 달에는 좀더 특별하게 꾸미려고 그래서 그 상영회 전에 공연을 조금 하고 상영회를 하고
1: 아, 그럼
0: 네,
1: 이
0: 이런
1: 공연들이
0: 식으로
1: 다
0: 하는 것
1: 지금
0: 같습니다.
1: 영상 사업에 찍은 공연들을 보여주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 제작해
1: 아,
0: 있는 공연들이고요. 근데
1: 네.
0: 9월 달에는 영화 뭐 라라랜드랑 비긴
1: 네네.
0: 어게인도 같이 상영을 했었고 근데 저희 것도 물론 하지만
1: 홍보를 위해.
0: 네, 다른 공연도 하고요. 네.
1: 좋네요. 거기 그것도 무료인가요?
0: 다 무료입니다.
1: 와, 계단 극장에만 가면 되는 거네.
0: 네.
1: 호.
0: 지난 마지막에는 1,000명 정도가 모여서 봤습니다. 굉장히
1: 오.
0: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1: 예.
0: 네, 저희가 또 이벤트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오시면 저희 디지털 스테이지 예외 가입하시거나
1: 네.
0: 디지털 스테이지
1: 홍보
0: SNS
1: 올리면.
0: 팔로우를 하시면 뽑기를 할수 있게 해드려요. 요즘
1: 예.
0: 말하는 가차라는 거를 돌려서
1: 네네.
0: 뽑으면 거기서 선물이 요즘 유행하는 키캡 그리고 손수건 그리고 또 하나가 에코백 이렇게
1: 아.
0: 세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오셨던 분들이 계속 많이 찾아주시니까 막세 개씩 모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재밌는 분위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재밌네요. 지금 뭐 공연이 엄청 많습니다. 뭐 토크 콘서트, 첼리스트 이호찬 콘서트, 낭독 콘서트. 오, 연극이고 연극이
0: 이때가
1: 와, 너무 많아.
0: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1: 네네.
0: 이때가 광장에서 그 광장서재라는 제목으로
1: 네.
0: 10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북페스티벌을 개최하거든요.
1: 네.
0: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단편소설 위주로 프로그래밍을 한 거고요. 네, 단편소설 프로그래밍이 되면서 그 앞에다가 낭독 콘서트, 배우 백석광 씨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해주실 텐데
1: 그러니까 이게
0: 열려
1: 지금 보니까
0: 끌리네요.
1: 이 작품들이랑 책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북페스티벌이니까.
0: 네, 맞습니다. 저희가
1: 아.
0: 북페스티벌에 맞춰서
1: 네.
0: 이제 사실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호찬 첼리스트가 나와서
1: 네네네.
0: 네 토크 콘서트를 하실 거예요. 무대 작은 무대에서 혼자 첼로 연주도 하고 토크도 하고 객석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도 하면서 토크를 해주실 건데 10월 9일 날 저녁 6시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TLE 위의 그 어린 왕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 네.
0: 그걸 상영함으로써 북페스티벌과 연계를 시킬 예정이고요. 오. 10월 10일 날은 백석광 배우와 문가의 배우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낭독 콘서트를 합니다.
1: 네.
0: 네. 그 이후에는 연극 그 양손 프로젝트의 단편선 요걸 또 상영을 할 예정인데
1: 엄청 많네요.
0: 네. 이게 이 프로그램이 다 문학과 관련된 네, 책과 관련된 것들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요.
1: 와, 막 야외인데 그래서 날씨 좋은 10월에 하는군요.
0: 네,
1: 비 오면 안 되고. 비 오면 취소되나요?
0: 비 오면 취소를 합니다.
1: 아.
0: 하지만 적당한 비일 때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1: 우산 쓰고 보나?
0: 네. 우비 쓰고 보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많은 비가 올 때는 조금
1: 그죠.
0: 네.
1: 영상도 흐려지니까 이게
0: 네, 맞습니다.
1: 아, 한번 꼭 이런 거 여러분들 꼭 네. 데이트 코스니까 무료 데이트 코스라 우리 듀다클 들으시면
0: 실제로 많이, 연인분들 되게 많고
1: 것 같아요.
0: 그리고 연인분들 이렇게 끌어안고 네네네. 영화 관람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좀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1: 가족으로 가도 되고
0: 네 그리고 간식거리 싸와서 먹으면서 보니까 네.
1: 페스티벌이네 진짜 네. 축제네 네.
0: 8월 달 9월 달에는 이벤트로 저희가 맥주를 또 한 캔씩 드렸거든요.
1: 맥주를 또
0: 네 그 이거 협찬이라서 뭐 업체를 말해도 네. 되나요?
1: 아니요 안 될 겁니다. 네. 말씀하셔도 돼요. 네.
0: 아무튼 네 한맥에서 협찬을 해주셔서 네, 그 맥주 한 캔을 주셔서 먹으면서 관람하시는 분들 간식거리를 미리 챙겨 오시더라고요.
1: 그렇죠. 네. 옛날에는 그 푸드 차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0: 맞아요.
1: 거기에
0: 10월 달에는 푸드 트럭도 들어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맞아요. 네. 요새 거기 아주 네. 난리더라고요. 와 네. 안간 지 꽤 됐네.
0: 장한나 사장님께서
1: 네.
0: 야외를 좀 풍성하게 꾸미고 그걸 통해서 예술의 전당이 조금 더 가까워지게
1: 그치.
0: 만드는 역할로 하고 싶어 하셔서 근데 저희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든 전부서가 으쌰으쌰해서 광장을 가꾸고 만들고 있습니다.
1: 좋죠. 이러면 네. 사실 친구를 부르기도 가족을 부르기도 네. 소개하기도 좋으니까
0: 네.
1: 좋습니다. 아, 오늘 예술의 전당 영상사업부에서 나오셔서 신태현 부장님께서 이런 디지털 스테이지 그리고 영상을 어떻게 또 공연에 이용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나오시면서 이 이야기는 꼭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영상 사업으로서 아니면 공연으로서 부장님께서?
0: 네, 저희는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영상 사업부는 진짜 많은 콘텐츠와 많은 기획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1: 네네.
0: 사실 이 자리에 온 건 저희가 10월 달에 하는 계단극장 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1: 홍보하기 위해서
0: 네.
1: 아.
0: 계단극장 관련된 거는 저희 예술의 전당 SNS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1: 네.
0: 한번 찾아보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아마 들으시면 다 가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신태현 부장님 처음 나오셨지만 저희 듀더클 토 매거진이 좀 특별한 꿀팁 여쭤봅니다. 자 오늘은 예술전당 신태현 부장님께 오늘의 꿀팁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전당 네 번째 시간 꿀팁 정보 질문은 주차 정보입니다. 사실 저도 예당 많이 가지만 주차가 꽉 차요. 항상 공연이 너무 많다 보니까
0: 네.
1: 콘서트홀 쪽도 꽉 차고 여기 오페라하우스도 꽉 차고 이럴 때 어디에 주차해야 됩니까 예당?
0: 되게 근데 모두가 아는 것 같아요.
1: 어디인가?
0: 모두가 아는 정보인데
1: 네.
0: 일단 콘서트홀이다 급하다
1: 네.
0: 이러면 그 야외 주차장이 있잖아요. 음악당 야외 주차장
1: 네.
0: 국악원에서 내려오시다 보면은 바로 음악당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 더 내려오면 버스 정류소가 있고
1: 네네.
0: 거기에 야외 주차장이 하나가 있는데
1: 아.
0: 거기에다가 대면은 바로 음악당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급하다 하면은 그냥 이중 주차 해놓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으니까 네 그쪽인 것 같고요.
1: 야외 음악당.
0: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거기가 또 꽉 차는 거 아닐까요?
1: 그리고 이제 공연장과 가장 가까운 근데 이 공연장이 여기가 너무 커다 보니까
0: 네.
1: 오페라하우스를 가느냐 콘서트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0: 그래서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네. 미리미리 주차를 하시고
1: 사실 왜냐면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잘 아니까 왜 이 콘서트홀 쪽은 들어가자마자 그 대기실 쪽 바로 앞에 주차할 수 있거든요.
0: 아 거기가 명당 자리이긴 하죠.
1: 그죠. 네, 문 문으로 그렇죠. 들어가면 바로 네. 공연장인 거. 네. 오페라 하우스는 조금 멀죠. 네. 주차해도 바로 좀 맞습니다. 걸어가야 되니까. 아무튼 뭐 여기는 사실 보여요. 바로 공연장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주차를 여기다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라 네. 그지 않나요? 워낙 넓어가지고.
0: 넓죠. 그리고 네. 근데 사실

0: 공연이 긴 경우에는 주차권이 4시간인 경우에 이게 1시간 먼저면 이거 난감하더라고. 빨리 갔더니 이거 주차비가 이거 어?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1: 네, 그거는 좀 관련 유관부서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0: 자, 오늘 예술
1: 또 하나 말씀드리면
0: 네네.
1: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주말에는 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그 예술의 전당 앞쪽에 있는 남부순환로 도로 옆쪽 갓길은 아니지만 양 사이드에다 주차가 가능해요. 그래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0: 네. 주말에요?
1: 네, 주말에는. 차들이 국악원 넘어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그쪽에 쭉 서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주말에.
0: 맞아요. 네.
1: 거기는 그때는 무료입니다.
0: 아,
1: 네. 그 구간만은 네, 주말에는 워낙에 많은 이용 사람이 있어서 그 주말일과 공휴일에는 무료니까 거기다 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꿀팁 정보입니다. 네. 자, 오늘 예술 전당 영상 사업부 신태현 부장님께서 나오셨고요. 정말 오늘 공연과 다른 좀 색다른 정보와 소식을 들어서 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예, 예당은 지금 매주 새로운 분이 나오셔가지고 매주 새로운 느낌이실 것 같아서 아무튼 오늘 너무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지금까지 예술의 전당 영상사업부 신태현 부장님이었습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9월 26일 토요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는 유니버설 발레단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모음곡 중에서 두 번째 곡 느린 무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 시위하는 빈 피라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디더콜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이자 토요일인 오늘 전국의 하늘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이른 새벽에 모두 그쳤는데요. 남부지방은 낮까지 비가 이어진 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귀경을 운행 시 안전거리 넉넉 넉히 확보하시고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8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총 590만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귀경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되겠는데요.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군산 휴게소에서 동서점 분기점까지 4km 구간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가는 길 아직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 모습인데요. 반대 서울 쪽으로 김천 분기점 부근에서 1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 시점부터 추풍령 지나서 비룬 분기점 사이는 빗길인데요. 일대 감속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구명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 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1: 사흘간 이어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올해 안에 두 차례의 추가 만남을 예고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란 전쟁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이란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고요?
3: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백악관 차담에 이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2박 3일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매우 생산적이라고 자평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0: 우리는 엄청난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양국 모두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매우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관람을 마치고 퇴장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이란 문제를 논의했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아주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0: 시 주석과 이란 전쟁도 논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주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두 정상이 합의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주중 미국 대사는 이란 전쟁 논의와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을 내놨다고요?
3: 네, 데이비드 퍼듀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퍼듀 대사는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몇 주 전 이란에 제공하는 어떤 지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중국에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다시 한번 그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다른 어떤 일이나 타이완과 관련한 약속과도 얽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며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무역 분야에서 회담 결과는 현지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된다고요?
3: 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며 그 결과를 28일에 공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CNBC에 나와 중국과 지난 몇 주 동안 협상하며 이룬 성과에 관한 훨씬 자세한 내용을 월요일에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전날 양측이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이는 세계 경제에도 희소식이라고 언급했다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와 맞닿아 보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중국에 대한 미국산 최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문제인 수출 통제와 관련한 대화는 이번 협상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순수 무역 문제에 관한 거라며 미국의 농산물 구매와 희토류 확보와 관련한 합의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네, 다른 참여한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와 함께 트럼프의 황제회전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3: 네, 미중 정상이 넉 달 만에 다시 만나 전략적 안정관계를 유지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핵심 현안에서는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간의 국빈 방문이 끝날 때까지 구체적인 회담 결과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인공지능 AI 문제를 비롯해서 무역 전쟁과 타이완, 이란 등 안보 이슈에서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평행선만 그린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현안 해결보다는 미중 경쟁이 충돌로 번지는 것을 막고 정상 간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정도의 성과만 확인한 셈입니다.
4: There haven't reached a lot of common consensus, but

0: 많은 사안에서 합의를 이룬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대 국제대학원
1: 트럼프
0: 교수입니다.
1: 대통령이 사흘 내내 레드카펫을 깔며 황제 의전을 펼쳤던 것을 두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조차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속내는 사뭇 달랐습니다.
3: 중국은 태평양까지 세력을 뻗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해 치열한 법률 전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중 정상이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지만 이미 남중국해에서는 법률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을 향해 타이완 독립 반대 입장을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타이완 정부는 중국이 사실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전달하는 수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중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타이완 해협 등에서 회색지대 활동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역내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서해에도 무단으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고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실효 지배에 악용하려는 법률 전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와중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 측 선박과 병력 교대, 물자 보급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시 주석에 대응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우리 서해와 일본 큐슈,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의 섬들을 잇는 1 도련선에 이어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2 도련선 지배를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 China has to be able to dominate.
0: 중국이 대양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1도련선 내 해역과 상공, 우주를 지배하고 그 다음으로는 2도련선을 지배해야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센터 교수입니다.
2: 네, 미국이 중국의 법률 전쟁에 동맹국들과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이란 전쟁으로 국제법 준수 논란을 빚고 있어서 대응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에서 YTN과 만난 군 관계자는 중국이 한중 간 기존 협정을 왜곡해 구조물 설치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며 중국의 법률 전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법적 정당성이 없는데도 국제사회를 속이고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법률 전쟁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함께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국제법 준수를 놓고 논란을 빚는 상황에서 중국에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는 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시죠.
0: 국제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국가는 법률 전쟁을 벌일 때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동서센터 수석 연구원입니다.
4: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에 국제법 준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이후에는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국제법 준수를 덜 들먹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차출된 상황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이 중국의 압박에 맞설 수 있는 법적 방패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법은 강제 집행력이 없어 이 항모 등 군사력이 빠진 법적 명분만으로는 중국의 도발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언론들은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대한 의전과 우호적인 분위기 속 진행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3: 그러면서도 AI와 무역에서부터 타이완 문제와 이란 전쟁에 이르기까지 정작 핵심 현안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6: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레드카펫 환대는 받았지만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다. 국빈만 찬에서 따뜻한 메시지가 오갔지만 핵심 이슈에선 진전이 거의 없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회담의 성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AI, 타이완, 이란 전쟁 등 까다로운 현안이 산적했지만 화려한 의전과 격식에 비해 미중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의 관세 휴전 2개월 연장은 가시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지도자의 비위를 맞춘 것이 매우 역설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으면 사회주의의 재앙이 닥칠 거라고 공화당이 경고하는 상황을 꼬집은 지적입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양국 정상이 무역전쟁의 국면을 전환하고자 한 노력을 평가하면서 이제 초점은 전략적 안정에 맞춰졌다고 전했습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우정을 강조했지만 시 주석도 같은 생각인지는 의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농담에 호응하면서도 냉철한 태도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평화롭게 공존해야 할 책임을 언급하는가 하면 AI, 타이완 문제 등에 대한 중국 측의 레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7: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2년여 뒤면 퇴임할 것을 알기에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현재 전남 해안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3: 남부는 오후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중부지방은 차차 맑아져 낮더위가 찾아온다는 예보인데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유다연 캐스터.
8: 네, 기상센터입니다.
2: 네, 전남 해안에 호우특보가 확대했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남 해안에 강한 비가 오면서 호우특보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안과 흑산도 홍도에 이어서 6시를 기해 완도와 거문도 또 초도에도 확대했는데요. 아침 9시 정도까지 전남 해안에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해안에는 최고 80mm, 제주도에 최고 60, 그 밖에 충청과 남부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중부는 오늘 다시 더워집니다. 서울이 27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는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8.4도, 대구가 17.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25도, 그리고 부산 23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나고야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0: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교통안전 1분 터.
13: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추석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운행 전 차량을 미리 점검해 주세요. 운전 중엔 스마트폰 사용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졸릴 땐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1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

0: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8: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9: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셋째 날이자 토요일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제주는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7.8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춘천과 전주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제주에서만 비가 내리겠고 그 밖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 정체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오후 5시경 가장 교통 혼잡이 극심하겠는데요. 정체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4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1로 부근에서 영광 지나 홍성까지가 빗길인데요. 이 일대는 감속해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내리천휴게소 부근 진출로 갓길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월 26일 토요일 추석 연휴 셋째 날이자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여러분들 곁에 다양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첫 곡 바로 만나보죠. 아바의 슈퍼 트루퍼.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0: 만들어
1: 만들어갑니다.
0: 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9: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 추석 연휴 셋째 날 아침 함께하는 YTN 라디오 뉴스의 뮤직. 오늘도 7시 뉴스의 뮤직 이 시간을 시작으로 늦은 밤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생방송이고요. 신청곡과 사연 받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음악 더 들어보고요. 밤사이 들어온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테일러의 You've Got a Friend, 존 레전드, Safe Room.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재개방과 미국 이란 간의 외교적 해법 모색 기대감에 국제유가는 하락했고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2.33% 내린 배럴당 $92.4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11월물은 전장보다 2.14% 하락한 배럴당 104.3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에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93%가 오른 51,828.62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1% 상승한 7,743.41, 나스닥 종합지수는 0.48%가 오른 27,068.72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란의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이란 고위 관리가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이 이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음악 두 곡은 가요입니다. 최용준의 아마도 그건,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7시 뉴스의 뮤직 이 시간 끝곡 4723님 신청곡 동물원의 흐린 가을 하늘 아래 편지를 써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YTN 라디오 해봅시다. 3분 건강 유비무환이 방송됩니다.
1: YTN 라디오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월요 스페셜 3분 건강 유비무환 제3편 퇴행성 관절염 달아가는 무릎 연고를 사수하라.

0: 맞나요?
1: 자연적으로는 원상복귀되기는 어렵습니다.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분포하지 않아서 복구에 필요한 영양분과 세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데요. 연골 감소를 지연시키거나 병원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조금은 도모할 수 있습니다.
0: 연골 주사 맞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줄기세포 치료도 요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만큼 도움이 될까요?
1: 줄기세포 치료는 조건부로 연골 재생을 하는 것이 목표고요. 연골 주사는 재생보다는 보존,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치료 결정할 때는 연골 손상 범위가 국소적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마모가 있는지 정밀하게 진단이 선행돼야 되고요. 줄기세포 치료에는 실제 연골 유사 조직이 채워지는 재생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초기에 연골과 완전한 동일한 강도와 성질로 복귀되기보다는 섬유 연골이라는 형태로 못 미치는 조직으로 섞여서 재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수술 없이 해야 되는지 꼭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특히 인공관절 같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10%에서 15% 내외입니다.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통증을 조절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고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관절염이 매우 심하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은 무조건 서두르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셔도 좋습니다.
0: 마지막으로 연골 오래오래 쓰려면 꼭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1: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감량입니다. 몸무게가 1kg 늘 때마다 무릎이 받는 하중 4kg 정도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릎 주변에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야 무릎 관절로 가는 충격을 대신 흡수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관절에 부담이 없는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중에서 걷는 이런 아쿠아로빅 등을 추천드립니다.
0: 의정부일지대학교 정형외과 이호성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6: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7: 답 나왔네.
8: 가자!
6: 어딜요?
8: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9: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0: 평택시!
11: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6: 얼마나 걸릴까요?
11: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8: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1: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9: 세계 반도체 수도,
8: 대한민국 수소 1번지,
9: 바로 평택시.
12: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3: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2: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4: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15: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0: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립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이른 새벽에 그쳤는데요. 남부지방은 낮까지 비가 이어진 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귀경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7.9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27도가 되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 주 중반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 25도 아래로 내려가 제법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 빗길에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상주 나들목 진출로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반대 양양 가는 길 북충주 나들목에서 충주 분기점까지 이제 5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한편 남해고속도로도 지금 부산의 순천 방향 진주 부근 3, 4차를 걸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빗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부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오늘 미쳤다.
8: 미쳤다.
9: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0: 미쳤다. 와, 와, 진짜.
3: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분쟁을 거론하며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1: 당시 국보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전날 청와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유 작가를 비판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2: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서 프랑스 혁명이 절제를 못해 반동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며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누군가 통째로 폐지하자고 주장해 국보법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 말은 좋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 폐지는 국가보안 통째 폐지는 안 된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어요.
2: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던 유시민 작가는 국보법 폐지라는 선명성을 내세워 여당 내 개혁을 주도했었습니다. 유 작가는 앞서 미디어 오늘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검찰 개혁 발언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습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5: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
6: 유시민
5: 개혁.
6: 작가입니다.
5: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어요.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거예요.
2: 청와대는 이 같은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데 다만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놓고 진영 내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 대통령과 유 작가 사이의 화해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해 연임 의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0: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국직한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도 잇따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1: 어떤 주요 사건들이 남아있는지 윤혜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사법행정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들의 상고심 심리를 맡습니다. 김성수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두 명이 동시에 공석인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한 명이 빠진 1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전원합의체 심리도 차질을 빚는 모양새입니다.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이어도 법정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채우면 심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판결에 흠결을 남기지 않기 위해 완전체 상태에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지난 7월 대법원 소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 합의체에 전격 회부된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입니다. 앞서 김 씨의 1심,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의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8: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 사실은 범죄 적용이
6: 오인성
8: 없습니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7: 같은
6: 27부
7: 사안을
6: 부장
7: 두고
6: 판사입니다.
7: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9: 비건 윤석열과 비건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6: 이진관
9: 또는 중간을
6: 서울중앙지방법원
9: 통해서
6: 형사 33부
9: 간접적으로
6: 부장
9: 여론조사
6: 판사입니다.
9: 실시 제공이 가능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7: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해안부 장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회부된 지두 달째지만 첫 심리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건데 진행 중인 윤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 시한이 이미 지난 가운데 대법관 공백까지 장기화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더 미뤄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과 전월세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면 소비가 느는 자산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청장년을 중심으로 특히 집이 있는 경우도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집값 상승이 내수는 물론 경제 활력에도 독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한강을 따라 평지와 언덕배기 가릴 것 없이 빼곡한 서울의 아파트.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7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전세 평균 가격은 6억 3,600만 원, 월세는 평균 164만 천 원입니다. 서울 대학가 소형 원룸 월세가 100만 원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씀씀이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11: 학교 식당에서 주로 먹는 편이고 확실히 그 놀러 나가는 그런 저녁 자리나 술자리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10: 미국은 2000년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소비가 함께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자산 효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값 상승에 따른 소비 변화가 고령층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청년층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나 세대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연구팀 분석 결과 집값이 5% 오를 때 50세 이상은 소비가 0.26% 늘었지만 50세 미만은 0.23% 감소했습니다. 특히 50세 미만은 집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소비가 줄었습니다. 무주택자는 집을 사느라 씀씀이를 줄였고 집이 있는 경우에도 더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안 쓰는 겁니다.
12: 외식 비중이 원래 뭐 주 2, 3회였다면 외식 비중을 이제 1회 미만으로 1회 이하로 줄인다던가 하는 아이 교육비 쪽도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10: 연구팀은 집값 상승이 내수 약화는 물론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득은 많지만 자산 형성이 안 된 청년층, 이른바 헨리 계층의 좌절감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서구처럼 헨리 계층의 불만이 세대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13: 소득세 엄청나게 많이 부담을 하죠.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그다음에
6: 석병훈 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13: 다 내야 되는데 문제는 집을 살 기회는 대출 규제로 박탈이 당했는데 그동안에 집값은 크게 오르고 월세는 엄청나게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최대 피해자가 되고 앞으로 세대 갈등이 격화될 수가 있다.
10: 청년 주거비 안정과 주거 사다리 확보는 만혼이나 저출산 등 장기 구조적 문제와도 직결돼 있어 다각적이고 꾸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정부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부적정하게 취급한 액수가 지난 6년간 2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과 부적정 취급으로 지적된 사례가 4,142건, 금액은 1,967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898억 원으로 45.7%에 이르렀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 광주가 3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9억 원, 경남 220억 원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흑자인 김포와 김해, 제주, 청주 등 흑자공항 4곳의 영업이익은 4.7% 늘어난 2,406억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적자공항 10곳의 영업손실 합계는 13.7% 증가한 1,179억 원이었습니다. 10개 적자공항의 5년간 누적 적자는 5,549억 원입니다. 지난해 기준 무안공항이 251억 원 적자로 가장 큰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양양공항이 200억 원, 울산공항이 176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안심 먹거리 마크로 통하는 해썹 인증은 가축 사육 농장에도 적용되는데요. 최근 3년간 전국 농장 720곳이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유선 전화만으로 해썹 인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가축 사육농장의 위생과 방역 상태를 관리하는 햇섭 인증 체계는 식탁 먹거리 안전과 직결됩니다. 2021년 정부는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지역 농장에 한해 비대면 심사를 허용했습니다. 규제 완화 일환이었지만 오히려 먹거리 불안을 키우는 부메랑이 됐습니다. 최근 3년간 유선 전화 인터뷰만으로 햇섭 인증을 따낸 전국 가축농장은 720곳, 건수론 800건에 육박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권, 가축별로는 돼지 농장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436곳은 3년 넘게 현장평가 없이 햇섭 인증을 유지했는데 5, 6년간 한 차례도 대면 조사를 받지 않은 농장이 291곳에 달했습니다. 최소한의 보조수단인 사진 확인이나 화상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자라고 있단 농장 측 주장을 사실상 고지고대로 믿어준 셈입니다.
15: 농장주가 문제 없습니다. 이러면 햇섭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16: 허중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5: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증빙서류 등을 의무 첨부하도록 관련 지침을 바꿨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엔 비대면 햇섭 인증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기한도 명시돼 있지 않아 보완이 시급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17: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9: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0: 합성목재 예스팀바.
19: 경동산업 주식회사.
2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21: 건강해.
2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2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2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23: 건강기능식품.
24: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6: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남부지방은 낮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제주도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8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 서해 앞바다에서는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YTN 뉴스 FM.
27: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9: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0: 속의 달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점심 또 안 먹어요?
8: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7: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8: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7: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9: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제주에는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 정체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오후 5시경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하게 정체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 소요됩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2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천 공주고속도로는 공주 방향 부여 휴게소 부근에서 2km 구간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김천 분기점 부근에서 1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도 이제 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군산 휴게소에서 동서점 분기점까지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영광 나들목에서 홍성까지가 빗길인데요. 이 일대는 감속해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텐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명절의 분주함을 지나 조금은 여유로워진 주말 아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쌓인 피로를 풀 시간일 텐데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8시

0: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YTN 라디오 8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뉴스앤뮤직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명절 연휴 공휴일에 함께합니다. 매시간 20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시대별 장르별 다양한 음악들과 또 연휴에도 빼놓을 수 없는 뉴스들까지 잘 추리고 추려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같은 연휴 그리고 주말 휴일엔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세요. 신청곡과 사연은 문자와 앱 채팅 통해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조지 벤슨과 알제로의 Bring It On Home To M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플레이어의 Baby Come Back까지 노래 두 곡 만나고 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지금 시각 오전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에 송편 등 명절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심정지에 이른 환자가 3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기도 폐쇄 관련 119 출동건은 225건, 병원 이송 환자는 162명이었고 이 중 심정지 환자는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송 환자의 71%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고 10살 미만의 어린이도 26명으로 1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8조 5천억 원에 달했고 최근 5년 동안 37조 원 넘게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37조 3,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음주 진료비는 4조 400억 원, 흡연 진료비는 4조 4,400억 원으로 지난 2021년보다 28.2%가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음주 진료비의 64.2%, 흡연 진료비의 76.5%가 60대 이상에게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청사와 법정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가 5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반면 감치와 과태료 처분은 매년 10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청사와 법정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는 지난 2021년 267건에서 지난해 566건으로 2.1배 증가했습니다. 고성방가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이 83건, 상습민원 81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법정 모독도 8건에서 18건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감치 과태료 결정은 지난 2021년 18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셨나요? 7691님, 네, 저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휴 내내 방송을 하고 있어서 멀리 가진 못하고 집으로 식구들을 불러서 한 끼 한 끼 같이 먹고 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 참 좋더라고요. 9849님, 평택 흐린 날씨입니다.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홈트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좀 명절 음식이 부대끼기도 하잖아요. 가볍게 움직이시면서 또 체력과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쭉 끌어올리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5532님, 4723번님 함께하고 있는 뉴스앤뮤직입니다. 이어지는 노래 두 곡 가요로 만나볼게요. 신성우의 서시,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와이테나리오 8시 뉴스 뮤직입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40%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추석 연휴 7일 동안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는 모두 8,017건으로 하루 평균 1,14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정폭력 신고의 하루 평균 792건보다 44.5%가 많은 수준입니다.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914건에서 지난해에는 1,0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명절 기간 가정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피의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7일 계획을 미국에 전달했다며 조건이 충족되면 7일 이내 통항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타르를 통해 미국의 구체적인 7일 계획을 전달했다며 필요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될 수 있다면서 7일 이내 정상적인 해상 통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제 선택은 미국에 달려 있으며 이란은 압력에 굴복해 주권적 권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에 밀려 고전 중인 예멘 정부가 자국민에게 입대를 촉구하는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예멘 정부는 수반인 라샤드 알 알리미 대통령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총동원령 동참과 함께 정부군의 합류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체류 중인 알리미 대통령은 반군 이탈자를 겨냥한 회유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예멘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히 악화한 전황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뒤쪽에 있는 창밖을 보니까요, 하늘이 점점 맑아지고 있습니다. 연휴 시작 때부터 좀 흐리고 보름달도 못 보고 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과 내일부터는 이제 맑은 하늘로 연휴에 후반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활기찬 하루의 시작 준비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노래 두 곡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저는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롤러코스터 러브송 윤상의 왈츠 전해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0: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뭐라 하자.
3: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4: 제발 그만해.
5: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안시바 교통정보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셋째 날입니다. 중부지방에 흐렸던 하늘이 차차 맑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남부와 제주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최대 80mm, 남해안에 10에서 6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전 9시를 가까이 하면서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귀경길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군산 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영광 부근에서 홍성까지가 빗길인데요. 감속해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15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편 선천 공주 고속도로 지금 공주 방향 부여 휴게소에서 부여 분기점까지 2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지금 서울 가는 길 화도 부근 갓길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8: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두 정상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2: 중국은 태평양까지 세력 확장을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해 치열한 법률 전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가 있는 하와이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미중 정상은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중국해를 놓고선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미국을 향해 타이완 독립 반대 입장을 낼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타이완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했다며 비판했습니다.